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에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넘어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네. that in your hand?
1: 아.
0: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 부심이
1: 경쟁.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아우,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Alright. 도전!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2: 아, 짜잔, 짜잔, 우후.
1: 네,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2: Yep.
1: I saw. 예, 그래도 박수.
2: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2: Good eye,
1: 아,
2: kiddo. I was just
1: 예.
2: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2: kiddo.
1: 봐요. 예.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그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1: 네.
0: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샤,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0: 여기
1: 이거
0: 있었나요?
1: 하는데도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에는
0: 아,
1: 너무, 우와!
0: so
1: 이러면서
0: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치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0: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0: That's
1: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0: 바로 업클로스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0: I'll make this coin.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하게 네. 만든다.
0: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0: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0: disappear.
1: 아~
0: 그다음에 watch. 자, 스펠링 D-I-S-A-P-P인가요?
1: 네.
0: P-P-E-A-R.
1: P-P-E-A-R.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very nice.
1: 이런 건 좀 강해요.
0: 어,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빈도는 떨어지죠.
1: 네.
0: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마술에서?
0: 네. 이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1: 야.
0: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1: 우와.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0: Right, right.
1: 네.
0: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make는 만들다.
0: 만들다.
1: 네.
0: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0: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0: disappear하게.
1: 네.
0: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1: 자,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1: 네.
0: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있잖아요.
1: 네, 무조건 세트예요.
0: 그래서 네. 마술사가 영어는 뭐죠?
1: Magician.
0: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made the lady disappear.
0: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1: 어색해요.
0: 그렇죠? Right. 네.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1: 오.
0: 직역을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렇죠.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그러네요.
0: Make me cry는 나 좀 울려봐요. 그렇죠. So
1: 한번 울고 싶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0: So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1: 예.
0: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Al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 씨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1: 어.
0: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네.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 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1: watch를
0: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I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아.
1: 그리고 사라졌다.
0: 아하.
1: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내 손을 비비다.
1: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0: And
1: it's gone.
0: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갔네요. 창의력이.

0: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0: 비비다? 아, rub.
1: Rub이죠. Rub.
0: 맞네요.
1: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네. 이렇게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네.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술사들 보면
0: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 그렇죠? 많이 해요. 네.
1: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0: 네.
1: 이게 뭐야? Like this.
0: 이것처럼.
1: 네, 이것처럼 이렇게.
0: 이렇게.
1: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0: 그럼요.
1: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0: 네.
1: 행동으로 보여주죠.
0: 그렇죠.
1: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예? 양다리예요.
0: 예?
1: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leg like this.
1: 아, 어,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0: legs.
1: Legs like this.
0: Like this.
1: 예,
0: move your leg, leg like this.
1: Legs like this.
0: 어렵네요.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0: 그죠?
1: 묘사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과거 진행형으로.
0: 네.
1: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0: I was walking like this.
1: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0: 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Okay.
1: So, 뭔가 describe를 할 때 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0: Move your legs like this.
1: Oh, I was walking like this.
0: I was walking like this.
1: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0: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1: 맞아요.
0: 네.
1: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로 가버린, 완전 가버린.
0: Yes.
1: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0: 오,
1: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0: 슬픈 노래.
1: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0: 아, 정말.
1: 있어요.
0: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혼자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아, 지금 발언이에요.
1: 분위기 깼어요.
0: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1: 오.
0: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Dropped it.
1: Okay.
0: D.
1: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죠.
1: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0: 그죠.
1: 자, sir, I saw you dropped it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0: 왜?
1: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0: 네.
1: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0: drop, drop.
1: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0: 네.
1: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네.
1: 갑자기 표정이 너무
0: 반가워. 너무 알죠.
1: 지각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동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0: 메이크가 사역동사예요.
1: Yes.
0: 아,
1: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자, 그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0: Smell.
1: 뭐 느껴지는 거,
0: 네.
1: 이런 것들.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0: 예.
1: 보이는 거예요.
0: 예.
1: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0: 와, 이거구나.
1: 그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

0: 네네네.
1: Okay, so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0: I saw you cry.
1: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원형.
0: 네.
1: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0: 네.
1: 너 나 봤어? 웃는 거?
0: Did you see I laugh?
1: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0: me laugh?
1: 그렇게 써야 돼요.
0: 아.
1: I가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아, 그래요?
1: Right. So did you see me laugh?
0: Did you see me laugh?
1: Uh-huh.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0: 네.
1: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0: 네.
1: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0: 똑같이.
1: 이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 잘 봐.
0: Watch me dance.
1: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0: 아.
1: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 조금이나마
1: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0: 네네네. 네, 네.
1: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0: Sir, I saw you drop it.
1: 자, 이랬을 때
0: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1: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금 아니었어. 이러면서 사라지세요.
0: 예,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1: 아니요,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팅을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네. 수 있죠. I was just you. Good eye, kiddo.
1: Alright.
0: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1: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내가
0: I was just
1: 몰랐겠니?
0: 시험한 거. Test you.
1: 에. 진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0: 네네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1: Okay.
0: 이거죠.
1: So I was just test you. Good eye, kiddo.
0: Mm-hmm.
1: 네.
0: 오!
1: Testing you.
0: 아, 테스팅이었구나.
1: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0: 네.
1: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0: 네.
1: 라는 식으로 해서요. I was testing you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0: 오.
1: 왜냐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아유,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0: Yes.
1: 시험한 거야.
0: Okay.
1: So, I was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하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0: 과거 진행형.
1: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0: 네.
1: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내가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0: 네.
1: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오, I was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0: 네.
1: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0: 네.
1: 일단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0: We were studying.
1: 그렇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0: For exam.
1: For the exam. Yes. 이렇게
0: yes.
1: 과거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 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0: for.
1: This.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0: 네.
1: 뒤에 갑자기 good eye.
0: 좋은 눈.
1: good eye, 좋은 눈.
0: 좋은 눈.
1: 네. 자, good eye.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렇죠?
0: 그렇죠.
1: 눈썰미 좋아. 그래서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0: 네.
1: 아우,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good eye, good ey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0: Kiddo.
1: Kiddo. 근데

0: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어요, 저
1: 네.
0: 안에? 키로.
1: 키드.
0: 키드가 들어가 있죠?
1: 네.
0: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키로, 꼬마, 아니면 여서,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드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 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0: 그냥
1: 부르다 보니까?
0: 키로예요. 네.
1: 아, 우리.
0: 마치 girl 대신에 gal 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1: 아.
0: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네.
1: 아,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0: 아하.
1: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0: Well,
1: 하게 됐나?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Oh, good eye, kid. 이렇게
1: 아하.
0: good eye, man 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쵸?
1: 그렇죠,
0: Obviously,
1: 그렇죠.
0: right? So,
1: 예.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여기, 왕초보 영어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Oh,
1: 예,
0: that's
1: yeah, 저희 또
0: good.
1: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0: 있으신
1: 언니,
0: 분들이
1: 오빠들이,
0: 많이
1: 예, 많이
0: 계시고요.
1: 보시니까. 근데, 아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이, 언니,
0: 근데 답이 기억 안
1: 그라이.
0: 나는 거 아니죠?
1: 어?
0: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0: 손에
1: 돼요.
0: 아예 이렇게 써놓고
1: 예,
0: 다녔어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래.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라이.
0: 오케이.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네.
1: 와우.
0: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oh,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1: 으흠.
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0: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Good eye, kidd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모유 볼까요?
0: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1: 다시 우리
0: 됩니다.
1: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0: 네,
1: 외쳐볼까요?
0: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1: 네.
0: 행동하는 걸 볼까 보이는 거예요.
1: 으흠.
0: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1: I saw you
0: 우는 거
1: cry.
0: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1: I saw you drop it.
0: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1: 네. Did you see?
0: 호너, 너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1: 너나 봤니?
0: Did you?
1: Did you me?
0: Did you see
1: See me.
0: me?
1: Did you see me laugh?
0: 그렇죠.
1: 아.
0: Did you see me laugh?
1: Yes.
0: Okay,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그죠?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1: 아, 그렇죠? Did you see me laugh?
0: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1: 아.
0: I saw you crying도 아. 가능합니다. 실제로.
1: 있는 걸 봤어.
0: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1: 네.
0: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1: 네.
0: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1: I was washing my face.
0: 그죠? wash 안 되고 washing my face.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역시 연기 네. 어, 닦아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Yeah.
2: I rub my hands like this, uh-huh. and it's gone.
1: Oh,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1: Oh.
2: Good eye, kiddo.
1: Yeah.
2: Good eye.
1: Good eye. 와우!
0: Wow.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1: 네.
0: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기념할 날이 참 많기도 하네요. 응? 화이트데이는 처음이라고? 아,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idn't know white day. I heard white day first.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2: Well, we have Valentine's Day in Korea.
1: We have that in America too.
2: Hold on. But it's different in Korea.
1: Huh? What do you mean?
2: On February 14th,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en on this day.
1: Oh!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But what if I want both chocolates and sweets?
2: Okay, don't worry. I'll buy you both.
1: Great. If I don't get anything, then I'll have to eat jjajangmyeon on Black Day, right?
2: Wait, how do you know that?
1: It's a secre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방에서 크리스틴이 달력을 막 보고 있어요. 오,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념일도 각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에는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문화도 알아보고 생생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케빈의 방에서 달력을 보고 있는 크리스틴.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하고 물어봅니다.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니? Celebrate이라는 것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 celebration이라고 해서 기념 축하 이런 말도 있고요. 기념하다, 축하하다. 이거는 막 야! 이런 축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서 꼭 챙기는 날들 이런 표현할 때 celebrate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쎄 한국에는 Valentine's Day가 있지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We have that in America too. 우리도 발렌타인 데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다른 점을 얘기를 해주네요. On February 14th,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죠.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발렌타인 데이 2월 14일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고 한국의 문화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는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우리는 다 알고 있죠. 3월 14일 무슨 날이요? 화이트 데이잖아요. 이 날에는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an on this day. 남자가 여자한테 sweet, 달콤한 거, 보통 사탕이죠. 이렇게 사탕을 준다라고 한국의 문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 케빈이요. 날짜나 특별한 얘기할 때 on 사용한 거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on 다음에는요. 특별한 날짜, 무슨 무슨 날, 또 어떤 요일, 이 날을 얘기할 때는 on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2월 14일에 라고 날짜를 얘기할 때도 on February 14th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렌타인데이에 라고 특별한 날을 얘기할 때도 on Valentine's Day 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라고 특별한 요일을 얘기할 때도 on Monda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날짜, 날, 또 요일 앞에는 on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이 말을 든 크리스틴이 너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라고 했네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이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ve는 I have를 붙인 거거든요.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뒤에 never 붙여졌죠. 그러면 절대로 뭐뭐 않다. I've never 같이 붙여주면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절대로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heard, 들어본, 그리고 of, 뭐뭐에 대해서 white day, 화이트 데이라고 이름이라서 둘 다 대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I've never heard of white day라는 말은 나는 화이트 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절대로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겠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Heard of white day. 좋습니다. 그리고는 but what if I want I both chocolates and sweets 라고 했네요. 내가 초콜릿도 원하고 사탕도 원하면 어떡하지? 크리스틴 답죠. 사탕이랑 초콜릿 둘 다 받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때 사용한 표현이 what if인데요. What if는 문장 시작에 써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at if I'm late? 내가 만약에 늦으면 어떡하지? 또는 What if I don't have cash?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가정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뭐뭐라면 어쩌지? What if? 기억해 두고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I'll buy you both. 내가 둘 다 사줄게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면 나는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니 그거는 너 어떻게 알았어? 놀랐더니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죠. 자, 이렇게 카툰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기억하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또는 처음 보는데 That's new. New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새로운 거야. That's new.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at's new. 좋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쟤랑 사귄다고?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떡해요? That's new. That's new.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이게 처음이에요.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학원에 왔어요. 혹시 기타 쳐본 적 있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이럴 때,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어떻게?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블랙데이까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념일과 또 미국에 있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일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카툰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

0: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정말 중요한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White. My favorite color is white. Which? Which one do you want? Whale. Whales are huge.
0: 네, 오늘 다룬 단어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요. White, 그리고 which, and whale입니다. 공통점 여러분 찾아냈나요? 맞아요. 딱 눈에 띄죠? 지금 모두 W, H랑 같이 시작하고 있는 단어들이네요. 자, 이렇게 W랑 H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쉽게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두 친구가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기억나죠? 유령 친구. 맞습니다. 오늘도 묵음 학습이에요. 이럴 때 이 H는 유령이 됩니다. 보통 W랑 H가 같이 만나 있을 때 H는 보통 주로 이렇게 묵음이 되어서 날아간다.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단어들에 적용하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자, 이거 우리 아주 많이 쓰는 흔한 단어인데 화이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 화이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 H 친구는 날아가죠. 유령됩니다. 그래서 white 이렇게 발음이 돼요. white. H는 그냥 여러분 철자는 있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W 다음에 바로 I 발음 white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얀색 말할 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흰색이다 라고 말할 때 white 아니고 white 해줄 거예요. My favorite color is white. My favorite color is white.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가운처럼 색깔 white. Alright? 두 번째 단어. 자, 이건 의문사인데 둘 중 보통 또는 여러 개 중에서 무엇을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것도 which라고 읽는 친구들이 꽤 흔하게 있더라고요. 자, which 아니겠죠. 묵음으로 변해서 h가 which 이렇게 발음됩니다. which. 그리고 which까지 두 개 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we만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 부분은 좀 죽여서 속삭여주세요. which 이렇게요. which. 자, 이거 한번 예문 갈게요. 이 중 어떤 걸 원해?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그 중에 무엇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Which one do you want? Which 말고도 다양한 의문사들도 보통 다 이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when, 언제 이렇게 말할 때도 when이 아니라 당연히 when, 그리고 어디서, where, what, why 이런 다 의문사들이 거의 다 이 WH questions잖아요. 그럴 때 H는 묵음 처리.

0: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 고래입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이 고래 발음도 whale 아니겠죠? 맞아요. whale 해주면 돼요. whale. H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고래들은 엄청 커. 맞아요. 고래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겠어요. 이럴 때 정말 큰이 표현은 huge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Whales are huge. 여기서 이 huge 단어에서는 H가 제대로 발음이 나네요. 하지만 고래, whale에서는 빼줄게요. Whales are huge. Great. 자, 그럼 우리 이 H 묵음 단어들 우리 입에 한번 붙여보러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흰색. 자, 이거 화이트 아니죠? 듣고 따라해보세요. White. 한번 더, white. Good job. 좋아요. 두 번째 단어, 의문사죠? 무엇을? 자, 이것도 which 아니에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Which. 한번 더, which.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는 고래죠? 아름답고 큰이 고래. whale 아니고요. 따라해주세요. whale. One more time. Whale. Very good. 좋아요. 이 단어들 이제 우리 sentences 문장 속에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white, 흰색이야 해볼게요. My favorite color is white. Good job. One more time. 선생님이랑 속도도 최대한 비슷하게요. My favorite color is white.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중 어떤 걸 원해? 해볼게요. Which one do you want? Wonderful. 한 번만 더. Which one do you want? 좋아요. 자, 마지막에 지금 이 want 할때 이거는 W만 있잖아요. 앞에 있는 which는 H까지 함께 있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 난다는 거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고래들은 엄청 커. Whales are huge. One more time. Whales are huge. Great job!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WH 같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배워봤는데요. 원어민, 처음 들었던 이 원어민의 발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큰 소리로 one more time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White. White. My favorite color is white. My favorite color is white. Which? Which?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Whale. Whale. Whales are huge. Whales are huge.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Drive. D-R-I-V-E. Drive. Drive. Speed. S-P-E-E-D. Speed. Speed. Stop. S-T-O-P. Stop. Stop.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on the road, 도로에서 1편이에요. 도로에 관련된 단어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drive, 운전하다예요. 도로에 가면 당연히 자동차가 많고 그 안에 우리는 이렇게 drive를 하죠. 운전하다, drive. 그 다음은 speed, 속도예요. 운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speed를 높일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간다란 뜻이에요. 속도, speed. 그 다음은 stop, 멈추다 또는 막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speed를 너무 즐기다 보면 이렇게 경찰관이 stop 할 수 있어요. 멈추다, 막다, 영어로 stop. 그럼 이 단어를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운전하다, drive. Drive. Good job. 속도, speed. Speed. 아주 잘했어요. 멈추다, 막다, stop. Stop. Very good, everyone.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Drive. Drive. Speed. Speed. Stop. Stop.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My dad drives to work. 우리 아빠는 일하러 갈 때 운전을 해. 운전하다, drive, 보이죠? 그리고 work가 나왔는데 work는 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회사, 직장, 아니면 일하다, 뭐 다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dad drives to work. Excellent. Okay. The speed of that car is too fast. 저 차 속도는 너무 빨라. 속도, speed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꼭 알아둘 점. fast, 빠르다 또는 빠른. too fast, 너무 빨라란 뜻이에요. 강조하고 싶을 때 too를 쓰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speed of that car is too fast. 아주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 please stop at the red light. 빨간 불에는 멈추세요. 자, 멈추다, stop 나오고요. please는 제발이란 뜻도 되고요. 뭐뭐 해주세요, please. 그리고 red light는 빨간 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please stop at the red light. Excellent.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봐요.
1: Go.

G-O. Go. Go. Break. B-R-A-K-E. Break. Break. Cross. C-R-O-S-S.

0: 장치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때 갑자기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눌러야 돼요. 제동 장치, 브레이크. Okay, our last word, cross. 건너다, 가로지르다. 이렇게 when we cross the street,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길 건널 때는요.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가다, go. Go. Very good. 제동장치 break. Break. Good job. 건너다, 가로지르다. Cross. Cross.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Go. Go. Break. Break. Cross. Cross.
0: 이제 단어로 적용시켜봐요. I will go home. 나 집에 갈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집에 갈때 이렇게 인사하죠. I will go home. Now let's try together. I will go home. Good job. Let's try this one. The bicycle brake is broken. 자전거 제동장치가 고장났어. Oh no, then you have to get it fixed. 꼭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 broken이란 단어 새롭죠? 고장났다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bicycle brake is broken.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this is our last sentence. Don't cross when the car is coming. 차가 오고 있을 때는 길을 건너지 마. 여러분, 길 건너다 cross 나왔고요. Don't 뭐뭐를 하지 마세요란 뜻이에요. 차가 올 때는 don't cross. 자, 여러분, 이제 같이 따라해볼까요? Don't cross when the car is coming. We did it! 다 해냈어요. Good job!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해봐요.
1: Drive, drive. Speed, speed. Stop, stop. Go, go. Break, break. Cross, cross.
0: 친구들,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Unit 47. EW. Let's go! Phonics EW. U.

0: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와 외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봐요. U Good job! 그럼 U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는지 우리 같이 만나봐요. 첫 번째 단어는 새로운 new예요. 여기 U 소리 들렸죠? 친구들, 우리가 물건을 쓸 때 오랫동안 사용하면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자, 새로운 영어로 new. Very good. 그 다음은 많지 않은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진 few예요. 여기도 you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갈 때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적을 때도 있죠? 이렇게 약간의 라는 뜻은요. few.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you 소리가 날까요? 아, is을 do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아침에 보면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거를 is이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do. Excellent. 다음 단어는 보석, jewel이에요. 여기도 you 소리 들렸죠?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귀중한 보석, 영어로 jewel. Excellent. 다음 단어는 음식을 꼭꼭 씹다, chew예요. 친구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음식을 씹다, 영어로 chew.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U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친구들, 찌개, 영어로 stew예요. 한국에는 여러 찌개 요리가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거를 영어로 stew. Great job! 와우, 이렇게 you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와 외 소리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 나는지 배웠는데요. 로건, 어떤 소리 나게요?
1: U.
0: Excellent!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로건, 이거는 퀴즈인데요. 새것, 새로운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뭐게요?
1: New.
0: That's right. New.

0: 자, 그러면은 우리 new를 써볼 거예요. 이 칠판에 자, 알파벳을 골라서 쓸 건데요. Logan, n 소리 나는 알파벳 어떤 거예요?
1: N.
0: That's right. N.
1: And magic.
0: 자, N. 다음은요. 오늘 우리가 배운 U인데요. U 어떻게 썼죠? 네, E. 다음. W.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새로운 이 단어 우리 세 번 말해볼까요?
1: U, new. U, new. U, new.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적은, 약간의 라는 뜻인데요. 럭은 이거 뭔지 기억나요?
1: U, few. U, few. You, few.
0: Good job! Logan, 이거는 퀴즈예요. 한번 맞춰봐요. 밖에 나뭇잎 위에 맺혀있는 물방울. 뭐라고 하죠?
1: You, tube. You, tube. You, tube.
0: Good job! 다음 단어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요. 보석, 영어로 뭐였죠?
1: Jewel.
0: That's right, jewel. 친구들 여기 U 소리 들렸죠? 자, 근데 이렇게 jewel이 있는데 아무런 색깔이 없네요. 우리 로건이 예쁘게 한번 색칠해 줄까요?
1: Can you give me the color red?
0: Color red. 자,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1: Orange.
0: Orange. 주황색. 와우, 친구들. 그럼 우리 jewel 같이 볼까요? 짠! It's so beautiful. 너무 예뻐요. 더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자, Logan.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You jewel. You jewel. You jewel.
0: Great job. 다음 단어는 이것도 you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죠? 영어로 뭐였죠?
1: You chew. You chew. You chew.
0: That was very good. You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국에도 많이 먹죠. 맛있는 찌개. 영어로 보죠?
1: You stew. You stew. You stew.
0: Great job. We did it. Yay!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EW. U. U, new.
3: U, new.
2: U, few.
3: U, few.
2: U, dew.
3: U, dew.
2: U, jewel.
3: U, jewel.
2: U, chew.
3: You stew.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U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U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0: Mint.
1: Mint.
0: Peach.
1: Peach.
0: Heavy elephant.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into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

0: express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1: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오,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친구가? 보니까 바구니가 있어요. There's a basket. It's filled with clothes. I think they're dirty clothes. 자, 일단 빨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위아래로 놓는 경우 아래가 세탁기, 위가 건조기더라고요. 자, 아래에는 지금 빨래할 옷들을 넣고 있죠. He's putting in the dirty clothes. 그런데 위에 깨끗한 옷, 건조기에 있는 옷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he do? Well, I think mom is telling him to fold the clothes first. 일단 옷을 접어야 되겠죠? And then 저 옷장 안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옷이 건조기에서 옷장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Put your toys into the box.
0: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2: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0: Got it. Don't worry.
2: All right.
1: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into가 나왔죠? 일단 put은 무슨 뜻이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y 혹은 toys 요거는 장난감, 장난감들이라는 뜻이죠. s를 요렇게 해놓은 건 복수이기 때문에 toy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하나면 여러 개면 toys라고 쓰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into,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네요. 자, into는 어떤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디 어디로 넣어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nto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to를 배웠잖아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 근데 to는 어떤 방향성, 어디 어디로 였잖아요. 근데 in은, in도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바로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연습하면 더 쉬워지겠네요. 일단 box는 box죠. 그래서 into the box는 box 안으로 라는 말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put 뭐뭐 into 뭐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넣으세요. 그 안으로 넣어라 라는 말을 해볼게요. 일단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인데요. 사과를 바구니 안에 넣으세요. 해볼까요? 간단하겠죠?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더가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the apples라고 한 거죠. 자, 왜 더가 붙느냐?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특정 사과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과들을 바로 여기 있는 그 바구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꼭 더를 써줘야 돼요. 요거는 뭐 굳이 이 규칙을 외운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문장들을 많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자,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이번에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볼까요? shoes가 신발이고 closet은 여기서 신발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여기도 역시 더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Good job. 자, key 하면 열쇠라는 뜻이고요. drawer는 서랍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열쇠를 서랍장 안에 넣어볼까요?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물론 열쇠가 딱 달랑 하나다. 그러면 put the key라고 하면 되겠죠? S 빼고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자, 그럼 이번에는 book하고 bag. book, 책이죠? 가방 안에 넣어볼게요.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쯤 하니까 너무 쉽죠? 그쵸?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번에는 편지를 봉투 안에 넣어볼게요. 편지가 letter, 그리고 봉투는 envelope이라고 합니다.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자, envelope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더가 the 소리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coin, 동전이고요. 요즘 동전 쓰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그쵸? jar, 유리병, 조그마한 용기를 뜻하는데 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Put the coins into the jar. Put the coins into the jar. 자, 이렇게 어디 어디에 넣은다고 할 때 어디 어디 안으로 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put the toys into the box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them, 그것들은 the toys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에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이고요.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자, great은 뭐 좋아 뭐 이런 뜻이고요. Oh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이렇게 put this teddy bear, 이 테디베어를, 이 곰인형을 into the box, 박스 안에 넣어. 그런데 어떻게? First, 처음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테디베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곰인형인 거 아시죠? 이렇게 스펠링 하고요. 그 다음에 first가 바로 처음으로 혹은 우선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Got it. 알았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Alright. 이거는 알겠어. Got it하고 alright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요 두 개의 표현은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2: Put your toys into the box.
0: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2: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0: Got it. Don't worry.
2: All right.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he's doing laundry. 빨래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laundry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빨래라는 뜻인데 참 재미있는 게 옷을 벗어서 빨랫감이 되는 순간부터 옷이 다 뭐 건조기까지 있으면 건조기까지 다 들어갔다가 완전 이제 깨끗한 옷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의 빨랫감, 빨래를 그냥 영어로는 laundry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laundry는 빨아야 하는 빨랫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깨끗해져서 나온 옷을 laundry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washing machine은 세탁기라는 뜻이죠.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하면 빨랫감을 세탁기 안에 넣어줘.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쵸?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나 지금 세탁기에 이 빨랫감을 넣고 있어요.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자, take out은 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dryer가 드라이기예요. 건조기. 자, 그래서 take out, put in이 아니고 take out the laundry from the dryer라고 하면 다된 빨래를 그 건조기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이거는 깨끗한 옷을 서랍장 안에 넣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Put the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Very good. Got it. 요거는 알겠어요. 알았어. 요런 말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to, 안으로 라는 느낌의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Follow me. Apple, basket. Appl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closet. Shoes,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Key, drawer. Key, drawer. Ready?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Book, bag. Book,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Laundry, washing machine. Laundry, washing machine. Let's go.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in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표현이었죠. 자, into라는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지요? 자,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uesday Anne Makosinsk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저 여자애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지, 얘들아? Flashlight, 손전등을 들고 있네요. The girl is holding a flashlight.

0: 자, 오늘은요, 손전등, 전기나 배터리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손전등을 발명한 소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명가는 바로 앤 마케센스키인데요. 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앤 마케센스키. 앤 마케센스키. 자, 이앤 마케센스키는 캐나다 출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인데요. 발음으로 할 때는 캐나다라고 하지요. 캐나다 아닙니다. 자, 뭔가를 캐내다 할 때처럼 캐나다라고 발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손전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flashlight. 오케이? 자, Anne Mackesinski는 very, very special 한 flashligh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Alright. 자, 그 다음은 body hea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body heat. body는 몸이라는 뜻이고, heat는 열입니다. 그래서 body heat 하게 되면 체온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body heat, body heat. Alright. 자, 그 다음은 electric city 나왔네요. Electric City, 전기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사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전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태인가 봐.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래시라이트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단어들이었고요. 우리 친구도 한번 영어 지문 들어보고 오세요.
1: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0: 자,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문장은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일단 was born in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자, 얘들아, be born in 하게 되면은 뭐뭐에 태어나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죠? 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be라고 적힌 게 바로 비동사를 뜻합니다. am, are, is 비동사인데요. 우리는 과거형인 was를 사용한 거예요. Okay. 자, 그 다음에 Canada 나왔어요. Canada, Canada가 아니라 Canada. Okay. 자, 해석해 볼게요. Anne Makosi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자,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In Canada.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Okay, 자, 이거 해석해볼게요. 일단 invented. 굉장히 많이 학습한 단어죠. invented 하게 하면은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invent가 발명하다라는 거고 ed 붙여서 지금 과거형이 된 거지. 자, invented 그리고 flashlight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손전등이라는 단어죠. flashlight. flashlight. Okay. 자, body heat는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body, 몸, heat는 열. 그래서 체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ody heat. body heat.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자. 그녀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발명했어? 손전등, a flashlight를 발명했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체온을 사용하는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Okay.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flashlight,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하지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your turn, ready?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좋습니다.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체온으로 가죠.

가지고 작동하는 손전등이라 대단한데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오, 자, 몇 살에 발명을 했냐 하면 15살 때 발명을 했다고 하지요. Invented 단어 또 등장했습니다. 자, 그녀는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Alrighty.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조금 길어요, 그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Invention은 무슨 뜻일까요? 발명품입니다. Invention. 발명품. Help는 뭐였지? Help. 돕다입니다. Help. Okay. 자, 그 다음은 without. 단어 나왔어요. Without 하게 되면은 뭐뭐 없이라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가 뭐뭐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With는 함께인데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electric city. Electric city의 뜻은 바로 전기입니다. Electric city. Electric City.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녀의 발명품, her invention은 바로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People without electricity.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오, 전기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그곳에서 빛을 볼 수 있게 flashlight를 발명했다는 뜻이겠죠?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When was Anne Makosinski born? 언제 태어났냐? 1997? 1709? 자, 골라볼게요. 3, 2, 1. 골랐어요? 정답은 1997. 바로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하죠. Okay. 자, number 2. Where is Anne Makosinski from? Anne Makosinski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Canada or USA? 자, USA는 미국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3, 2, 1. 어디였지? Canada였죠. 캐나다 출신인 Anne Makosinski라고 했었죠? Okay. 자, number 3. What does Anne Makosinski's flashlight use? 자, what does it use? 자,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죠? Electricity or body heat? Which one? 3, 2, 1. 정답은 바로 body heat.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죠? Alright. 자, number 4. How old was Anne Makosinski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몇 살이었죠? 15 years old or 10 years old? Okay, 3 seconds. 3, 2, 1. That's right. 15 years old. 바로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다 그랬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Anne Makosi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그녀는 체온을 사용한 손전등을 invented. 그것을 발명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Electricity. Okay. 자,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electricity,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help, 도와줘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Good job! Anne Makosinski invented it. Anne Makosinski invented it. She was just 15. She was just 15. Her flashlight is special. Her flashlight is special. It works without electricity. Works without electricity.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Cartoon Talk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시작해보겠습니다. Ba-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이 발명가의 이름은 Anne Makosinski였고요. 자, 이 여자아이가 발명한 flashlight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짜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말을 하네요. Hi, I'm Anne Makosinski. 안녕하세요. 전 Anne Makosinski예요. 라고 하죠. Okay. 자, I am from Canada. I am from Canada. 얘들아, Canada. 캐나다죠? 저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Okay. I invented the Halo flashlight
When I was 15. 오,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나왔어요. The Halo Flashlight라고 하네요. 자, 저는 The Halo Flashlight라는 것을 15살 때 invented, 발명했어요. 그리고 My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라고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자, invention은 발명품이란 뜻이죠. help는 돕다고요. 그쵸? electricity는 뭐지? 전기죠. 자, 그럼 해석해보자. 제 발명품은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라 그러지요. 좋습니다, 얘들아. electricity 발음이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오늘의 발명가는 Anne Magnuson였고요. 발명품은 The Halo Flashlight.

들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오늘의 발명가는 앤 매커슨스키였고요. 발명품은 The Halo Flashlight였습니다. Alright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나는 특별한 손전등을 만든 10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자, 내일은 우리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Thank you.

Okay, back to stacking blocks.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

0: 갈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이번에도 침묵을 깬 건 지율이었다.
1: 맞다, 분리수거장. We can find some newspapers there.
0: 오, 그렇지.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1: See you at home.
0: 지율이와 나는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1: Oh no!
0: 분리수거장은 텅 비어 있었다.
1: 오늘이 재활용 수거에 가는 날인가 봐.
0: Now what can we do? 도대체 쉬운 일이 없다.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지금 이 유리병을 깰 생각을 하고 신문이 필요했는데 집에는 또 신문이 없어. 신문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또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신 거예요. 신문지도 없고 이제 우리 지우랑 지율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일기도 친구들 기대해 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죠? Drawing quiz 정답은 맞아요. I'm thinking 이었죠.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산 넘어 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잘 듣고 단어 찾아보세요. Newspaper, newspapers. 여기 있네요. 두 번째, have, have. 맞아요. 세 번째는 find, find. 첫 소리, 여기. 마지막 단어는 some, some. 하나 남았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책이 있네요. 조금 있어요. 조금 몇몇. 그래요. Some. Some. 와, 영어의 반하다. 신문이다. 자, 신문을 뜻하는 말 찾을 수 있나요? Newspaper. 여러 장일 때는 newspapers. 오, 나라를 찾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찾다. Find. Find. 마지막, 친구가 고민형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Have. Have.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단어의 강약 강약 살려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news, 그리고 paper.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점이 찍혀 있으니까 newspaper 또는 newspapers. 두 번째 단어 have, have. find, find. some, some. good job!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 단어는 잘 배워봤으니까요. 일기 속에 숨어있는 영어 문장들도 쏙쏙 뽑아서 배워볼게요. 우선 친구들 지난 일기를 잘 돌아보면 지우가 이제 유리병 속에 있는 그 지도를 꺼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면 안 돼서 우리 어떻게 해요? 맞아요, 병을 깨려고 했어요. 병을 깨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다가 안전한 게 신문지로 말아서 톡 깨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아, 맞아요 친구들. 어, 우리 집에 신문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지우가 하게 된 거예요. Do we? 하고 물어봤죠. We는 우리예요. We 하고 동작이 나오면 우리는 뭐뭐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do we?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하던가?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Do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던가요? Newspapers? 우리 신문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지후, 지율이, 엄마. 서로 얘기하면서 어, 잠깐만요 엄마. 우리 신문 있어요? Do we have newspapers? 근데 신문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는? 없어요. 신문을 받아보지, 구독하지 않는 집인 거예요. 엄마가 그제야 Oh, right. 아, 맞다. We don't have newspapers 라고 얘기를 하셨죠. We don't 가 우리는 뭐뭐 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Have

newspapers. 요건 앞에랑 똑같죠? 우리는 신문을 갖고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말하면, 아, 맞아. 우리 신문 없지. We don't have newspape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럼 신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우의 동생 지율이가, 아, 맞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거기 뭐 있어요? 재활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박스나 신문이 있는 쪽에 가면 우리 원하는 신문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We can find some newspapers there. We can. 우리는 할수 있어. Find.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Some newspapers there. 신문을 좀 찾을 수 있어. 어디에서? There. 거기에서. 거기는 분리수거장이죠. 여기 친구들 some 잘 보면은요. 이 some 우리 조금 전에 단어에서 했잖아요. 몇몇, 몇 개, 조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가면 거기는 신문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 신문을 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지유리가 한 말이에요. 우리 이건 좀 문장이 기니까 친구들 따라해 볼게요. We can find some newspapers there. 아, 길었다. 붙여서 한 번만 더. We can find some newspapers there. Very good.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면 말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지우랑 지우리가 신이 나서 맞다, 가보자. 엄마 집에서 봐요. 하는 말. See you at home. See you at home. 친구들 see you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원래 헤어질 때 see you later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see you 보자 또는 봐요. 어디에서? At home. At가 어디 이렇게 좁은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Home은 집이니까 엄마 집에서 봐요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지. See you at home. See you at home. 이게 바로 집에서 봐요. 또는 뭐 동생이나 형한테 집에서 봐. 할때 see you at home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신나게 지우랑 지유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딱 갔는데 어떡해요? Oh no! 아, 안 돼!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이 하필이면 분리수거 해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장이 텅 비어 있었죠. 이때 하는 말이 Oh no! 이 Oh no는요, 친구들,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기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라는 말이 now what can we do? 에요. now는 이제,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what, 무엇을 can we do?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로는 이제 어떡하지? now what can we do? 한 번 더. now what can we do? 중요한 건요, 친구들. 이 what 물어보는 질문은요, 질문이지만 끝을 내려준다. What can we do? 아니고 what can we do? 선생님 올릴래도 올릴 수가 없다. 내려서 now what can we do? 이렇게 내려서 말한다는 것도 친구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숨어있는 영어 문장들 콕콕 뽑아서 뜻도 알아봤어요. 이제는 이 중에서 4개의 문장 다시 뽑아서요. 리듬 살려서 신나게 챈트 부르고 또 리듬 살려 읽기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 Do we have newspapers? 에요. 네 개의 단어지만 이 중에 두 개만 우리가 강조를 해볼게요. 뜻을 전달하는 두 단어 친구들 찾아볼까요? 그래요. 갖고 있다? 신문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Do we have newspapers? 한 번 더. Do we have newspaper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We don't have newspapers. We don't have newspapers. 여기는

어디서? 집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See you at home. 친구들도 see you at home. 한번 더. See you at home. 좋아요. 마지막 문장. Now, what can we do? 에요. 자, 여기서는 3개의 문장, 3개의 단어를 강조해 볼까요? 맞아요. 이제는 뭘할수 있나? 요거 3개가 중요하죠. Now, what can we do? Now, what can we do? 이렇게 강조해 봤네요. 자, 이제는 강조한 느낌 그대로 가지고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Do we have newspapers? We don't have newspapers. See you at home. Now, what can we do? Yay!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 일기 중에서 선생님이 한 문장을 뽑았어요.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 보면서 친구들 어떤 문장인지 찾아주세요. 여기 사람이 두명 있어. 손을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도 손을 이렇게. 잘 표현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표정이, 좋지 않네요. 눈을 그려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쫑쫑쫑쫑쫑.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뭘까요, 친구들? Newspapers. 신문이에요. 이렇게 신문이 있고, 그런데 없네. 없어.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없어. 이 말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홈페이지에 가면 친구들 요 그림 있는 활동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문장 말해보고 써보고 또 친구들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봐요.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에서는 신문을 구하러 간 지호와 지유리가 텅 빈 분리수거장을 보면서 정말 쉬운 일이 없구나 한숨 쉬는 장면에서 끝이 났어요. 우리 다음 일기도 기대해 주고요. 일기 속에 나온 문장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영어의 반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자자 친구들,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드라이기로 잘 말리나요? 어때요? 그러는 친구들 있고 아닌 친구들 있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머리카락이 어때요? 엄청 길어요. 이거 실제로 머리 딴 거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요. 정말 길어요. 그래서 머리 반드시 따로 말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축축해 있어요. 자, 제가 머리를 열심히 드라이기로 말릴 때 저희 어머니가요, 옆에서 제 책을 금세 읽으셨어요. 그 짧은 사이에.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쉬웠나? 재밌었나? 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 문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가 머리 말리는 동안 내가 그거 읽었지? 라고 합니다. 와, 정말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긴 긴가 보다. 자, 여러분, 과연 이런 말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후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아하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오늘의 어휘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단어, 짠! 아우! magazine 이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뭐,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펴서 놓은 것 같고요. 그쵸? 이것들 다 뭔 것 같아요? 잡지입니다. 잡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책의 한 가지 종류죠. 그렇지만 책보다는 보통은, 뭐 많은 경우, 보통은 얇아요. 물론 두꺼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로, 그쵸? 다양하게 뭐 월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주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잡지입니다. 아, book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 이제는 magazine, 잡지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세요. magazine. Very good. And next, whi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모래시계예요. 요것을 탁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여기 있는 모래들이 이 얇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랑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러는 동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while이에요. while. Very good. And next. 나왔다. dry. 자, 여러분. 샤이니쌤 머리카락보다는 좀 짧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리 감은 다음에 뭐하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말리고 계십니다. 우리 dry 하면 형용사로는 이미 말라있는, 건조한 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니면 동사로는 이렇게 말리다, 건조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알아주세요. dry. Very good. And next, hair.
1: 와, 이분 머리 좀 보세요. 머리카락. 어떤 머리카락이에요? 굉장히 도도도도도도도도도
0: curly hair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여러분, hair 하면 이러한 머리카락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할 때는 머리라고도 하죠. 야, 너 머리 감았니? 그때 이 머리카락을 뜻하는 거죠. 아, 나 머리가 오늘 너무 푸석푸석해. 뭐 등등. 머리카락을 그냥 편하게 머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이제 맞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Hair.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어,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3: Huh? When did you read it?
2: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3: But it only took 5 minut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뭐 잡지?
1: 종류에 따라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잡지도 있긴 있죠. 사진 위주로 돼 있거나 그러면.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확인해 봡니다. 자라. 자, A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이라고요. 나 정말로 enjoyed. 여러분 enjoy 하면 뭐죠? 우리 나온 적 있었어요? 맞아요. 즐기다 라는 단어잖아요. 나는 정말 즐겼어. 뭐를? This magazine. 이 잡지를. 이 잡지를 즐겼다 한마디로 와 재밌게 잘 봤어. 라는 거죠. 근데 이 잡지가 A게 아니라 B꺼였나 봐요. 아 그랬구나. 야 나 이거 잡지 정말 재밌게 잘 봤다. 라는 말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2: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Oh,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I really enjoyed this magazine.
1: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거 내 건데. 야, 이거 언제 읽었어?
2: When did you read it?
1: 이라고요. 그쵸? When, 언제. 여러분,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뭐 할 때 이거 아닙니다. 그쵸? 야, 너 이거 언제 읽었어? 말해보겠습니다.
2: When did you read it?
3: When did you read it?
2: When did you read it?
1: 이라고 물었더니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빨간색 글씨가 있다.
2: I read it.
1: 나는 그것을 읽었어. 자 여러분 이 read 이 단어는요. 우리 보통 원형으로 발음할 때 또는 현재 시제로 발음할 때는 read. read가 맞아요. 그런데 과거로 즉 읽었다 라고 말할 때는 발음이 바뀝니다. read. read로요. 그래서 I read it. 나는 그걸 읽었어. read 라고 발음해 주세요. 근데 뭐 하는 동안 읽었냐면 while you were drawing your hair. 여러분 뭐 하는 동안 우리 살펴봤던 단어죠? 너가 네가 네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동안 내가 네 잡지책 읽었지? 라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2: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3: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2: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3: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1: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while 하면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할 때도 실제로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 이거 다렴. 이렇게 동안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자, 조금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 Oh, while I was in Italy, I went to see the Colosseum.
1: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에, 그쵸, 동안에
2: I went to,
1: 나는 갔어요. 뭐 하러 갔냐면
2: see the Colosseum.
1: 그쵸,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대형 원형 극장 있잖아요. 샤이니쌤도 여기 가봤어요. 진짜 입이 떡 이렇게 벌어집니다. 콜로세움 보러 갔다 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hile I was in Italy, I went to see the Colosseum.
3: While I was in Italy, I went to see the Colosseum.
2: Okay,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1: Oh. 자, 여기 내가 한 요리가 있어. 이렇게 따뜻할 때 먹어, 먹어.
2: Eat it while it's hot.
3: Eat it while it's hot.
1: 식기 전에 먹어, 따뜻할 때 먹어.
2: Eat it while it's hot.
3: Eat it while it's hot.
2: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1: 아, 뭐야. 자고 일어났더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와 있네. 하필 내가 잠자는 동안 전화를 했네.
2: He called me while I was sleeping. He called me. while I was sleeping.
1: (웃음)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계속 가봅니다. 자라. 머리 말리는 동안에 잡지책을 다 읽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비가요.
2: But it only took 5 minutes.
1: 야, 그런데 머리 말리는데 5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새 다 읽었어? (웃음)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2: But it only took 5 minutes.
1: But it only took 5 minutes. But it only took 5 minutes.
2: But it only took 5 minutes.
1: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와, 나 이 잡지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
1: Speak.
2: I really enjoy this magazine.
3: 어? 그걸 언제 읽은 거야?
1: Speak.
2: When did you read it? 어, 너 머리 말리는 동안에 읽었지?
1: Speak.
2: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3: 근데 5분밖에 안 걸렸는데?
1: Speak.
2: But it only took 5 minutes.
1: 자, 영어의 바나는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잘 맞춰보세요. 자라. 어, 네가 머리 말리는 동안 나는 그걸 읽었어.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0: 3,

자, 오늘의 중심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뭐뭐하는 동안 와요. 그렇죠?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Very good. And next. 아우, 내가 잠자는 동안 그가 전화를 했었다. 자, 과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Okay, you know the answer, and that is... Woo! That's right, while. He called me while I was sleeping. He called me while I was sleeping. Sleeping. 네, 친구들 잘했어요. And nex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잡지들이 보이는데요?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magazine. Great job.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뭐뭐하는 동안, 그쵸? 우리말로도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단어 while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들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가 머리 말리는 동안 나는 그걸 읽었어. 오늘의 핵심 문장 뭐라고요? That's right. I read it while you were drying your hair. 그래요. 우리 친구들 또 주변에서 이 whil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말로 해보세요.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일반 동사 과거형 관련해서 복습하는 거 쭉 이어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형 복습하면 제일 중요한 게 불규칙이겠죠. 선생님이 불규칙을 안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불규칙은 예문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겠죠. 자, 오늘 문제 풀기 통해서 또 한번 과거 불규칙 복습해봅시다. 그럼 문제 주시죠.

아, 선생님이 벌써 오프닝 할때 힌트를 다 줘버려가지고 불규칙이라고, 그죠? 문제는 풀기가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포인트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불규칙이랑

만에 왔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다라는 동사 come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과거형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언제 봤을 땐 요 come 굉장히 있어 보이죠? 심지어 이로 끝난 동사여가지고 뒤에다가 D만 샥 갖다 붙이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come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동사인데 come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요. 정답은 came이 왔습니다. 그래서 they came to class on time 이렇게 쓰는 게 맞겠고요. on time은 제 시간에 라는 뜻의 수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는 오늘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이런 문장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좀 쓰이는데요. Eat it. 뭔가 굉장히 원어민스럽다는 느낌 딱 들 수도 있어요. I eat it. A lot of protein. You know? 뭐 이렇게 하면은 eat it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단어인데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정답은 ate가 맞습니다. I ate 해서 먹었다는 ate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왜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은 이런 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손이죠? 이걸 왜 손이라고 부를까? 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의미가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ate를 이세 과거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뭔가 속상해하지 말고 이런 형태를 문장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 지금 생각했다라는 동사를 바꾸면 되는데

0: think 요거를 바꾸면 돼서 thought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thinked 뭔가 존재할 것만 같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요. thought 요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고 자 지금 저기 보면은 불렀다에 해당하는 거 called 요렇게 바꿔놨죠. call 부르다는 규칙 변화를 합니다. called 반면에 생각하다 think는 불규칙 변화를 해요. thought 요렇게요. 자 그럼 우리 복습 퀴즈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단어 선생님이 5초 줄 테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불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5, 4, 3, 2, 1 다 맞추면 대단한 사람 갑니다. 좋아요. gave, ate, did, went, bought, put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 listening point로 넘어가 볼게요.
1: Listening point 1.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Listening point 2. Listening point 3.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0: 자, 오늘 listening 같은 경우는 불규칙 동사, 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랑 그 다음에 의미단이 듣는 거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They came, 그들은 왔다,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그들은 수업에 제 시간에 왔다. 두 번 들을게요.
1: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0: 그 다음은 ate 먹었다죠.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나는 오늘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0: She thought 여기까지 그녀는 생각했다고요. 요 뒤에가 하나의 의미단입니다. Someone called her name. Someone called her name. 요 thought랑 someone 사이에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그녀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수업에 제 시간에 왔다인데요. 그들은 왔다부터 해보죠. They came. 한 번 더. They came. 그들은 왔다. They came. 수업에 제 시간에. To class on time. 그들은 수업에 제 시간에 왔다.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한 번 더. They came to class on time. They came to class on time. Great. 자, 그 다음입니다. 나는 오늘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다. 인데요. 자, I ate. 나는 먹었다죠? 해보죠. I ate. 한 번 더요. 나는 먹었다. I ate. 나는 먹었다. I ate. 많은 양의 단백질을. A lot of protein. A lot of protein. 자, 맨 뒤 today까지 합쳐서 full sentence 가봅니다.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protein today. 한번더요. I ate a lot of protein today.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she thought, 여기가 그녀는 생각했다죠. 해볼게요. She thought. 한 번 더. 그녀는 생각했다. She thought. 한 번 더요. 그녀는 생각했다. She thought. 음흠. 자, 누군가 그녀 이름을 불렀다고 여기 한 번에 해보죠. Someone called her name. Someone called her name. 자, full sentence 가봅니다.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한 번 더요. She thought someone called her nam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대화 듣고요. 그 다음에 해석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I bought a new jacket. I also bought a new hat. Then I went to an electronics store. I bought the biggest TV there. It was all worth it.
0: 자,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사서 막 뿌듯한 듯한 느낌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인데요. I bought, 나는 샀다. 자, buy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불규칙이라는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buy, buy, 아니고 buy, bought,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I bought a new jacket. 나는 새 재킷을 샀다. I also bought, 나는 또한 샀다, a new hat, 새 모자를 샀다. 재킷도 하나 새로 사고 모자도 하나 새로 샀네요. Then, 그리고 나서 I, 나는 went, 갔다 하고 나서 뒤에 굉장히 긴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단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Electronics store, 요렇게 읽는데요. 단어가 좀 길죠? 자, electronics store, 요거를 전자제품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electronics, 요게 이제 전자제품이고, store 같은 경우는 매장이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electronics, 이미 S로 끝나기 때문에 store, 앞에 S, 한 번만 발음해 줄게요. electronics store. 좋아요. then, 그리고 나서, I, 나는 went, 갔다. go의 불규칙 과거죠? to, 어디로? an electronics store, 전자제품 매장으로 갔다. 자, 뭔가 지금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사고 있는데, 이번에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뭘 했나? 봅시다. I bought, 나는 샀다, the biggest TV there. 거기에서 가장

0: 커다란 TV를 샀대요. 이 친구 아주 그냥 오늘 아주 돈을 많이 썼어요, 그죠? 새 재킷도 사고 모자도 사고 엄청 커다란 가장 큰 TV도 샀대요. 그 다음 단어 먼저 볼게요. worth라고 나와 있는데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worth 따라해보죠. worth. 좋아요. 자, it was. 이것은 뭐뭐였다? all worth it. 하면은 모두 가치가 있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재킷도 모자도 TV도 모두 가치가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전체 문장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bought a new jacket. I also bought a new hat. Then I went to an electronics store. I bought the biggest TV there. It was all worth it.
0: 자, 여러분, 영작은요, 역시나 중요한 게 주어랑 동사 찾는 거죠. 오늘은 특히나 동사가 과거형 불규칙이기 때문에 먼저 원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이 뭔지를 떠올리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었다. 아주 서로 로맨틱한 친구 사이네요. 자, 나는 이 주어겠고 동사는 뭘까요? 주었다가 동사에 해당하겠죠? 자, 나는 I 주었다가 동사인데, 자, 일단 주었다의 동사 원형이라면 주다죠? 주다. 주다? 동사? 기기기기기. give. 자, 근데 요거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gift? 아니고 gave. 요게 맞겠죠? 그래서 I gave.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I gave 내 친구에게 my friend 장미꽃 한 송이 a rose.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었다. 내 친구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요 순서로 문장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내 여동생은 감자튀김을 먹었다. 인데 주어는 뭐예요? 내 여동생은 여기가 주어고 동사. 먹었다에 해당하죠. 자, 내 여동생은 요거 주어 뭐라고 쓰면 될까요? My sister. 이렇게 하면 되겠고, my little sister,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자, 먹다가 동사니까요. eat 이게 맞겠고, eat이니까 과거로 바꾸면 ate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ate 하고 감자튀김이니까 French fries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해서 little sister 아니면 younger sister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고요. 핵심은 ate라는 과거형 불규칙을 잘 써주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 페이지는 많은 얼룩들을 갖고 있었단데 그 페이지는 이 주어 갖고 있었다가 동사입니다. The pages 갖고 있었다, 가지다. Have 과거형은 ha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pages had many stain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in이 얼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불규칙 오랜만에 복습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수요 동사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듣기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야겠죠? 우리 오늘은 이유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케이크를 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자가 왜 케이크를 구웠다고 하는지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정답 한번 찾아보죠. 1번은 제빵 연습을 위해서, 2번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3번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4번은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GP를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Listen up.
1: Hi, Liz. What's with the box?
2: Hi, Mark. There's a cake in it. I just baked it.
1: A cake? Is it someone's birthday?
2: No. Yesterday, my younger brother won a contest. The cake is for him. We'll have a family party this evening.
1: That's awesome. What kind of contest was it?
2: It was a piano contest.
0: 자, 여자가 케이크를 구운 이유 잘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이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빈칸도 한번 채워보세요.
1: Hi, Liz. What's with the box?
0: 자, 빈칸은 what's with 전치사 with 들으셨죠? The box. 그래서 그 박스는 뭐야? 그 박스는 웬 거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더니 리즈가
2: Hi, Mark. There's a cake in it.
0: 여는 됐죠? There's a cake in it. In it. 이렇게 여는 됐고요. 전치사 in과 그리고 it 이렇게 대명사였고요. 아, 그 안에 케이크 있어. 아, 박스 안에 케이크 들은 거야. 라는 뜻이죠.
2: I just baked it.
0: I just baked it. Baked it. 이렇게 여는이 됐지만 실제로 빈칸은 baked. 요거의 드와 뒤에는 이시 여음이 돼서 귀에 들릴 때는 baked. 이렇게 들렸습니다.
1: A cake? Is it someone's birthday?
0: 이건 좀 듣기 쉬웠죠? Is it someone's birthday? 누구 생일이야? 자,
2: No.
0: 그랬더니 No.
2: Yesterday, my younger brother won a contest.
0: Won a contest. 여는 됐죠? Won a contest 라고 들렸는데 win의 과거 형태 won이었습니다. won a contest. 그래서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거든. 자, 이유는 나왔어요. 생일 때문에 구운 게 아니라 어제 남동생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였습니다.
2: The cake is for him. We'll have a family party this evening.
0: We'll have a family party this evening. 첫 번째 빈칸은 have, 두 번째는 party. 얼버름으로 트가 연음이 좀 됐죠. 약화가 좀 됐죠. 마지막은 this evening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 파티할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1: That's awesome.
0: 자, 요 형용사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Awesome, awesome. 굉장한데, 멋진데, 좋은 뜻의 형용사죠. 그래서 야, 그거 굉장한데, 멋진 걸.
1: What kind of contest was it?
0: What kind of, what kind of. 연음 됐죠? Kind of 붙어서 what kind of 이렇게 들렸고요. 종류의 라는 뜻이에요. So what kind of contest was it? 아, 근데 대회가 무슨 대회였어? 어떤 종류의 대회였는데? 라고 했더니 여자가
2: It was a piano contest.
0: It was a piano contest. 그래서 아, 남동생이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해서 케이크를 구운 것이다. 뭐 어떤 대회인지는 몰라도 우리 정답은 아까 앞부분에서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어 동사의 또 다른 중요한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under. 여러분 under이 어디 어디 아래란 뜻인 거는 아시죠? 이게 특정 단어 앞에 붙을 때 또 어떻게 의미를 풍성하게 더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undergraduate. 한번 더 undergraduate. 일단 graduate.

graduate. 얘가 이제 발음이 뭐 graduate up 이렇게 끝나요. graduate. 그러면 이제 졸업생. 그래서 얘가 졸업하다 아닌가요? 동사일 때는 graduate라고 발음되면서 졸업하다라는 뜻도 있고, graduate 하면 이제 졸업생이라는 뜻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이 아래잖아. 그러니까 졸업생보다 아래. 그럼 졸업 안한 거지 뭐야, 그치? 졸업한 사람보다 아래 있는 졸업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undergraduat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학부생의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undergraduat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undergo. go 하면 가다란 뜻인 거다 아시죠? under이 아래인데 그러면 undergo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건가? 네, 그럼 너무 물리적인 아래로 가다라기보다는 이때 이 변화나 곤란함 등의 아래로 가자.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해 준다면 아, 뭔가 변화의 아래로 또는 곤란한 상황의 밑을 지나가는 느낌. 요거 떠올리신다면 undergo 그러면 겪다란 뜻이에요. 아, 무언가를 이렇게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요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ndergo, 뭐라고 얘들아? 겪다, 경험하다, 변화나 곤란함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undertake인데요. tak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 뜻은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take, 받다가 기본 뜻이 되고 under 하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undertake 하면 아래에서 받는 건데 또 뭔가 짐과 같은 거를 받다. 이런 뉘앙스를 떠올리시고요. undertake, 떠맡답니다. Undertake, 떠맡다. 책임을 지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책임을 지다, 떠맡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약간 Undertake, 무겁게 탁 받는 느낌을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책임지다, 떠맡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Underlie인데요. 이때 lie 뜻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거짓말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Lie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이 되다, 무언가의 기저를 이루다, 근간을 이루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Underline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복화는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수요동사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사형식, 즉 수요동사를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혹은 거꾸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문제 요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 단골 문제니까 우리 지금 한번 선택지 쭉 보면서 형식을 바꾼 것 중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1번 The students asked many questions. 요거를 바꾼 게 The students asked many questions of her. 이고요. 2번 My uncle bought me a nice present. 요거를 바꾼 게 My uncle bought a nice present for me. 그 다음 They wrote her a touching letter. 요거를 바꾼 게 They wrote a touching letter to her. 지금 여러분 공통점 찾았나요? 여기까지 뭔가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근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면서 전치사가 하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쵸? 전치사가 하나씩 살아났어. 여기도 전치사가 하나 살아났어. 근데 뭔가 전치사의 종류가 다 달라요. Of, for, to. 계속해서 4번은 She made him a cake. 역시나 어순이 바뀌면서 She made a cake to him. 맞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The man showed them the photos. The man showed the photos. 자, 이번에도 전치사가 살아났죠. To them 입니다. 자, 결국은 잠시 후에 답을 확인하겠지만 무언가 전치사가 살아나면서 각기 다른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전치사의 쓰임이 틀린 걸 결국 고르는 문제였어요. 정답 아시겠나요? 자, 우리 그러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방금 본 문제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사형식의 수요동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런 식으로 에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명사를 나란히 쓰는 걸 말했었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 어순 강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이 어순을 바꾸는 게 진짜 안 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얘가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얘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줍니다. 뭐뭐를 먼저 쓸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얘를 먼저 쓰게 되면 더 이상 앞에 있었던 애는 그 자체로 뭐뭐에게라는 뜻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에게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서를 맞췄으면 명사, 명사 나란히 목적어가 두 개 오는 사형식이 되지만 얘가 사형식이죠? 이렇게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전치사와 같이 나오게 되니 결국은 전치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란 말이야. 목적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삼형식의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해석은 똑같지만 위에는 사형식, 밑에는 삼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자체는 그래서 얘를 삼형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한번 예문 요거를 바꿔보죠. She gave me the book. 그녀가 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자,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She gave the book. 쓸 수는 있어.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전치사를 살려서 to me 이렇게 써야 된다.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지금은 전치사를 to를 썼는데 이때 to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뭘 써야 되느냐. to도 있고요. for도 있고 of도 있어. 이거를 누가 결정해?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to, 이런 동사들은 for, 이런 동사는 of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of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for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to거든? 얘는 막 점점점 이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두 개를 외우면 되겠지. of를 쓰는 동사와 for를 쓰는 동사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to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of를 쓰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ask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해석이 누구에게 무언가를 묻다잖아. 질문을 던지다예요. 그래서 얘도 수여 동사로 볼 수가 있겠고 얘만 of를 써요. 자, 그다음에 for를 쓰는 동사 다섯 개의 특징도 있어. 사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buy, 사주다, 돈 들죠.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무언가 노력이 들어가, 정성이 들죠. find, 찾아주는 것도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걔또 마찬가지로 buy하고 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로 줄수 없고요. 돈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정성을 들인 다음에 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for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to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e sent me a letter. 그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럼 send는 뭔가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었어. 그럼 to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He sent a letter to me가 되는 겁니다. Mom cooked us a delicious dinner. 엄마가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다. 요리해 주는 거? 이거 for였는데. 그럼 얘는 Mom cooked a delicious dinner for u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를 뭘쓸 것이냐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더라.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전치사만 집중하면 됩니다. 동사와 전치사를 보면 되죠. 자, ask였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of를 쓰는 그 동사였는데, 맞니? 그래서 The students asked many questions over. 이거 잘 썼어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buy의 과거형이죠. buy는 돈 드는데, 그치? 바로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돈이나 시간이 드는 거 for 맞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write의 과거 형태입니다. 써주다. 이거는 of도 for도 아니었어. 그러면 얘는 to가 맞지. 그치? 감동적인 편지를 그녀에게 써주었다. 자, 이번에는 make입니다. 만들어주는 거?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 뭐였니, 얘들아? 시간 들거나 노력이 필요한 거는? 그렇지. for였어요. 특히나 for를 쓰는 동사가 시험에 이렇게 빈출이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show, 보여주다인데요. 이것도 for도 to도 of도 아니었으니 그냥 to 쓰는 게 맞죠. 그 남자는 그 사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할때 to, 잘쓴 동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거나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때 여러분들 전치사 주의해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이슨과 머크의 대화에서 A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걸 수여 동사의 사형식 또는 삼형식으로 풀었거든. 어법적으로 맞는 걸 골라볼게요. Did Liz invite you to her birthday party? 리즈가 너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니? 그랬어? 그랬더니 마크가 Yes, she did. 응, 초대했어. Why? 왜? 자, 그랬더니 제이슨이 She didn't invite me. 야, 나는 초대를 안 했다? I don't know why.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I gave her a birthday card already. 벌써 나 그녀한테 생일 카드도 보냈거든? 나는 왜 초대 안 했을까? 그랬더니 마크가 You did? 너 그랬어? Well, just wait and see then. 야, 그럼 좀 기다려봐. 너 그랬어? 는뭘 했다는 거니? 일단 앞에 있는 내용이죠. 제이슨이 생일 카드를 보냈다. 이거잖아. 자, 요거를 마크 입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너 그녀한테 벌써 생일 카드를 보냈어. 잖아. 자, 그거를 어법적으로 맞게 쓴걸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시제는 과거여야 돼요. 주어는 you 여야 되고요. 탈락.
You 맞죠?

gave 맞아요. 그 다음에 you gave a birthday card. 자, 우리 give 동사도 전치사를 to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굳이 for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전치사가 틀렸습니다. 얘는 시제가 틀렸고 넘어가서. 자, 4번에 you gave. 잘 썼고. A birthday card. 그 다음 전치사도 to her already. 잘 썼네요. 얘가 정답이 되겠네. 아, 너 그녀에게 벌써 생일 카드를 보냈어. 라는 거. 시제와 그리고 give에 대한 전치사까지 to로 잘 쓰고 있고요. 마지막 5번은 주어도 이상하고 시제도 이상하고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여동사의 핵심이 되는 출제 포인트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for, of, to 중에서 어떤 걸 쓰는지 시험에 꼭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동사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5형식의 동사들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귀여운 아이 사진을 쌤 보여줄게요. 하품을 하고 있죠. 얘들아, 하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스펠링이 조금 독특한데요. 바로 yaw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발음해 볼게요. yawn. yawn은 하품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도 하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bored. bored는 지루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원래 bore라고 하면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bored, 이렇게 ed 형태로 어떤 pp 형태로 쓰이게 되어서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지루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단어, result. result는 결과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 explanation. explanation는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oxygen이란 단어는 산소, 그리고 마지막 단어 breathe. breathe는 숨 쉬다 혹은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방금 보았었던 귀여운 아이가 하품하는 것 있죠? 그래서 뭔가 yawning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자, 지금 다루었던 이런 어휘들이 우리 어떤 흐름으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A yawn is a type of movement. When people are tired or sleepy, they open their mouths wide.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Sometimes it can mean the person is bored. Scientists say that yawning can be a result of many things. One explanation is that we need more oxygen when we are tired. Yawning makes us breathe in deeply. This brings oxygen into our lungs. A quick yawn helps us wake up. So, when you feel sleepy, you yawn. Then you feel much better.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A yawn, 자, 하품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A yawn is a type of movement. 하품은 움직임의 일종이래요. 일종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When people are tired or sleepy.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또는 sleepy, 잠이 올 때, they open their mouth wide.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죠.

자, 그래서 뭔가 턱관절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아, 영화의 하품역이구나. 하품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하품이라고 합니다. Sometimes it can mean.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품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품은 can mean, 의미할 수 있습니다. The person is bored. 그 사람이 지루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대요. Scientists say that yawning can be a result of many things.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뭔가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들 하품하면은 그 사람이 지루한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품하기는 다른 많은 것들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One explanation, 한 가지 설명은 is that we need more oxygen when we are tired.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죠. When we are tired, 뭔가 피곤한 경우에는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대요. 자,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순간 하고 숨을 들이마시니까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피곤할 때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하품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래요. 자, 두 번째. Yawning makes us breathe in deeply. 하품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This brings oxygen into our lungs. 이것은 바로 산소가 어디에 들어오도록 그렇죠. Lung은 우리 기관 중에서 폐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기 중에 자 이런 폐로 산소를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A quick yawn helps us wake up. 빠르게 하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깰수 있게, 각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So when you feel sleepy, 너가 졸릴 때 you yawn.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다? 하품을 하게 되는 거래요. Then you feel much better. 자, 그러면 feel much better.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yawn, 뭔가 하품하기에 대해서 보았었고요. 사람들이 흔히 누군가 하품하면 지루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과학자들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산소가 더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난 현상이 yawning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토대로 true or false로 내용 확인 해볼게요. Let's start with number one. A yawn is a type of movement. 하품하기는요, 일종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하품을 하고 있잖아요. 입 이렇게 벌어지면서 턱관절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true이죠. Number two. When you are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we need more food.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가 피곤할 때요,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요. 뭔가 더 당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뭔가 에너지를 더 보충할 단백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true or false는 앞에서 다루었던 그 본문 내용의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바로 a yawning, 하품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피곤할 때는 뭘더 필요로 한다? 그렇죠. 푸드가 아니라 옥시즌, 산소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어서 이 자리에는 바로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옥시즌, right? So, OXY, GEN, 산소가 들어가야 돼서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볼게요. Yawning makes us breathe in deeply. 하품하기는 우리가 뭔가 심호흡을 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true이고요. 마지막 4번 볼게요. Yawning brings oxygen to our lungs. 하품하기는 그렇죠. 산소를 우리의 폐로 가져다 줍니다. 하품은 어떤 행위다? 그렇죠. 크게 숨을 들이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산소가 폐로 들어가겠죠. 정답은 true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true or false로 내용 확인을 해 보았었고요. 이번에 우리 소리 내서 스피킹 연습할 차례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 하나씩 천천히 먼저 발음을 해 볼게요. 뭔가 빠르게 말을 뭉뚱그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억양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강세를 짚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천천히 한 단어씩 발음을 해 보면 this,

0: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이라는 이런 문장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type은 어떤 종류, 우리말로도 type이라고 하죠. 어떤 종류 또는 유형이란 뜻인데 전치사 of와 함께 같이 붙게 되어서 type of, type of. 자, 이 부분 조금 더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요. 이 모음이 거의 합쳐지죠. 그래서 type of, type of, type of, not type of를 조금 더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type of. 그래서 this type of movement is,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called a yawn.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음으로 발음을 한다면 called a를 빨리 해볼게요. called a를 빠르게 한다면 called a. 그래서 is a called a yawn. is a called a yawn. 우리 전체 같이 소리내서 해볼게요.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다시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체크해볼게요.
1: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ed a yawn.
0: 네, 다소 천천히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type of, 그 다음에 거의 called a yawn이라고 들렸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부분 신경 써서 한번 발음 연습해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얘들아 하품을 할까요? 아니요. 다른 동물들도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So I found materials about yawning in other animals와 관련된 부분을 쌤이 찾아보았는데요. 강아지도 하품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 혹은 chimpanzee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 Humans and chimpanzees are not only That are not the only animals that yawn. 자, 여기에서 not only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유일한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자, 흔히 인간들, 침팬지들, 뭐 원숭이, 자, 이런 같은 우리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동물들만이 하품을 하는 게 아니래요. 자, 뒤에 볼게요. All vertebrates. 자, vertebrates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쌤이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바로 척추동물이란 뜻이어서 인간만이 혹은 원숭이나 인간 닮은 침팬지나 이런 애들만 하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척추동물들도 하품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from fish, 물고기부터 and birds to owls and horses. 자, 물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들도 하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말들이나 혹은 이런 늑대들도 전부 다 척추동물이라면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품을 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요. 혈액에 돌게 되면 뇌의 온도를 낮추는, 그래서 뭔가 더 상쾌해지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yawning,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상식으로 챙겼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문에서 vertebrates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척추동물이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방금 보았었던 그 reading 지문을 가지고요. 어법 문제로 중학 필수 어법 정리해 볼게요. 다음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A번 확인해 볼게요. A번의 문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This type of movement is calling or called a yawn. 자, 우리 아까 speaking clear에서 했던 그 문장이네요. 자, 일단 A번의 위치 확인했고요. B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One explanation. 네, 누가 설명한 거죠? 그렇죠. 문맥상 앞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했던 한 가지 설명은 is what or that we need more oxygen when we are tired. 자, 이 문장에서 둘 중 하나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C번 볼게요. 자, C번의 문장은 여기 있네요. Yawning makes us to breathe or breathe in deeply. 자, 둘 중에 뭘 써야 할지 우리 출제 의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번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얘들아 봐봐. call이라고 하면 원래 부르다 혹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call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고 뒤에 보면 call이라는 동사에 ed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높은 확률로 분사에 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자, 일단 코에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 그리고 코이란 동사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과거 분사라는 준동사로 만들어준 이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는 해석에 있습니다. 현재 분사 해석은요, 능동과 어떤 진행의 뉘앙스가 있고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무언가 의미 자체가 받고 당하는 뭔가 수동의 뉘앙스 혹은 다 끝나버린 완료의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대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This type of movement,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었죠? 그렇죠. 턱관절이 하고 이렇게 하는 하품에 대한 거였죠. 자, 이러한 턱관절과 관련된 움직임이 calling, 부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A형은 하품을 부르고 있어요. 움직임이 하품을 부르고 있어요. 뭔가 말이 어색하죠. 두 번째. 자, 이러한 움직임의 종류는요. 이런 타입의 움직임은요. is called, 불리워져요. 뭐라고 불리워져요? 하품이라고 불리워져요. 자,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움직임이 하품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가 하품이라고 불리워집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원문에서도요, called가 이렇게 있었죠. 1번의 정답은 called, 과거분사입니다. 자, 두 번째 B번 가볼게요. One explanation, 한 가지 뭐다? 그렇죠, 한 가지 설명은. 그럼 뭐에 대한 설명? 아, 우리가 하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말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설명은 뭐다? 비동사 is. 비동사 뒤에 자리는요, 보어 자리입니다. 자, 다시 이 비동사 자리 뒤에는 보어 자리로 영어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어 자리에는 영어에서는 명사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느 자리에? 보어 자리에요. 그리고 명사 친구인 명사절도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중에서 what은 관계대명사라는 what. 두 번째, 접속사로 쓰이는 that. 이두 가지는 역할 자체가 명사절의 역할을 둘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따지면 비동사 뒤에 관계대명사 what절을 써도 되고 접속사 대절도 쓸수 있어요. 왜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기능을 하는 이두 가지 걸실다 써도 돼요.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들아 뭐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이미 본인이 관계대 명사처럼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뒤에는 뭔가 하나가 성분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겠죠. 자,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접속사로 쓰이는 that은 말 그대로 접속의 기능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요, 얘가 빠져도요, 아무런 타격도 있지 않은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 조금 더 정리해서 둘중 하나 뭘 골라야 되는지 여기에서 볼게요. 자, what하고 that. 일단 어법적으로는 둘다 들어가는 게 가능, 불가능? 둘다 가능. 왜? 비동사에 대한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하는 what도 되고요. 명사절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을 써도 되지만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we, 우리라는 주어 있고요. need라는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more oxygen,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산소라는 명사가 따라 붙었네요. 자, 그럼 해석상 We need more oxygen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해서 을을에 해당하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목적어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요.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that을 쓰시면 됩니다. 자, 뭐할 때요? When we're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품부라는 한 가지 설명이요. 정답은 접속사 that을 고르면 되고요. 마지막 C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C번의 정답은 바로 주인공이 얘죠. make입니다. 자, make가 사명식으로 쓰이면 무언가를 만들다란 뜻이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어 뒤에 뭔가 목적격 보어라는 단어가 따라 붙으면요. 오형식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ake가 오형식에 쓰이게 되면요. 해석이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격 보하게 만들다 그렇게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그러한 규칙이 있어서 정답은 breathe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숨쉬게 합니다라는 말이어서 정답은 breath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문장에서 while은 접속의 기능을 할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O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무엇은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yearning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수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다가 yearning 하지 않았죠? 네,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though. I'm trying to work and it keeps shutting down. 아, 나 이거 일해야 되는데 계속 전원이 꺼져. 그러자 케빈이 Isn't this a new laptop? 이거 랩톱 새 거 아니야? It broke down already? 벌써 고장 났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bought it recently. 최근에 산 거긴 한데 But it's not new. 새 제품은 아니야. I wanted to save some money. 내가 좀 돈 좀 아끼려고 So I bought a used one. 중고를 샀어. 그러자 케빈이 You get what you pay for. 싼 게 빚이 떡이야. 으이그.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You get what you pay for. 지불한 만큼 얻는다. 즉, 싼 게 빚이 떡이란 뜻이죠. You get what you pay for.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싼 게 빚이 떡 많이 쓰듯이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틴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Visit dog? A dog? Isn't that rice cake? Give me some. 혹시 그 먹는 떡 얘기하는 거야? 좀 줘. 배고파. All this frustration is making me hungry.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나 너무 배고프거든. Visit dog 맛있겠다. 줘. 그러자 케빈이 It's a Korean idiom. 이건 한국 속담이야. It means that cheap things don't have much value. 즉, 싼 물건들은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야. Okay? 그러자 크리스틴은 I wanted to save some money. 나 돈을 그냥 좀 절약하고 싶었을 뿐이야. Now, look at what happened. 이제 어떡해. I'm so upset. 정말 짜증나. 그러자 케빈이 I have to meet a friend.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Hope you can do some work. 아, 좀 일이 풀렸으면 좋겠다. Okay, see you later. 그래, 이따 봐. 띠링. 어? 문자가 왔네? You've received a deposit of 500,000 won.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 Don't be so upset. 너무 실망하지 마. Use this money to buy a new laptop. 이 돈으로 새로운 랩탑 장만하길 바래. Oh, Kevin. Oh, the laptop is working again. 이거 다시 되네, 랩톱? Hey, I'm sorry, Kevin. Kevin, 미안해. But I'll keep this money for a rainy day. 네, keep this money for a rainy day. 비 오는 날을 위해 돈을 가지고 있어라? 어? 이 뜻이 맞나요? 아닙니다. Rainy day는 만일을 대비해서, 즉, keep this money for a rainy day. 만일을 대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You get what you pay for. 지불한 만큼 얻는다. 싼 게 빚이 떡. 한번 따라볼까요?
1: You get what you pay for. One more time. You get what you pay for.
0: One more time. Very good. 유사 표현도 있다고요?
1: You deserve it. 자업자득이야. You deserve it.
0: One more time. You deserve it. Very good. 또 다른 유사 표현이 있다고요?
1: You had it coming. You had it coming.
0: 네가 자초한 일이야. You had it coming. One more time.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You get what you pay for.
0: One more time.
1: You get what you pay for.
0: You deserve it.
1: 자업자득이야.
0: You had it coming.
1: 네가 자초한 일이야. You had it coming. You deserve it. You get what you've paid for.
0: You get what you pay for. 좋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쌤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from으로 시작하는 표현들 한번 다이얼로그에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We've made some silly mistakes from time to time due to a lack of experience. 우리가 가끔 경험의 부족 때문에 조금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어. However, as long as we learn from our mistakes, everything will improve from now on. 그치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들에서 배우는 한 모든 건 지금부터 개선될 거야. 이렇게 오늘 from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두 가지 다 역시나 교과서에서 자주자주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하나는 from now on이고요. 하나는 from time to time입니다. 자, 우리 from이라는 친구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부터 자주자주 가르쳐드렸던 친구죠. 뭐뭐로부터 라는 그런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서 이 편지가 왔는지 from 누구누구누구 요렇게 쓸 때 그 from이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요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from now on부터 살펴보죠. 자, 이거는요 from 뭐뭐로부터 now 지금으로부터 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from now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from now 선생님 뒤에 on은 뭐예요? 우리 on이라는 친구 선생님이 설명할 때 착붙 혹은 계속 뭔가 이어지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했죠. on이 붙음으로써 지금부터 쭉 이어지는 이 그림이 훨씬 강조됩니다. 그래서 from now 하면 뭔가 의미가 한데 from now on까지 붙으면 아 이제부터 계속 바뀌어서 달려나간다 라는 그림이 딱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아까 다이얼로그 요렇게 나왔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요거 우리 그 비교급 배울 때 아마 하나씩 배울 표현인데 as long as far as soon as 요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우리가 learn, 배우는 한, from our mistakes, 우리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한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될 거다. From now on,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개선이 되는 이 on의 그림, 요 쭉 개선이 되는 그림까지 붙이려면 on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딱 붙는 게 맞겠죠. 그래서 from now on, 합쳐서 같이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요런 표현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I'll be your point of contact from now 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직역하면 뭔가 희한해요. 내가 너의 지점이 될게. 연락 지점이 될게. 지금부터. 연락 지점이 뭐지? 아, 연락하는 포인트.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 나랑 연락하면 된다는 거구나.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연락 담당자가 될 거야.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쭉 내가 너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일 거야.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From time to time인데요. 사실 from이 뭐뭐로부터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 From, 뭐뭐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시간까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from to 하면은 뭐부터 뭐까지 라는 뜻이잖아요. time to time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많이 길어요. 아마 그러겠죠.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무한하고요. 굉장히 긴 개념이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쫙 늘어져 있죠. 근데 그 많은 시간에 중간중간에 요렇게 걸쳐? 요렇게 한 번씩?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한 번, 한 번, 한 번. 요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time이라는 거를 횟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뭔가 요렇게 많은 try 하는 횟수들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만 한다. 그래서 가끔 혹은 때때로라는 의미가 완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든 횟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든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쪽으로 선택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from time to time이 time이 가끔 때때로 라는 뜻이라는 걸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멍청한 실수들을 저지르곤 해왔다 라는 뜻이죠. From time to time. 맨날 저지르는 건 아니고 가끔 때때로 저질렀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요것도 꽤나 자주 쓰일 만한 문장인데요. 나는 only go to the gym. 나는 그 체육관에 오직 가는데 from time to time 가끔만 가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모습이다. 앨리슨, 지원쌤의 모습이다. 헬스장에 자주 가지 않고 가끔 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문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퀴즈 통해서 살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1: 저는 살이 쪄서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0: 자, 이제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인데 now 뒤에 on도 써야죠. 그렇죠.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요 그림이 필요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2: I've gained weight and decided to go on a diet from now on. I've gained weight and decided to go on a diet from now on.
0: 그쵸,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규칙들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자, 지금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뭘까? 그쵸, 지금부터 from now on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expect라는 동사 썼는데요. 기대하다.

0: 예상하다, 그리고 바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나는 가끔 주말에 학원에 가야 한다. 여러분의 모습이죠. 자, 가끔? From? 그치? Time to time이죠. 가끔만 가고 싶잖아요. 고마움을 새기면서 이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Academy가 학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나는 가끔, 특히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는 걸 좋아한다. 자, 가끔, 가끔. From? Time? To time.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몇 번씩만 가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We've made some silly mistakes from time to time due to a lack of experience. However, as long as we learn from our mistakes, everything will improve from now on.
0: 자, 오늘 이렇게 from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from, now on이었고요. 그리고 가끔, from, time to time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from과 관련된 표현들 기억하고요. 두 가지 전부 다 듣기 평가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듣는 연습도 좀 많이 해두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0: 일상 속에 쓸수 있는 영단어를재미있게배워볼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Drive. D-R-I-V-E. Drive. Drive. Speed. S-P-E-E-D. Speed. Speed. Stop. S-T-O-P. Stop. Stop.
0: 오늘의주제같이알아볼까요?오늘은 on the road, 도로에서1편이에요. 도로에 관련된 단어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drive, 운전하다예요. 도로에 가면 당연히 자동차가 많고 그 안에 우리는 이렇게 drive 를 하죠. 운전하다, drive. 그다음은 speed, 속도예요. 운전하다보면우리도모르게 speed 를높일수있어요. 굉장히빨리간다란뜻이에요. 속도, speed. 그다음은 stop, 멈추다또는막다란뜻인데요. 우리가 speed 를너무즐기다보면이렇게경찰관이 stop 할수있어요. 멈추다, 막다, 영어로 stop. 그럼이단어를발음과강세연습해볼까요?운전하다, drive. Drive. Good job. 속도, speed. Speed. 아주잘했어요. 멈추다, 막다, stop. Stop. Very good, everyone. 이제우리원어민발음으로다시들어봐요.
1: Drive. Drive. Speed. Speed. Stop. Stop.
0: 이제예문으로단어를적용시켜봐요. My dad drives to work. 우리아빠는일하러갈때운전을해.운전하다, drive, 보이죠?그리고 work 가나왔는데 work 는일하다라는뜻도있지만회사,직장,아니면일하다,뭐다돼요.그럼우리친구들같이따라해볼까요? My dad drives to work. Excellent. Okay. The speed of that car is too fast. 저차속도는너무빨라. 속도, speed 보이죠? 그리고여기에꼭알아둘 점. fast, 빠르다또는빠른. too fast, 너무빨라란뜻이에요. 강조하고싶을때 too 를쓰면좋아요. 자,우리친구들같이따라해볼까요? The speed of that car is too fast. 아주잘따라오고있네요. 그다음 please stop at the red light. 빨간불에는멈추세요. 자,멈추다 stop 나오고요. please 는제발이란뜻도되고요.뭐뭐해주세요. please. 그리고 red light 는빨간불이에요.자,우리친구들같이말해봐요. please stop at the red light. Excellent. 이제다음으로배울단어알아봐요.
1: Go. G O. Go. Go. Break. B R A K E. Break. Break. Cross. C R O S S. Cross. Cross.
0: 이번단어는 go, 가다예요. 보세요. 이렇게 어딘가를 바쁘게

0: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예요. 가다, go. 그 다음 brake, 제동장치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갑자기 멈추고 싶으면 brake를 눌러야 돼요. 제동장치 brake. Okay, our last word, cross. 건너다, 가로지르다. 이렇게 when we cross the street,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길 건널 때는요.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가다, go, go. Very good. 제동장치, brake, brake. Good job. 건너다, 가로지르다, cross, cross.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Go, go, break, break, cross, cross.
0: 이제 단어로 적용시켜봐요. I will go home. 나 집에 갈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집에 갈 때 이렇게 인사하죠. I will go home. Now let's try together. I will go home. Good job. Let's try this one. The bicycle brake is broken. 자전거 제동장치가 고장 났어. Oh no, then you have to get it fixed. 꼭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 broken이란 단어 새롭죠? 고장났다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bicycle brake is broken.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this is our last sentence. Don't cross when the car is coming. 차가 오고 있을 때는 길을 건너지 마. 여러분, 길 건너다 cross 나왔고요. Don't, 뭐뭐를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차가 올 때는 don't cross. 자, 여러분, 이제 같이 따라해볼까요? Don't cross when the car is coming. We did it! 다 해냈어요. Good job!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해봐요.

0: cross.
1: 친구들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터지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진행 시제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과거 진행 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해결해야 될 오늘의 미션 같이 살펴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과거 진행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오늘 공부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뭐 하는 중이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면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너 어제 7시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나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영어에서는 과거 진행 시제 어떻게 쓰는지 우리 형태부터 알아볼게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를 써주고 그 뒤에 동사의 ing를 적어줍니다. 현재 진행은 비동사의 현재형에 동사의 ing를 붙였는데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비동사를 적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의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s crying. 주어가 I니까 1인칭 단수 주어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was 적어주고 그 뒤에 cry의 ing를 붙여서 나는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They were walking in the park. 그들이 주어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써주시고, 그 다음에 walk에 ing를 붙여서 walking이라고 했네요. 그들은 공원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She was doing her homework. 이번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비동사 과거형 was 써줬고, 그 다음에 두에 ing 붙인 doing이 왔어요. She was doing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진행 시제 부정문 만드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는 우리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현재 진행 시제랑 똑같네? 그쵸? 현재 진행 시제 부정문은 am, are, is, not, ing 이렇게 썼는데요.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was, were, not, 동사 ing 이렇게 써주고요. was, not은 wasn't로 were not은 weren't로 줄여 쓸수 있습니다. He was not watching TV. was not을 줄여서 he wasn't watching TV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not 적어줬고요. watch에 ing 붙인 동사의 ing형이 왔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We were not dancing. Were not 줄여서 weren't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의문문 알아볼까요?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를 어디로?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was not were 주어 그리고 동사의 ing 이런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할 때는 비동사 과거형을 활용해서 yes 주어 was wer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no 주어 wasn't weren't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Was Jenny cooking dinner? Was 비동사 과거형 써주고 주어인 Jenny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게 ing 붙인 동사의 ing 형태 이 어순으로 잘 쓰였습니다. Jenny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Yes, she was. 아니,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No, she wa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Were they playing video games? 자, 이번에는 주어가 they.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were 적어줬죠? were 주어. 그 다음 동사의 ing형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Yes, they were. 응,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No, they weren't. 아니,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의문문 만들고 답변하는 연습 가볼게요. 1번, He was walking to school.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 문장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뭘 주어 앞으로 보내야 돼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그쵸? w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 Was he walking to school?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니? 대답, yes라고 나왔기 때문에 yes, 주어, was라고 해야겠죠. Yes, he was. 응, 그는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2번, the students were writing an essay. 이번에는 주어가 the students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라서 비동사 과거형 were 적어줬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똑같아요. 뭘 주어 앞으로 보낸다고요?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were the students writing an essay? 이렇게 써주시면 질문 완성입니다. 그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었니? 대답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주어 그리고 weren't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주어가 the students인데요. 우리 질문할 때는 명사를 써도 대답할 때는 대명사 쓰기로 했죠. No, they weren't. 아니, 그들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진행 시제 형태와 부정문 의문문까지 알아봤는데요. 진행 시제로 쓰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감정 소유, 상태,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동사는 진행 시제로 쓰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Like, 좋아하다. Love, 정말 좋아하다. prefer, 선호하다. hate, 싫어하다. have, 가지다. want, 원하다. need, 필요로 하다. believe, 믿다. know,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I like this song. 이 노래를 좋아해. 이렇게 사용하죠. I am liking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m liking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꼭 챙겨두세요. 예문 더 보면요. She has a car. 그녀는 차를 가지고 있다. have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she is having a car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왜? have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고 진행시제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y knew the answer. 그들은 답을 알았어. 그들은 답을 알았어.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know, 알다의 과거형이 쓰였죠. 이거를 They were knowing the answer. 그들은 답을 알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과거 진행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감정 소유, 상태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 시제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만

have가 먹다라는 의미일 때, 그럴 때는 진행 시제로 쓰기도 해요. I'm having dinner now. 나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 시제 쓰지 않고요. 먹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 시제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두겠습니다. 그러면 he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was 써주고 talk에 ing 붙여서 he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쓰면 그는 전화 통화하는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 진행 시제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2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색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순간을 기록하기도 해요. 또한 쿠키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색을 칠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 붓으로 색을 칠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이 액자에 멋진 그림 혹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는 취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취미가 베이킹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나 빵을 굽다 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활동 영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굽다입니다. 굽다, bake라고 해요. 우리 베이킹이라는 단어 잘 알죠? 이 bake에서 나온 말이고요. bake는 빵이나 쿠키 등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쉬운 영단어는 여러분이 꼭 스펠링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 말고도 뜻을 보고 직접 영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bake, b-a-k-e. 읽을 때는 bake, 굽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bakery 하면 빵집이나 제과점이 되겠죠. bakery,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bake bread in this oven. I bake bread in this oven. 나는 이 오븐에 빵을 뭐 해요? bake bread니까 빵을 굽는다가 되겠습니다. bake bread 하면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이라고 했어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나는 언니와 함께 초콜릿 쿠키를 뭐 했을까요? baked, 구웠다가 되겠죠? 이 bake는 쿠키나 빵 등을 굽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커리까지 같이 기억해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페인트를 알아볼 거예요. 페인트라는 단어 알아두겠습니다. 페인트 하면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 할때그 페인트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뜻은 동사로 그리다 혹은 칠하다입니다. 자, 페인트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스펠링 외워서 써볼게요. Paint, P, A, I, N, T. 자, 여러분 같이 써보셨나요? 이 페인트는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to paint animals 하면 나는 동물들을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페인트 하는 거니까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painted the door red 라고 했는데요. She painted the door red. 그녀는 문을 빨간색으로 뭐 했을까요? Painted. 칠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녀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painted the door bl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는 이렇게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여요. 여러분, 페인트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은 단어들 딱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페인트라는 동작 뒤에 ER을 붙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painter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페인트와 함께 이 draw라는 단어도 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페인트는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라면 이 draw는 윤곽 혹은 선을 긋다라는 느낌의 그리다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림으로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이 draw고 어떤 것이 페인트일까요? 왼쪽에 이 선을 그리는 것이 draw, 그리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색을 입히는 거니까 얘는 paint. 색을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raw, paint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picture인데요. picture 하면 사진,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다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picture, 사진, 그림. 의미 바로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써봅시다. Picture, P, I, C, T, U, R, E. 읽어볼게요. Picture, 한번 더. Picture.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Picture 앞에 t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했습니다. 나의 picture를 take, 찍어줄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이어서 he is painting a picture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페인트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picture은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picture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배운 영단어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입히면서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영단어는 P로 시작하는 paint고요. 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영단어 picture. 그리고 오른쪽에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영단어 mak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단어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왔는데 너무 더워서 그것도 몰랐네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리즈, 그리고 이쪽은
1: 토끼입니다.
0: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거 있죠. 토끼, 이렇게 더울 땐 우리 뭘 줘봐야 할까?
1: Fat.
0: 그거? 그거 뭐? 아, 이거 부채질하는 거?
1: A fan.
0: 그렇지, 우리 동양에서 쓰는 부채, oriental fan. 접어보면 좋겠다. 친구들, 오늘 부채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0: 더운 여름에는 팔랑팔랑 부채질이 최고죠. 우리 oriental fan, 동양에서 쓰는 부채 접어봅시다. Follow me step by step. This color will be the color of the handle. 부채의 손잡이 색깔이 될 거예요. 손잡이 색깔을 아래로 시작합니다. Fold in half, making a big triangle. 이렇게 큰 삼각형을 접어주시고요. Unfold, 펼쳐서 Fold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건데. Now fold down both flaps. You see the bottom triangle? 아래쪽에 삼각형이 보이시죠? Fold up, 위로 올려 접어주시고요. Leave a little space, 약간의 공간을 남기고 fold down, 아래로 내려 접습니다. Now line up here and here. 중앙선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Repeat that on the left side. 왼쪽에 반복할게요. Now turn it over, 뒤집어서 Fold the triangle in half,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You see these lines? 이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Fold left and right corners. 양쪽 모퉁이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Ta-da! 여러분의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시원하게 부채들을 한번 해볼까요? 이 부채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1: Oh no, today is so hot. 아, 정말 이렇게 더운 날 걸어오는데 부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이걸로 부채질을 해서 정말 좋아.
0: 나는 이걸로 부채질을 해요. I fan myself with this. 나는 이것으로 부채질을 해요. I fan myself with this.
1: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봐야지. What is this?
0: 이건 트램폴린이잖아.
1: Jump, jump, jump.
0: 우와, 이거 정말 운동되는데.
1: 어, 이건 뭐지? Weights. 무게를 이렇게 드는 거잖아. 으쌰, 으쌰. 오, strong arms. 이렇게 팔도 튼튼해지고. What's this? It's treadmill. 여기에서는 run, 뛰는 거지. 이야, 너무 힘들어. 아휴, 운동을 많이 했더니 땀이 이렇게 났잖아. 난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어.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I'm wet with sweat. 나는 땀으로 젖었어요. I'm wet with sweat. 아, 그러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부채질을, 아니지. 저기 에어컨이 있네. 에어컨을 틀어봐야겠다. It. 어? Turn on. 왜 안 켜지는 거야?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아, 그러면 I need my fan. 다시 부채가 필요하다고.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부채도 시원하잖아. 이씨, 이렇게 팔락팔락팔락팔락 부채질을 하니까 시원해지는데.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져요. This fan cools me down.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져요. This fan cools me down. 우와, 시원하다. 역시 부채가 최고야. 그럼 땀이 식었으니까 다시 한번 운동을 해볼까나? 여러분, 토끼와 함께 운동 잘 마치셨나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 번 더 표현을 들어볼까요?
2: I fan myself with this. I fan myself with this. I'm wet with sweat. I'm wet with sweat.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This fan cools me down. This fan cools me down.
3: Lizzle, Lizzle, do we have air conditioner?
1: Air conditioner? 에어컨 있냐고, 토끼야? 아니, no, we don't. 우리 에어컨 없어. 대신 오늘 접은 부채로 부채질을 해줄게. 어때? 좀 시원해? 이제 퀴즈 풀 수 있겠니?
3: Yes, I can. Yes, I can.
1: 좋아. 그럼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자고. 난 이것으로 부채질을 해요. I fan myself with this.
3: I fan myself with this.
1: 난 땀으로 젖었어요.
3: I'm wet with sweat. I'm wet with sweat.
1: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3: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부채질을 하면 좀 시원해져요. This fan cools me down. This fan cools me down. 여러분, 퀴즈 정말 잘하셨어요. Fantastic. 그러면 오늘 너무 더우니까 빨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기념할 날이 참 많기도 하네요. 응? 화이트데이는 처음이라고? 아,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idn't know white day. I heard white day first.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2: Well, we have Valentine's Day in Korea.
1: We have that in America too.
2: Hold on. But it's different in Korea.
1: Huh? What do you mean?
2: On February 14th,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an on this day.
1: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But what if I want both chocolates and sweets?
2: Okay, don't worry. I'll buy you both.
1: Great. If I don't get anything, then I'll have to eat jajangmyeon on Black Day, right?
2: Wait, how do you know that?
1: It's a secre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방에서 크리스틴이 달력을 막 보고 있어요. 오,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념일도 각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에는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문화도 알아보고 생생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케빈의 방에서 달력을 보고 있는 크리스틴.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하고 물어봅니다.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니? celebrate이라는 것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 celebration이라고 해서 기념 축하 이런 말도 있고요. 기념하다, 축하하다. 이거는 막 야! 이런 축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서 꼭 챙기는 날들 이런 표현할 때 celebrate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쎄 한국에는 Valentine's Day가 있지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We have that in America too. 우리도 발렌타인데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다른 점을 얘기를 해주네요. On February 14th,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고 한국의 문화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는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우리는 다 알고 있죠. 3월 14일 무슨 날이요? 화이트데이잖아요. 이 날에는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an on this day. 남자가 여자한테 sweet, 달콤한 거, 보통 사탕이죠. 이렇게 사탕을 준다라고 한국의 문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 케빈이요. 날짜나 특별한 얘기할 때 on 사용한 거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on 다음에는요. 특별한 날짜, 무슨 무슨 날, 또 어떤 요일, 이 날을 얘기할 때는 on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2월 14일에 라고 날짜를 얘기할 때도 on February 14th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렌타인데이에 라고 특별한 날을 얘기할 때도 on Valentine's Day 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라고 특별한 요일을 얘기할 때도 on Monda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날짜, 날, 또 요일 앞에는 on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이 말을 든 크리스틴이 너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라고 했네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이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ve는 I have를 붙인 거거든요.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뒤에 never 붙여졌죠. 그러면 절대로 뭐뭐 않다. I've never 같이 붙여주면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절대로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heard, 들어본, 그리고 of, 뭐뭐에 대해서 white day, 화이트 데이라고 이름이라서 둘 다 대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I've never heard of white day라는 말은 나는 화이트 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절대로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겠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Heard of white day. 좋습니다. 그리고는 but what if I want I both chocolates and sweets 라고 했네요. 내가 초콜릿도 원하고 사탕도 원하면 어떡하지? 크리스틴 답죠. 사탕이랑 초콜릿 둘 다 받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때 사용한 표현이 what if인데요. What if는 문장 시작에 써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at if I'm late? 내가 만약에 늦으면 어떡하지? 또는 What if I don't have cash?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가정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뭐뭐라면 어쩌지? What if? 기억해 두고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I'll buy you both. 내가 둘 다 사줄게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면 나는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니 그거는 너 어떻게 알았어? 놀랐더니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죠. 자, 이렇게 카툰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기억하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또는 처음 보는데 That's new. New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새로운 거야. That's new.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at's new. 좋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쟤랑 사귄다고?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떡해요? That's new. That's

new.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이게 처음이에요.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학원에 왔어요. 혹시 기타 쳐본 적 있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이럴 때,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어떻게?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블랙데이까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념일과 또 미국에 있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일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카툰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steady.
1: Everybody steady. 12.
0: Cookies. Nom, nom, nom, nom, nom.

서포트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친구 집에는 보드게임이 많아서 가고 싶은데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우리 집에 놀러올래? 아 맞아, 엄마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엄마한테 여쭤볼게. 클릭.
1: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2: I'll ask mom.
1: Okay, let me know.
2: Sure, I'll call you lat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채울 세 개의 단어, 묻다, 알다, 전화하다. 다 동작이네요. 친구들, 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볼게요. 친구, 전화 왔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무슨 뜻이에요? Do you?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Want to. Want는 원하다고. Want to 하면은 뒤에 동작까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예요. 즉, 뭐뭐 하고 싶다. Come play. Come 와서 play 노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Do you want to come play가 무슨 뜻이에요? 너 와서 놀래? 물어보는 말 어디서요? At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놀래? 자, 친구들, 우리는 우리말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니라 내 집, 내 엄마, 내 아빠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my를 써요.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래? 친구 전화 왔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아, 엄마한테 여쭤볼게. 이렇게 엄마께 여쭤볼게. 묻다예요, 묻다. 여쭤보는 게 물어보는 거를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그렇지, ask. I'll ask mom. I'll ask mom. I'll ask mom. 우리 엄마라서 mom을 대문자를 써줬어요. Okay, 그래, 좋아. Let me 알다. 알다는? 그렇지, I don't know 할 때끔 해줘. 즉, 나 알려줘. 엄마한테 여쭤보고 나한테 알려줘가 let me know예요. 영어식 표현이죠. 여자의 대답이 sure, 물론이지. I'll 전화할게. 전화하다는 call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I'll call you later. Later 뭐예요? See you later 할 때처럼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I'll call you. 전화할게.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와서 놀래 라는 대화 이렇게 진행해 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엄청 길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아홉 글자, 아홉 단어 문장이에요. 이걸 한 단어 한 단어 강조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지치겠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만 어디 강조할까요?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와서 놀고 싶니? 어디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할 수 있겠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좋아요.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준다. 그러면 여자아이 답이요. I'll ask mom. 엄마한테 여쭤볼게. 어디? 물어볼게. 누구한테? 엄마한테. I'll ask mom. 친구들도 I'll ask mom. 좋아요. 남자아이의 대답.

0: OK는 당연히 강조일 거고요. 나한테 알려줘.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나한테 알려줘. 아니죠. 쟤도 아니고 나한테 알려줘가 아니고 나한테 알려줘가 중요해요. 그래서 let me know예요. OK, let me know. OK, let me know.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마지막 문장, sure. 물론이지. 당연히 알려줘야지. sure는 당연히 강조. 그리고 I'll call you later는 어디? 동작. 전화할게. 언제? 이따가 나중에 전화할게. sure, I'll call you later. 친구들도 sure, I'll call you later.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네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친구들도 앱 켜고요. Speaking 눌러서, 친구 눌러서, 오늘은 Scene 3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하기.
1: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0: 하하.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1: I'll ask mom.
0: I'll ask mom.
1: Okay, let me know.
0: Okay, let me know.
1: Sure, I'll call you later.
0: Sure, I'll call you later. 이야, 오늘 선생님 잘했는데? 친구들도?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대화 속에서 한 문장 뽑아서 그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잔차자잔. I'll 동작 later. 우리 동작 써서 말 많이 하거든요. I'll 동작 later. 이게 무슨 말일까? I'll은 내가 할게예요. 그 동작을 later, 나중에 할게. 즉, 나중에 뭐뭐 할게예요. 문장 속에서 이런 대화, 있었지. 아, 요렇게 대화 속에 있었죠. I'll call you later. 무슨 말?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물론 내가라는 말 사실 없어도 되죠. 나중에 전화할게. I'll call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call you 대신에 다른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기 도전. 자, 그거 나중에 끝낼게. 지금 말고 나 그거 나중에 할게요. 어떻게 해요? 끝내다라는 말을 하면 되잖아요. 끝내다. 아, 알고 있는 말, finish. 그리고 그것까지 써줘야 되니까, finish it이 되겠어요. I'll finish it later. I'll finish it later.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끝낼게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친구들? 그거 나중에 마실게. 그거 나중에 마실게. 나중에 뭐뭐 할게는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마시다를 넣어주면 돼요. 마시다. drink.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까지 drink it. I'll drink it later. 어떻게 해요? I'll drink it later. 마지막 문장. 그거 나중에 씻을게요. 씻다는 wash. 그것은 i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I'll wash it later. I'll wash it later.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은요, 친구가 나를 초대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친구들 정말 많죠? 이렇게 매일매일 상황의 대화를 영어로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앱에서 우리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너네 엄마도 오케이 하셨니? 있었죠? 거기 클릭해서 또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와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into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오,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친구가? 보니까 바구니가 있어요. There is a basket. It's filled with clothes. I think they're dirty clothes. 자, 일단 빨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위아래로 놓는 경우 아래가 세탁기, 위가 건조기더라고요. 자, 아래에는 지금 빨래할 옷들을 넣고 있죠. He's putting in the dirty clothes. 그런데 위에 깨끗한 옷, 건조기에 있는 옷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he do? Well, I think mom is telling him to fold the clothes first. 일단 옷을 접어야 되겠죠? And then 저 옷장 안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옷이 건조기에서 옷장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Put your toys into the box.
1: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2: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1: Got it. Don't worry.
2: All right.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into가 나왔죠? 일단 put은 무슨 뜻이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y 혹은 toys 요거는 장난감, 장난감들이라는 뜻이죠. s를 요렇게 해놓은 건 복수이기 때문에 toy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하나면 여러 개면 toys라고 쓰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into,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네요. 자, into는 어떤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디 어디로 넣어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nto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to를 배웠잖아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 근데 to는 어떤 방향성, 어디 어디로 였잖아요. 근데 in은, in도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바로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연습하면 더 쉬워지겠네요. 일단 box는 box죠. 그래서 into the box는 box 안으로라는 말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Put 뭐뭐 into 뭐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넣으세요. 그 안으로 넣어라 라는 말을 해볼게요. 일단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인데요. 사과를 바구니 안에 넣으세요. 해볼까요? 간단하겠죠?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더가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the apples라고 한 거죠. 자, 왜 더가 붙느냐?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특정 사과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과들을 바로 여기 있는 그 바구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꼭 더를 써줘야 돼요. 요거는 뭐 굳이 이 규칙을 외운

0: 한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문장들을 많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자,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이번에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볼까요? Shoes가 신발이고 closet은 여기서 신발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여기도 역시 더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Good job. 자, key 하면 열쇠라는 뜻이고요. Drawer는 서랍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열쇠를 서랍장 안에 넣어볼까요?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물론 열쇠가 딱 달랑 하나다. 그러면 put the key라고 하면 되겠죠. S 빼고.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자, 그럼 이번에는 book하고 bag. Book, 책이죠? 가방 안에 넣어볼게요.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쯤 하니까 너무 쉽죠? 그쵸?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번에는 편지를 봉투 안에 넣어볼게요. 편지가 letter, 그리고 봉투는 envelope. 이라고 합니다.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자, envelope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더가 the 소리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coin, 동전이고요. 요즘 동전 쓰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그쵸? Jar, 유리병, 조그만한 용기를 뜻하는데 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Put the coins into the jar. Put the coins into the jar. 자, 이렇게 어디 어디에 넣는다고 할 때 어디 어디 안으로 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put the toys into the box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them, 그것들은 the toys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이고요.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자, great은 뭐 좋아, 뭐 이런 뜻이고요. Oh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요렇게 put this teddy bear, 이 테디베어를, 이 곰인형을 into the box, 박스 안에 넣어. 그런데 어떻게? First, 처음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테디베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곰인형인 거 아시죠? 요렇게 스펠링 하고요. 그 다음에 first가 바로 처음으로 혹은 우선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Got it. 알았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All right. 이거는 알겠어. Got it 하고 all right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요 두 개의 표현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1: Put your toys into the box.
2: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1: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2: Got it. Don't worry.
1: All righ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he's doing laundry. 빨래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laundry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빨래라는 뜻인데 참 재미있는 게 옷을 벗어서 빨랫감이 되는 순간부터 옷이 다 뭐 건조기까지 있으면 건조기까지 다 들어갔다가 완전 이제 깨끗한 옷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의 빨랫감, 빨래를 그냥 영어로는 laundry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laundry는 빨아야 하는 빨랫감이 될 수도 있고요.

0: 깨끗해져서 나온 옷을 laundry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washing machine은 세탁기라는 뜻이죠.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하면 빨랫감을 세탁기 안에 넣어줘.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쵸?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나 지금 세탁기에 이 빨랫감을 넣고 있어요.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자, take out은 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dryer가 드라이기예요. 건조기. 자, 그래서 take out, put in이 아니고 take out the laundry from the dryer라고 하면 다된 빨래를 그 건조기에서 꺼내줘라는 말이겠죠. 자, 요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ake out the laundry from the dryer. Good job. 자, drawer가 서랍장인데, 옷장도 뭐 거는 옷장 있고, 서랍장 안에 이렇게 넣는 옷장도 있잖아요. 서랍이 있는 건 drawer라고 합니다. Put the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이거는 깨끗한 옷을 서랍장 안에 넣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Put the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Very good. Got it. 요거는 알겠어요. 알았어. 요런 말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to, 안으로라는 느낌의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Follow me. Apple basket. Appl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Closet. Shoes,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Key, drawer. Key, drawer. Ready?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Book, bag. Book,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Laundry, washing machine.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in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할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표현이었죠. 자, into라는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지요? 자,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uesday. Anne Makosinsk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저 여자애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지, 얘들아? Flashlight. 손전등을 들고 있네요. The girl is holding a flashlight, right? 자, 오늘은요, 손전등, 전기나 배터리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손전등을 발명한 소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명가는 바로 Anne Makosinski인데요. 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자, 이 Anne Makosinski는 캐나다 출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인데요. 발음으로 할 때는 캐나다라고 하지요. 캐나다 아닙니다. 자, 뭔가를 캐나다 할 때처럼 캐나다라고 발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손전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Flashlight, okay. 자, Anne Makosinski는 very, very special한 flashligh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Okay. 자,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Alright. 자, 그 다음은 body hea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Body heat. Body는 몸이라는 뜻이고 heat는 열입니다. 그래서 body heat 하게 되면 체온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Body heat, body heat. Alright. 자, 그 다음은 electric city 나왔네요. Electric city, 전기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사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전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태인가 봐.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flashlight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단어들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영어 지문 들어보고 오세요.
1: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0: 자,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문장은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일단 was born in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자, 얘들아, be born in 하게 되면 뭐뭐에 태어나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죠? 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be라고 적힌 게 바로 비동사를 뜻합니다. am, are, is 비동사인데요. 우리는 과거형인 was를 사용한 거예요. Okay. 자, 그 다음은 Canada 나왔어요. Canada, Canada가 아니라 Canada. Okay. 자, 해석해 볼게요. Anne Makosi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자,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Okay.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일단 invented.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학습한 단어죠. invented 하게 하면은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invent가 발명하다라는 거고 ed 붙여서 지금 과거형이 된 거지. 자, invented 그리고 flashlight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손전등이라는 단어죠. flashlight. flashlight. Okay. 자, body heat는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body, 몸, heat는 열. 그래서 체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ody heat, body heat.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그녀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발명했어? 손전등, a flashlight를 발명했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체온을 사용하는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Okay.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flashlight,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하지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your turn. Ready?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좋습니다.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체온을 가지고 작동하는 손전등이라 대단한데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오, 자, 몇 살에 발명을 했냐 하면, 15살 때 발명을 했다고 하지요. invented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녀는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Alrighty.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조금 길어요, 그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invention은 무슨 뜻일까요? 발명품입니다. invention, 발명품. help는 뭐였지? help, 돕다입니다. help. okay. 자, 그다음은 without 단어 나왔어요. without 하게 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with가 뭐뭐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with는 함께인데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electricity의 뜻은 바로 전기입니다. electricity.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녀의 발명품, her invention은 바로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People without electricity.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오, 전기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그곳에서 빛을 볼수 있게 flashlight를 발명했다는 뜻이겠죠?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When was Anne Magnitsky born? 언제 태어났냐? 1997? 1709? 자, 골라볼게요. 3, 2, 1. 골랐어요? 정답은 1997. 바로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하죠. Okay. 자, number 2. Where is Anne Magnitsky from? Anne Magnitsky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Canada? or USA. 자, USA는 미국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3, 2, 1. 어디였지? 캐나다였죠. 캐나다 출신인 앤 매크센스키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number 3. What does Anne Magnitsky's flashlight use? 자, what does it use? 자,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죠? electricity or body heat? Which one? 3. 2, 1. 정답은 바로 body heat,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죠. Alright. 자, number 4. How old was Anne Magnitsky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몇 살이었죠? 15 years old or 10 years old? Okay, 3 seconds. 3, 2, 1. That's right. 15 years old. 바로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다 그랬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nne Magnitsky.
Anne Makaczy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Anne Makaczy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그녀는 체온을 사용한 손전등을 invented, 발명했어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그녀는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Electricity. Okay. 자,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electricity,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help, 도와줘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Good job! Anne Makaczynski invented it. Anne Makaczynski invented it. She was just 15. She was just 15. Her flashlight is special. Her flashlight is special. It works without electricity. Works without electricity.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Cartoon Talk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Ba-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이 발명가의 이름은 Anne Makaczynski였고요. 자, 이 여자아이가 발명한 flashlight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짜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말을 하네요. Hi, I'm Anne Makaczynski. 안녕하세요. 전 Anne Makaczynski예요. 라고 하죠. Okay. 자, I am from Canada. I am from Canada. 얘들아, Canada. 캐나다죠? 저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Okay. I invented the halo flashlight when I was 15.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나왔어요. The halo flashlight라고 하네요. 자, 저는 the halo flashlight라는 것을 15살 때 invented, 발명했어요. 그리고 My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라고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자, invention은 발명품이란 뜻이죠. help는 돕다고요. 그쵸? electricity는 뭐지? 전기죠. 자, 그럼 해석해보자. 제 발명품은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라 그러지요. 좋습니다, 얘들아. electricity 발음이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오늘의 발명가는 Anne Makaczynski였고요. 발명품은 The Halo Flashlight였습니다. Alright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나는 특별한 손전등을 만든 10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자, 내일은 우리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영화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영화 티켓을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매표소에 가서 티켓을 사는 표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Tuesday. Can I get 2 tickets, please? I can buy movie tickets and choose a showtim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그림을 함께 봅시다. 오, 매표소에서 이제 영화 티켓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맨 위에 box office라고 써져 있는데 box office, 바로 매표소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ox office, box office, box office. 네, 좀 특이하잖아요. 왜 box office, 상자의 사무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이 극장에서는 특별 관람석을 box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특별 관람석에 티켓을 사는 곳을 box office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매표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box office movie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매표소, 이 box office에서 티켓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흥행이 된 영화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box office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단어는 show입니다. show라면은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뭐 보다라는 그런 단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show의 의미는 공연, 그리고 영화 상영, 1회 영화 상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 뭐 2 o'clock show, 4 o'clock show, 그러면은 2시 상영 영화, 뭐 4시 상영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show, show, show. Very good. 그 다음 seat, seat라는 단어.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버스, 우리 뭐 비행기 탈 때도 굉장히 좌석이 많이 있을 때 이 좌석, 좌석을 영어로 sea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eat, seat, seat. 앉다, sit는 sit, 훨씬 더 발음이 짧아요, sit. 근데 이 좌석, 자리를 의미하는 seat, seat는 seat,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row입니다. row는 이렇게 좌석들이 쭉 많을 때 줄, 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쪽 줄을 얘기하면 front row, 중간 줄은 middle row,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줄은 back row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row, row, row. Very good. 우리 단어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Can I get 2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2: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1: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2: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1: Sounds perfect. Thank you.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배울 key expression은 바로 Can I get... 땡땡? 이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이거는 매표소뿐만 아니라 뭐 가게, 상점, 혹은 식당 이런 데 가서 저 이거 주세요 라고 거기 직원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can I get 하면은 이제 여기서 get은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please를 붙이니까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뭐뭐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붙이면 되는데 그럼 우리 드래곤 킹덤 티켓 두 장 주세요. 자, 드래곤 킹덤은 이제 영화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드래곤 킹덤 티켓 두 장 주세요. 그러니까 Can I get 2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2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Very good. 우리 이번에는 미디엄 팝콘 하나 주세요라고 이제 매점에 가서 말을 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이번에는 팝콘이 아닌 라지 사이즈 탄산음료 주세요로 바꿔볼게요. Can I get a large soda, please? Can I get a large soda, please? Excellent. 자, 이거는 매장이나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주문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굉장히 잘 쓰이겠죠? 그럼 두 번째 익스프레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직원분들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We have 땡땡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저희는 이게 있어요라고 말을 할때 we have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매표소 직원께서는 우리 2시 상영표가 있어요. 2시 상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까 상영 배웠었잖아요. 그죠? show 상영은 show라고 했는데 2시 상영이니까 we have a 2 o'clock show.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Very good. 이제 티켓 말고 티켓 이제 몇시 상영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좌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줄 좌석이 있어요라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 줄 좌석. 우리 아까 좌석도 배웠고요. 중간 줄도 배웠어요. 그죠? 이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면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네. Middle row 하면 중간 줄이고요. Seats 하면 좌석. 그래서 중간 줄에 있는 좌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Very good. 이번엔 통로 자리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통로는 우리가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통로라는 단어는 바로 aisle이라고 합니다. aisle. 그래서 통로를 aisle이라고 하니까 통로에 있는 좌석은 aisle seat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an aisle seat. We have an aisle seat. Excellent. 자, 그럼 세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ll take 땡땡 please. 자, 그래서 우리가 매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이걸로 고를게요. 라는 말이에요. We'll take something, please. 네, 그래서 4시 상영표로 할게요. 4시 상영으로 할게요는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네, 너무 쉽죠? 그리고 미디엄 팝콘 두 개로 할게요. We'll take 2 medium popcorns, please. We'll take 2 medium popcorns, please. 통로 자리로 할게요. We'll take the aisle seat, please. We'll take the aisle seat, please. Excellent. 자, 우리가 여기에서 we will take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친구랑 같이 가서 여러 명이었을 때 we'll take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갔으면 I'll take이라고 하겠죠? 네, 잊지 마세요.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ll take the 2 o'clock show. We'll take the 2 o'clock show. Good job!

0: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box office, 매표소 앞에서 영화 티켓을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먼저 드래곤 킹덤 표두장 주세요. 라고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Can I, 땡땡,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인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Can I get?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할 때, Can I get? 라고 질문을 시작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Very good. 그럼 직원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오후 2시 상영과 4시 상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주네요. Sure, we, 땡땡,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그럼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때 이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We, 땡땡.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We have.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얘기할 때, we have.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고를까요? 오후 4시 상영으로 할게요. Will, 땡땡. The 4 o'clock show, please. 자, 고른다. 고른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따라해보세요.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그래서 직원이, 네, 가운데 줄에 좌석이 있습니다. Sure, we have seats in the 땡땡. 가운데 줄. 자, 3, 2, 1. 네, 가운데 줄이니까 middle row입니다. Repeat after me.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그러면, 딱 좋네요. 감사합니다. Sounds perfect. Thank you. Sounds perfect. Thank you.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 사는 방법 진짜 실전처럼 배워봤어요. 그죠? 이제 영화관에 가서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 자신있게 살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A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면 I lost it!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나요? Very good! 오늘은 이렇게 when you lose something,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날까요? Let's go and listen!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Tuesday. I can't find it. I can say when I can't find something.
0: It's brain up time. Everybody,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e have a koala friend. 코알라 친구랑 그의 엄마가 보이는데요. Oh, what is he doing? 지금 이 코알라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잘 한번 봐주세요. I think he's looking for something. 열심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납장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엇을 잃어버린이란 뜻은 lost인데요. 가끔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쓰는 표현도 lost입니다. 자, 이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lost, lost, good. 자, 여러분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막 찾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맞아요. 너 그거 어디 놨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기억나? 어디 놨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무엇을 기억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Remember. Remember. Good.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주머니입니다. 왜 주머니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 코알라 친구 바지 뒷주머니를 한번 봐주세요. I think he was looking for his phone. 핸드폰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머니도 읽어볼까요? Pocket, pocket.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2: Did you check your room?
1: I did, but I can't find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2: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1: Oh, it was in my back pocket.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ave you seen?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have you seen은 무엇을 봤나요? 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고요. 뒤에 꼭 명사가 들어가야지 이거 이것을 봤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내 휴대폰을 봤나요? 인데요.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내 휴대폰, 나의 휴대폰이란 단어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my phone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내 휴대폰 봤나요?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내 안경 봤나요? 입니다. 안경 자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경을 봤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내 안경은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My glasses입니다. 여러분 안경은 두 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수 형태로 꼭 써야 돼요. 그래서 glasses가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내 안경 봤나요? Have you seen my glasses? Have you seen my glasse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can't find. 자, 여러분 여기서 find는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무엇을 찾 라는 뜻이고요. can't는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can't find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찾을 수 없다 혹은 무엇을 못 찾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나는 그걸 못 찾겠어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그 걸, 혹은 그 것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it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나는 그걸 못 찾겠어.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내 물병을 못 찾겠어입니다. 자, 내 물병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자, my는 이미 적혀 있고요. 물병만 쓰면 됩니다. 바로 water bottle이죠. Let's read. 나는 내 물병을 못 찾겠어. I can't find my water bottle. I can't find my water bottle.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don't remember where. 자, 여러분, 문장이 약간 긴데요. 우리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부분, I don't remember만 보시면 나는 기억나지 않아 라는 의미고요. 뒤에 where,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내가 혹은 주어가 무엇을 어디서 했는지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I don't remember where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는 문장입니다. 자, I don't remember는 기억이 안 나요이고요. 뒷부분 where 뒤에 주어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것을 두었는지 이 부분을 주어 동사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이니까 I 그리고 두었는지 put 그것 it 그래서 I put it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한번 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넣어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입니다. 자, where 뒤에 오는 주어는 똑같아요. I고요. 그것은 it 똑같아요. 동사만 다릅니다. 어떤 동사죠? 봤는지, 무엇을 보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바로 see를 saw로 바꿔서 I saw it을 쓰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where I saw it. 한번 더. I don't remember where I saw it. Great,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You ready? Hit the music.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코알라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상황이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봐요. Mom, have you seen? 엄마, 이것을 봤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무엇을 찾고 있었죠? 맞아요. 휴대폰. 내 휴대폰이란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바로 my phone. 그래서 엄마, 제 휴대폰 봤나요? 라는 문장이고요. I think I lost it. 제 생각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볼까요?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Good. 자,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Did you check your room? 어떤 뜻이죠? 너 방 확인했어? 라고 질문을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id you check your room? Did you check your room? 우리 코알라 친구의 답변. I did, but I can't find.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부터 우리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It.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맞아요. 잃어버린 코알라의 핸드폰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저 방 체크했어요. 이게 I did라는 뜻이에요. But 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did, but I can't find it. I did, but I can't find it.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지갑을 넣어볼 건데요. 지갑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Wallet, wallet. Good. 우리 지갑 잃어버리는 친구들 많죠? 유용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세요. I can't find my wallet. 나는 나의 지갑을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죠.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wallet. Good.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 don't remember where. 자, 이 문장에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I put it.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제가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Very good. 자, 엄마의 답변입니다.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어떤 뜻인가요? 너 주머니 확인해 봤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코알라 답변은 Oh, it was in my back pocket. 아, 내 뒷주머니에 있었네요.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it was in my back pocket. 아, 결국엔 찾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hat did we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찾을 수가 없어는 I can't find it.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난다면 선생님 강의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자등장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쌤 안 보고 싶었어? 쌤은 너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쌤이랑 열심히 신나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Tuesday,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Tuesday, 화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 읽기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제 배운 단어들로 우리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날이지요? 자, 그러면 요번 주의 주제 확인해보러 갈까요? 요번 주의 주제는 빠밤, Week 5. Who lives on the farm? Farm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농장이란 뜻이었죠? 농장에 누가 사나요? 였지요. Who lives on the farm? 맞죠? 자, 그럼 어제 배운 단어들 다섯 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손! 어, 훌륭해요, 우리 친구. 자, 그러면 다섯 개 단어 우리 확인해보러 갈까요? 빠밤! Let's review! 암소, 젖소가 영어로 뭐였더라? 아우, 소리 내는 거 뭐였어요? Cow 였지요? 해보자, 얘들아. Cow. Cow. 듣고만 있지 말고 따라해줘. Cow. Cow.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영어로 뭐였지? Lamb는 아기 양이었고 어른 양은 뭐였어? 그쵸? Sheep 였죠? Sheep. Sheep. 따라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Sheep. Sheep. 입, 여기 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입이 양옆으로 쫙 길어져야 돼. Sheep. Sheep. Okay. 자, 그 다음에 닭은 영어로 뭐였어? 치치치치치로 시작했는데 바로 chicken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Chicken. Chicken. 자, 추 소리를 아주 강조해줘야 돼. Chicken. Chicken. Okay. 그냥 치킨이 아니라 치 소리야. Chicken. Okay. 그 다음에 돼지는 뭐였어요? Oink oink. 돼지는 pig이었습니다. Pig. Pig. 아이 소리를 좀 뚜렷하게 내줘야 돼. Pig. Pig. Okay. 그 다음에 말은 영어로 뭐였지? Horse 였습니다. Horse. Horse. Okay. O-R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내줘야 돼요. Horse. Horse. 잘했어, 얘들아. 우리 이렇게 다섯 개 단어도 복습해봤는데 다음은 무엇을 해볼까요? 빠밤. Before you read, 우리 지문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시다. Oh, where are they? 여기 어딘 것 같아요? They are at a farm. 농장에 있네요. 농장에 있는 다섯 마리 동물들 뭔지 한번 봅시다. 말이 보여요. I see a horse. 그 다음에 뭐 소가 영어로 뭐였지? 맞았어. Cow였지요? I see a cow. 그 다음에는 어른 양, 다 큰 양은 영어로 sheep였지요? Sheep. Sheep. I see a sheep. 좋아요. 그 다음에 oink oink 돼지는 pig였지요? I see a pi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 요거 뭐예요? 저 마지막 남은 동물은 닭이잖아. 닭이 영어로 chicken이 아니라 chicken. One more time. Chicken. I see a chicken.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의 지문을 들어봅시다. 준비됐나요?
1: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They are eating grass.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 조금 길었지, 오늘 지문.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쌤이랑 읽어보자. 빠밤.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Let's 하게 되면은 몸을 하자라는 뜻이야, 얘들아. 몸을 하자, 우리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Animals는 동물이지요. 그리고 여기 형광펜으로 된 단어, farm, 농장이었죠? 자, 그럼 합쳐볼게. 우리 함께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find, 찾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좋아요. 자,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빠밤.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자, do you see 하게 되면 너는 뭐가 보이니? 라는 뜻이거든. Do you see? Do you see? 자, 지금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고 있지? Cow, 소와 sheep, 양이죠. 너는 소와 양이 지금 보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자, 우리 친구들 피아노 악기 잘 연주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y are eating grass.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냐면 grass를 먹고 있대요. grass가 뭘까요? 바로 잔디, 풀입니다. 그들은 풀을 먹고 있어요. 라고 하죠? 읽어보자. They are eating grass. 따라, 따라라. They are eating grass. 친구들 잘해. 시작. They are eating gras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너 이 동물들이 보이니? 라고 또 나왔네.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이번에는 너 닭이랑 돼지 보여? 라 그러네요. Do you see 하면은 너는 뭐가 보이니? 라는 패턴이었죠? 다시 읽어보자.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시작!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음들을 기억해야 돼. 따라라라라라라. 시작!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오케이, 잘 따라하고 있지? 자, 너는 닭과 돼지가 보이니? 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올까요?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길다 얘들아. 한번 해볼게요. pecking이라고 되어 있네. pecking은 쪼아 먹다입니다. 쪼아 먹다. 왜 닭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기울이면서 먹잖아요. 쪼아 먹다 그러잖아요. 자, 쪼아 먹다가 바로 pecking입니다. 자, 그래서 치킨은 쪼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는요. Rolling in the mud. 자,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어요. 라 그러네요. 다시 읽어보자. The chicken is pecking. 해볼게. 시작.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In the mud.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조금 길지만 화이팅! 얘들아, 따라해봐. 자, 그 다음에는 저기 봐! Oh, look! 나오네요. 시작!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자, 저기 봐. 저기에 뭐가 있대요? 말, horse가 있는데 뭘 하고 있대? 빠르게 달리고 있대요. 자, 다시 해볼게요.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친구들 잘해. 시작.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서 말한 거 아니죠? 자, 우리 그렇다면은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Number one. What are the cow and the sheep doing? Oh, 소, cow랑 sheep, 양이 지금 뭘 하고 있네요? A. Running. B. Eating grass. C. Rolling in the mud. 기억 말랑말랑해,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지문을 보여줄게요. 한번 보자.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They are eating grass. 뭘 하고 있대, 얘들아? 잔디, 풀을 먹고 있다 그러잖아. 풀 먹고 있대요. 그렇다면 A, B, C 중에 뭘까요? 3, 2, 1. 빠밤. 정답은 eating.

0: grass가 되겠습니다. 소와 양이 풀을 먹고 있다고 하지? 자, 2번 가볼까요?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가봅시다. Number two. What is the chicken doing? 오, 닭이 뭐 하고 있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뭐였어요? 쪼아먹다. 쪼아먹다가 영어로 뭐였을까? 기억해봐. A. Pecking. B. Running. C. Eating grass. 지문에서 확인해볼까요? 자, 확인해보자.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그 다음을 봐봐. The chicken is pecking. 나왔지요?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라 그랬어. 그렇다면 정답은 3초 줄게. 3, 2, 1. 정답은 바로바로 A. pecking이 되겠습니다. pecking은 무슨 뜻? 좋아 먹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라. 좋아 먹다. 그럼 기억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Number 3. Which animal is running fast? 어떤 동물이 빠르게 달리네요. 기억나? 지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Oh, look! 저기 봐!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그렇다면 정답은 horse, cow, pig. 3초 줄게. 3, 2, 와, 정답은 빠르게 달리는 동물은 뭘까요? horse가 되겠죠. 만약에 소랑 돼지가 빨리 달리면 좀 웃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horse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얘들아. 그럼 요번에 이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인데, 우리 단어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리딩도 선생님이랑 지문 읽어봤으니까 잘 듣고 따라할 수 있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 어깨 쫙 펴고, 배에 힘주고, 귀 쫑긋해서 잘하고 올수 있겠죠? 약속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잘 듣고 따라해보고 오세요.
1: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They are eating grass.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0: "잘 듣고 따라해 봤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끝내면 선생님이 너네를 너무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줘 볼게. 잘 들어봐. Let's find the animals on the farm. Do you see the cow and the sheep? They are eating grass. Do you see the chicken and the pig? The chicken is pecking and the pig is rolling in the mud. Oh, look! There is a horse running fast. 어때, 얘들아? 잘 들어봤어? 선생님이랑 잘 읽어봤지요? 한번 쫙 마지막으로 들으니까 오늘 지문이 더

잘 이해되고 그런 것 같지요? 오늘도 너무 잘했어.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날 텐데, 오늘도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 푹잠잘 자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선생님은 내일까지 너네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다면 내일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안녕, 나는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문법에는 참 자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문장은 It doesn't mean 그 뒤에 오는 게 좀 문제인데 한국말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 근데 뒤에 오는 단어가 anything인지 nothing인지 one thing은 thing이었는데 말이야.

오늘은 우리 일반 동사 현재 부정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부정하고 싶은 동사. 그런데 동사 원형으로 꼭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했어요. S를 붙이면 안 돼요. 동사의 원래 형태 앞에 do 또는 does not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do not does 조동사였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뒤에 not이 오고 그 뒤에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대신에 원래 형태 바꾸지 마.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do와 does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주어의 개수,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Do not, does not 이면 의미가 어떻게 됐죠? 뭐뭐 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정이었잖아요. 그쵸? 뭐뭐이다 아니라 뭐뭐 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요. 자, the animal does not eat vegetables. 여기서 우리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라고 했었는데, does, eat 둘 중에 뭐가 진짜 동사일까요? Do not, does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 조동사. 너는 동사의 개수로 쳐주지 않을게. 동사 it을 도와주렴. 뭘 하는 걸 도와줘요? 부정하는 걸 도와줘야죠. 자, 채소들을 먹지 않는다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does, 왜 does가 사용되었죠? The animal, 그 동물이니까 does 뒤에 not 뒤에 동사 원형 it이 나오죠. 뭘안 먹어요? Vegetables. 그 동물은 채소들을 먹지 않는다는 일반 동사 현재 부정 이렇게 만드는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또 부정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No, yes or no 할때 no 뒤에 어떤 것이 왔죠? 무언가를 부르는 이름인 명사가 왔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There is no time to waste.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인데 뒤에 no가 왔습니다. 뭔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오는 time이 바로 명사죠. There is no time to waste.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nothing.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었죠. 부정의 의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 noth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무것도 무엇무엇이 아니다 또는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35강 다 듣고 나면 정말 영어를 잘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is not, 비동사와 not 또는 do not, does와 not을 축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여 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 쓸수 있었을까요? is not. 자, is. 그다음에 띄어쓰기 했던 것을 붙이죠. n 붙이고 뭐가 빠져요? o가 빠지는 대신에 apostrophe t. 발음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그렇죠. isn't라고 발음했었습니다. 그럼 are not 한번 줄여볼까요? are n은 생략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n은 들어가야 해요. are 그다음에 n o는 빠져. 그리고 apostrophe t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are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선생님 MR is가 비동사의 현재형인데 is랑 are만 있네요. is are. m은 그렇죠. 줄일 수 없습니다. 그냥 am not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정말 특별해. 아무튼 am not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do와 does 그리고 not이 만났을 때 어떻게 축약되는지 봅시다. do not 여기도 역시 뒤에 오는 o를 빼고 apostrophe t. 근데 do not이었는데 여기서는 don't 이렇게 발음했었죠. 따라해보세요. don't.

좋습니다. 그리고 does not이 왔을 때는 축약하면 does 그대로 써주고 and도 붙여주는데 o 빼고 이렇게. 자,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doesn't. 다시 한번 doesn't.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로 쓰인 것들을 isn't, aren't, don't, doesn't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현재 시제 부정문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은 다 복습을 끝냈어요. 그럼 step out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9쪽을 펼쳐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ey 다음에 are not 또는 not are. 그럼 일단 우리가 비동사가 눈에 띄어요. 어떤 거? are. 왜? they가 복수 주어니까 그들이니까 is 아니고 am 아니고 are 사용했어요. 근데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고 했나요? 비동사 앞에 not이 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이 오니까 not 먼저 오면 안 됩니다. They are not. 무엇이 아닐까요? Twins. 그들은 쌍둥이들이 아니다. 라는 부정문. 그리고 2번. There are not 또는 is not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there are not, there is not. 무엇이 없다. 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없을지 are not인지 is not인지를 알기 위해선 주어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무엇이 없을까요? Fresh air in the big city. 무엇이 없죠? 그쵸. Fresh air. 신선한 공기가 없네요. 그 큰 도시에는. 그러면 air. 셀 수 있는 것이었나요? 셀 수 있어. 하나, 공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is not, there isn't fresh air in the big city라고 해줘야 맞겠네요. 세 번째, the animal do not 또는 does not eat vegetables. 자, 그러면 일단 동사가 eat이 되겠네요. eat. 그러면 일반 동사 부정해주기 위해서 do 또는 does

eat vegetables. 그래서 eat이라는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 원형 사용해줬고요. 우리 does not이니까 한번 줄인 것도 써볼까요? does not 줄이면 어떻게 썼죠? doesn't. 이렇게 줄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isn't 줄였고, are not도 한번 줄여볼까요? 발음은 어떻게 썼죠? are not 줄이면? aren't. 좋아요. aren't. 이렇게 줄이는 것. 그래서 축약형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Your friend doesn't ask 또는 asks you. 자, 봅시다. 당신의 친구는

doesn't ask you.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ask를 부정했습니다. 다음에 there are no일까요? there don't be일까요? 그 표시는 무시해 주세요. there are no 또는 there don't be. 좀 낯선, 발음하기도 낯선 것이 있죠. 자, 없다의 의미인데 there로 시작해요. 그러면 there is no이든지 there are no이든지 두개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there don't be 이젠 정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바로 알았죠? 자, 뒤에 일단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Traffic signs. 아, 이게 없군요. 도로에 traffic signs. 교통 표지판들이 없네요. 들, 여러 개니까 are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re are no. There are no traffic signs on the road라고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B.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첫 번째. The city aren't dirty anymore. The city, 그 도시는. 도시가 여러 개인가요? 일단 이게 주어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The city. 하나인 것 같죠? 그러면. aren't는 뭐의 줄임이에요? are not의 줄임인데 도시 하나밖에 없어요. are not 아니라 그쵸? isn't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isn't로 고쳐야 되겠죠. 어떻지 않아요? dirty, 더럽지 않아요. anymore, 더 이상. 그 도시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 the city isn't dirty anymore. 이렇게 틀린 부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It don't means anything. It don't means anything. 자, 주어. 그것은. 자, 그것은. 여기 주어. 이렇게 둘다 표시할게요. It don't. 자, it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에 do not이 어울리나요? does not이 어울리나요? 그렇죠. does not 이어야 되는데, don't라고 되네요. 그러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동사. 그렇죠. mean인데, 이 mean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오고, not 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어떠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의미하다라는 것이 mean인데, 여기에 s까지 붙어버렸네요. 그럼 도움받으면서 형태까지 변하면 어떡해? 동사 원형 와야죠. 그럼 틀린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do not 아니고 does not인데다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지도 않은 엉망진창 문장이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틀린 부분 표시하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it does not 줄여서 it doesn't 틀린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doesn't 동사 원형 mean anything. 자, anything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It doesn't mean anything. 뭔가 잘 기억하고 싶은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3번. There no is time to waste. There 다음에 바로 no가 오나요? There is 또는 are 이어야 하는데 There, no. 그 다음에 no 뒤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뭔가 순서를 바꿔줘야 될것 같은 느낌 드셨나요? There, no is가 아니라 There is no time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is면 있단데 바로 뒤에 no가 오면 그것이 없다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there is no time to waste 이렇게 되었어야 했죠.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자, 달려보겠습니다. 4번. There be not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 There be not. 이상한 게 이제 바로 느껴지죠. 많지 않다.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There be not이 아니라

뭔가 고쳐야 되는데 is not일지 뭐 is no일지 or를 써야 될지 뒤에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Many people이 주어네요. 어디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is가 아니라 are 써줘야 되겠죠. 그럼 be not을 뭘로 고치면 될까요? 줄여서 there aren't. There aren't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라고 해야 부정문인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word game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단어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어떤 건가요?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번. P, R, E, M, S. 아, 단어가 생각나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생각이 났죠? 누르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Press. 자, press. P, R, E, S, S였습니다. Press. 두 번째. 별 모양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모양이라는 뜻의 단어 어떤 거 있었나요? 그렇죠. Shape. Shape. 그러면 여기에는 P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3번. 자, 뭔가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dinner. 뭐예요? 저녁 식사. 이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은 dinner. E입니다. dinner. 저녁 식사. 4번.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있네요. 4번. 저 어떤 단어 떠올라요? country,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C-O-U 여기는 N이 들어갈 자리네요. country. 따라해보세요. country. country. 좋습니다. 5번. 선생님 말할 뻔했어요. 이 모양을 보고 바로 생각나서. 여러분도 생각났죠? 말해보세요. 그렇죠? round. round. 둥근이라는 뜻을 가진 round니까 D.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모으면 숨은 단어는 spend가 되겠네요. 시간을 보내다 할때 spend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면 됩니다. 모든 알파벳은 다 주어졌고요. 우리가 순서를 지켜서 배열하면 단어가 완성이 돼요. 의미하다. 의미하다. 어떤 단어죠? 선생님이 입 모양 보니까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할지 보이죠? mean. 그렇습니다. 그러면 M. A가 먼저 오나요? E가 먼저 오나요? mean. E. A. N. M. E. A. N. 의미하다. mean. 자, 2번. 완벽한. 여러분처럼 완벽한. 자, 이 단어들을 보고 생각나는 거? 그렇죠. perfect. 자, perfect.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스펠링. P, E, R, F, E, C, T. perfect. 따라해보세요. perfect. 좋습니다. 3번. 중간. 자, 중간. 뭘로 시작하죠? M. 그 다음에요? I. 그 다음에, D가 두 개가 같이 옵니다. Middle이죠? middle. middle. 좋습니다. 크게 크게 발음해 주세요. 4번에 회사. 회사. 자, 뭘로 시작하죠? C. C. 그 다음 뭐죠? 단어. 단어가 먼저 생각났어요? 먼저 말해도 됩니다. company. 자, company. 그러면, 그다음 O고요. company. 그래서 company라는 회사입니다. 발음할 때는 company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존중,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봅시다. 뭘로 시작하죠? 그죠? R.

다음 E S 쭉 불러주세요. P E C T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Respect. 다시 한번 Respect.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의 단어 의미와 스펠링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문, 독해 지문들에서 중요했던 단어들 탄력 받은 김에 workbook으로 넘어가서 단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습해 봅시다. workbook 5쪽입니다. 책 펴셨나요? 좋아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 fun. fun.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fun. 무슨 뜻이죠? 그쵸. 재미있는. 두 번째, earth. 자,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보세요. earth. earth.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로. 중간. wireless. 어떤 단어 뒤에 less가 붙으면 그게 없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는데 wire가 없으니까 무선의 선이 없는 이라는 뜻이었죠. interesting. interesting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interesting. 그렇죠?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뜻이고요. 7번 stand for. 뒤에 어떤 단어가 또 오게 되겠죠. stand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상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다리다.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기다리다. 그렇죠. wait. wait. 그리고 9번 회사. 이것도 아까 봤었던 것이죠. company. company. 스펠링 어떻게 됐나요? company. company. 10번.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 세 글자입니다. 기억나셨나요? use. use. 그리고 11번. 둥근. 선생님이 바로 그림을 보자마자 입으로 뱉을 뻔했던 그 단어. 둥근. round. round.

여러 번 보니까 이제 외울 수 있겠죠? RESPECT. 국가, 나라, 이것도 우리 그 깃발의 국기 때 보면서 배웠던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Country. Country, C-O, 그 다음 뭐죠? U-N. C-O-U-N-T-R-Y.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뜻을 영어로도 바꿔봤습니다. B.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The earth is not a ball. 지구는 뭐뭐가 아니래요. 무엇이 아닌가요? 완벽한 구형. 구형이라는 단어 ball이니까 완벽한이라는 뜻이 올 자리겠네요. 완벽한. 여러분처럼 완벽한. 뭐였죠? Perfect. Perfect. 잘했어요. 여기 있네요. Perfect. 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다. 2번. There is면 무엇무엇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An interesting in Sweden. 선생님, Sweden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스웨덴이지만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이때요, 흥미로운, 그쵸, 관습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스웨덴에는 흥미로운 관습이 있다. 관습을 뜻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Custom. There is an interesting custom in Sweden. 자, 3번. You don't. 벌써 부정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아요. Do not. 어떤 동사를 부정할까요? Them for dinner. 당신은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해서 함께 하다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있죠. Join.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는 join이 되겠죠. 그래서 do 다음 not 다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자, 4번 보겠습니다. Nobody knows when the earth got this. 아무도 지구가 언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When the earth got this. 지구가 언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여기 모양이란 단어가 와야 합니다. 어떤 거죠? Shape. Shape. 따라해보세요. Shape. 좋습니다. Shape.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The name doesn't anything. 그 이름은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다가 와야 되겠네요. 자, 하나 남은 mean. The name doesn't mean anything.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집어넣어 볼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단어 정말 다알것 같나요? 정말 다알것 같나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배웠던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stand for. stand for. 그렇죠. 무엇 무엇을 상징하다. stand for 뭐뭐뭐. 자, spin. 선생님이 힌트를 주고 있죠. spin. 돌다. 회전하다. actually. actually.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난 마지막 wait. 기다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유닛 3 마무리했고요. 그레이스의 고민 해결하러 가야죠. Today's quiz 뭐였죠? It doesn't mean 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에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네. that in your hand?
1: 아.
0: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네.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1: 돼요.
0: 그러니까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무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 부심이
1: 경쟁이지.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아유.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마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0: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0: Yep.
1: I saw. 그래도 박수.
0: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0: Good eye, kiddo.
1: Ah,
0: I was just
1: yeah.
0: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0: kiddo.
1: 봐요. 예.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2: 아,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2: 미국에서
1: 예.
2: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2: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2: 여러분들도 그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1: 네.
2: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1: 오.
2: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2: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2: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이거 하는데도
2: 여기서요?
1: 지금
2: 놀랄 것 같아요.
1: 7살에는 너무, 우와! 이러면서
2: So
1: 놀라요.
2: cute.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2: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1: 응?
2: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2: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2: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2: That's
1: 예, 네,
2: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2: 바로 up close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2: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2: I'll make this coin.
1: 응?
2: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 하게
2: 네.
1: 만든다.
2: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2: 그쵸?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2: disappear,
1: 아.
2: 그다음에 watch. 자, 스펠링 DISAPP인가요?
1: 네.
2: PPEAR.
1: PPEAR.
2: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 오.
2: very, very nice.
1: 이런 거좀 강해요.
2: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1: 네.
2: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1: 응?
2: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2: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빈도는 떨어지죠.
1: 네.
2: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2: 네, 이
1: 마술에서.
2: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1: 오.
2: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굉장히
1: 야.
2: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이런
1: 우와.
2: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2: Right.
1: 네.
2: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메이크는 만들다.
2: 만들다.
1: 네.
2: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2: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2: 되겠습니다.
1: 맞아요.
2: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2: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2: Disappear 하게
1: 네.
2: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1: 네.
2: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1: 네,
2: 있잖아요.
1: 무조건 세트예요.
2: 그래서
1: 네.
2: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1: Magician?
2: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2: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1: 어색해요.
2: Right.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1: 오.
2: 직역을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쵸.
2: 되겠죠.
1: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그러네요.
0: Make me cry는 나좀 울려봐요. 그렇죠? So
1: 아마
0: don't.
1: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0: 아,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겠네요.
1: Yeah.
0: So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네.
1: 예.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Al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 씨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 에.
0: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watch를
1: Watch.
0: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 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그리고 사라졌다.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내 손을 비비다.
1: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And it's gone.
0: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갔네요, 창의력이.
1: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1: 비비다? 아, 롭!
0: rub이죠, rub. Alright.
1: 맞네요.
0: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술사들 보면 막
1: 맞아요.
0: 이러잖아요,
1: 그거 많이
0: 그죠?
1: 해요.
0: 네.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죠?
1: 네.
0: 이게 뭐야? Like this.
1: 이것처럼.
0: 네, 이것처럼 이렇게.
1: 이렇게.
0: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1: 그럼요.
0: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1: 네.
0: 행동으로 보여주죠.
1: 그쵸.
0: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1: 예?
0: 양다리예요.
1: 예?
0: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자, move your leg like this.
0: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1: Legs.
0: legs. Like this.
1: Like
0: 보세요.
1: this.
0: 네, 보여주는
1: Move
0: 거
1: your
0: 하자.
1: leg like this.
0: legs like this.
1: 어렵네요.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그죠?
0: 묘사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과거 진행형으로
1: 네.
0: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1: I was walking like this.
0: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이런 식으로 쓸
1: 네.
0: 수가 있겠죠. So, 뭔가 describe를 할때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1: Move your legs like this.
0: Oh, I was walking like this.
1: I was walking like this.
0: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1: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0: 맞아요.
1: 예.
0: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로 가버린, 완전 가버린.
1: Yes.
0: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1: 아,
0: 쓰죠,
1: 슬픈
0: 그렇죠?
1: 노래.
0: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Alright, 자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1: 아, 정말. 어,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있는데.
0: 아, 그러니...

0: 그러니까요.
1: 혼자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아, 지금 발언이에요.
0: 눈이 깼어요.
1: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0: 오.
1: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0: 그럴까요?
1: 네. Dropped it.
0: Okay.
1: T.
0: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어질 것 같아요.
1: 그죠.
0: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1: 그죠.
0: 자, sir, I saw you dropped it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1: 왜?
0: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 네.
0: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1: drop, drop.
0: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 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갑자기 표정이 너무
1: 너무 알죠.
0: 지각 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 동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 메이크가 사역 동사예요.
0: Yes.
1: 아,
0: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자. 그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1: Smell.
0: 뭐 느껴지는 거
1: 에이.
0: 이런 것들. 자.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1: 예.
0: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1: 와, 이거구나.
0: 그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우와.
0: 이제. 느낌 와요?
1: 네네네.
0: Okay, so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1: I saw you cry.
0: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1: 네.
0: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1: 네.
0: 너 나 봤어 웃는 거?
1: Did you see I laugh?
0: 아,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1: Laugh?
0: 그렇게 써야 돼요.
1: 아.
0: I가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아, 그래요?
0: Right. So, did you see me laugh?
1: Did you see me laugh?
0: Uh-huh.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1: 네. Okay.
0: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1: 네.
0: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1: 똑같이.
0: 이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1: 아.
0: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 잘 봐.
1: Watch me. Dance.
0: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1: 아.
0: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조금이나마
0: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1: 사실은. 네,
0: 오케이.
1: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1: Sir, I saw you drop it.
0: 자, 이랬을 때
1: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0: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금 아니었어. 이러면서 사라지세요.
1: 예,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0: 아니요,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팅을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네. 수 있죠. I was just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0: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내가
1: I was just,
0: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0: 예. 진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네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0: Okay.
1: 이거죠.
0: So I was just test you. Good eye, kiddo. 네.
1: 오!
0: Testing you.
1: 아,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1: 네.
0: 라는 식으로 해서요. I was testing you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에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1: Yes.
0: 시험한 거야.
1: Okay.
0: So, I was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어, 내가 어,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어,
0: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오. I was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1: 네.
0: 일단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렇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the exam. Yes. 이렇게
1: yes.
0: 과거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 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1: this. For.
0: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eye. 저는. 네. 자, good eye.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렇죠?
1: 그렇죠.
0: 아, 눈썰미 좋아. 아, 웃어.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1: 네.
0: 아우,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오,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그라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키로.
0: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1: 네.
0: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키로.
1: 키드.
0: 키드가 들어가
1: 네.
0: 있죠?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키로. 꼬마 아니면 녀석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하,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드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 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부르다
0: 그냥
1: 보니까?
0: 그냥 키러예요. 네.
1: 아,
0: 마치 우리... girl 대신에 gal이라고도 쓰거든요.
1: 아.
0: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1: 아, 네.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0: well,
1: 하게 되는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Good eye, kid.
1: 아하.
0: 이렇게 good eye, man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Obviously, right? 예. So,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왕초보 영어하면서 정말 많은 네.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오,
1: 네. 저희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언니, 오빠들이 많이 보시니까 근데 아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래. 그라이 언니.
0: 근데 그때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어제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돼요.
0: 손에 아예 이렇게 예. 써놓고 다니세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라이 그라이.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라이.
0: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1: 와우! 네.
0: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oh,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2: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지모유 볼까요?
2: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3: 어, 그래요?
2: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3: 다시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네, 외쳐볼까요?
2: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3: 네, 좋습니다.
2: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3: 네.
2: 이 행동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3: 음흠.
2: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3: I saw you
2: 우는 거
3: cry.
2: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3: I saw you drop it.
2: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3: 네. Did you see?
2: 허나. 너 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3: 너 나 봤니?
2: Mm-hmm. Did you?
3: Did you me?
2: Did you see me?
3: Did you see me laugh?
2: 그렇죠.
3: 아.
2: Did you see me laugh?
3: Yes.
2: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3: 그렇죠.
2: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3: 아, did you see me laugh? 이렇게.
2: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3: 아.
2: I saw you crying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3: 웃는 걸 봤어.
2: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3: 네.
2: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3: 네.
2: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3: I was washing my face.
2: 그죠? Wash 안 되고 washing my
3: face.
2: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3: I was thinking about you.
2: 오, 역시 연기 yeah. 닦아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3: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2: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5: Sir, I saw you drop it.
4: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3: Yeah.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3: Oh, sir, I saw you drop it.
0: I was just testing you.
3: Oh.
0: Good eye, kiddo.
3: Yeah.
0: Good eye.
3: Good eye. 와우.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2: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0: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연결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얘들아, 안녕. 내가 누구? 나는 대충 사는 대충 레이디야. 내가 좋아하는 건 짜잔, 바로 세계여행. 아, 오늘은 어디 가볼까? 잠깐만, 얘들아, 있잖아.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 사실 나 조금 잘하거든? 근데 사실 이 영어 조금 대충 해도 다 통한다는 거 너네 다 알고 있지? 뭐가 중요해?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되잖아. 아, 그런데 요즘 뭐 ing 붙이는 것도 좀뭐 있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대충 해도 돼. 그나저나 내가 오늘 여기를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거든. 어디냐? 바로 인형 가게야. 인형 가게에서 내가 뭘 찾았는지 알아? 친구 생일 선물로 짜잔. 얘들아, so cute. 봐봐. 테디베어. 너무 귀엽지 않아? 내가 이거 찾느라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힘들었다고. 내가 인형 가게에서 얘 찾느라 거기 그

대충 레이디, I were checking out이 아니라 I was라고 해야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해볼 거예요. 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에게 초등 영문법 가르쳐주는 보미쌤이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우리가 여태 배웠던 과거 진행형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진행형을 문장에서 봤을 때, 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그리고 과거 진행형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현재 진행형이랑 같이 배웠었는데 현재 진행형은 주어하고 비동사의 현재형이었는데 과거 진행형은 뭐예요? 비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있어요? was 또는 were 이거 있었죠. 자, 그리고 동사에 ing 붙이는 건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was랑 were 이거는요 누구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 바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야 된다. 1인칭 I 하면 뭐요? was. 그리고 2인칭 you 하면 누구? were 써주고요. 복수형 주어도 마찬가지로 were 써주는 거였죠. 3인칭 단수 she, he, it 이런 거는요. this, that 선생님 뭐 써야 돼요? 바로 was 같이 써주는 거였죠. 자, 여기 예문 볼게. She was talking on the phone. She 여기 3인칭 단수 나오니까 was 쓰고요. 동사에 ing 써서 과거 진행형. 그녀는 뭐하고 있었다? 바로 talking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문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으로도 바꿔봤고요. 그리고 뭐뭐 하고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정문으로도 바꿔봤어요. 의문문이랑 부정문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의문문은요, 여기에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의 의문문 막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주어랑 비동사랑 너네 위치 바꿔!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was나 were가 바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에 동사 ing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Was the man asking for help? 뭐예요? Asking for, ask for, 무엇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Was the man, 그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는요, 부정문. 부정문 하면 뭐 생각해야 된다? 바로 뭐뭐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 뭐예요? not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not은요, 바로 여기 비동사 어디에? 뒤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선생님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크게 세 부분, 바로 어떻게 과거 진행형 문장에서 만드는지,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부정문 예시 볼게. He wasn't enjoying the paintings. Paintings 여기서 그림을 말하죠. 그러면 그는 enjoying. enjoying 뭐야? 즐기는 건데 wasn't enjoy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즐기고 있지 않았어. 무엇을? 그림을 즐기고 있지 않았어.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과거 진행형 이렇게 문법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문제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볼 건데요. 아래쪽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해석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여기 안에 무엇이 맞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1888년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 여기가 어디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동사 볼 거예요. 과거 진행형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was 써야 돼요? were 써야 돼요? was 써야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에서 비동사의 뭐예요? 비동사의 우리는 과거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live에 ing 붙인 거 living 해가지고 Vincent Van Gogh was living in France in 1888 하고 연도까지 딱 나와 있죠. 두 번째 볼게요. 해석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그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부정문입니다. not이 나와야 돼요. not이 비동사 뒤에 와야겠죠. people 하고 여기 being waited 또는 weren't waiting in line then. 자, 그러면 그때 줄 서서 뭐 하고 있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비동사의 과거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t 나와야 되고요. 동사의 ing 나와야 되니까 뭐예요? weren't a waiting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weren't는 뭐예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축약. were 그 다음에 뭐예요? not 이거의 축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그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의문문입니다. 과거 진행형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앞으로 튀어

asking for help. 그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ask for. for랑 항상 친구예요. 절친처럼 다녀요. 무엇무엇을 요청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러나 그는 그때 운이 없었다. 자, 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luck인데요. 자, 그러면 he 뭐예요? isn't 또는 wasn't having any luck then. 자, 그때 그는 운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운이 없었다. 없었어요. isn't라고 하면요, 바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운이 지금 따르지 않는 건데, 그때라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여기 시간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뭐예요? 과거 진행형. 그래서 과거, 비동사에 과거형 써 주셔야 되죠. 그래서 wasn't having any luck. 우리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He wasn't having. having이라는 거 다음에 any luck. 지금 과거 진행형에서 이렇게 쓰였는데요. 자, any luck. 부정문에는 any. 그래서 어떤 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5번. 그는 그의 더러운 신발을 빨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 빨고 있었다. 신발 빨고 있었다. 그러면 he 다음에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쓰고요. wash나 washing 이렇게 써 주시고 his dirty shoes 그의 더러운 신발이 뒤에 나왔어요. 그럼 그의 더러운 신발을 우리는 빨고 있었다. 뭐예요? 지금 과거 진행형으로 지금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 나오고요.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비동사에 그리고 과거형 또는 현재형 과거형이 나와야 되겠죠.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나서 동사에 뭐 붙인다? 동사에 ing 붙인 형태 이두 가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동사의 과거형 he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was 그렇죠. 그리고 나서 was 아니면 washing 동사에 ing 붙인 거 washing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표시하래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그럼 두 개예요. 하나는 찾아서 표시하고요. 하나는 우리가 고쳐 써볼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She is sitting with her grandpa then. 그녀는 그때 그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과거 진행형 계속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의 과거형과 동사의 ing 있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She, 3인칭 단수예요. 비동사의 과거형 뭐 써야 될까요? was 써야 되는데 a is라고 했네. 그럼 is를 우리는 뭘로 바꾼다? 바로 was로 바꿔주면 되겠죠. sit 다음에 sitting 나왔습니다. 자, 이런 sit과 같은 단어는요, 보세요.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 끝에 이루어져 있죠. 끝에를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걸 ing 붙일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반복해서 써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을 텐데 ru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ing 붙이려면 이렇게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에 이루어진 거는 마지막 자음 한번더 이렇게 반복해서 ing 붙여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2번 볼게요. She did not sleeping when I called. 자, 그러면 어디서 한번 끊을까요? She 주어고요. Did not sleeping 같이 동사로 한번 볼 건데. 자, 그리고 나서 when I called. call 뭐예요? 전화하는 거죠. 내가 연락하는 거죠. 내가 뭐 했을 때.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 자, 내가 전화할 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 나와라. 비동사의 과거형이 안 보이네. 뭐예요? did 대신에 뭘로 바꿔야 돼요? did를 she was not sleeping. 이것도 was로 바꿔야 되겠죠? 어머, 뭐야, 뭐야. 지금 여기도 틀렸었고, 이 비동사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Are they cross the river? At the time, at the time 뭐냐면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그때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요 앞에서 한번 끊어 보면은 그들이 그때 강을 건너고 있었나요? 있었나요? 뭐뭐 하고 있었나요? 과거 진행형
비동사의 과거형에 뭘 붙여야 돼요? 동사 ing 붙여야겠죠? 잠깐. 그런데 are, 이건 뭐예요?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왔네. 자, 그럼 are they cross the river? 어? 선생님, 동사에 ing 붙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고쳐주면 되느냐? Are. 그리고 또뭘 고쳐줘야 돼요? Cross. 자, 그럼 전체적으로 Are they cross? 이렇게 고친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때 그 강을 건너고 있었네. 과거로 바꿀 거예요. Are 대신에 were. 그 다음에 were 그대로 가볼게요. Were they 어떻게 crossing 하고 cross에 ing 붙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Were they crossing the river?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crossing까지 잘 써주시고요. 4번, The bakers was baking some bread라고 했어요. 그 제빵사들은 약간의 빵을 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he bakers, 그 제빵사들은 그러면 지금 복수 뭐예요? 복수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복수 명사. 복수형 주어가 나왔으면 was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were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bake라는 동사에 ing는 붙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some bread. 약간의 빵을 굽고 있었다. 그래서 was 대신에 뭐 써야 된다? were 우리가 써야 된다. 같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독해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독해 한번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 과거 진행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충 레이디가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인형 가게에 가서 테디베어 골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독해 지문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디베어라는 인형. 이 이름에,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지?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People love teddy bears. 맞아요. 저도요, 테디베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People, 주어 나왔고요. Love, 사랑해요. 뭘요? Teddy bears. 자, 이 인형 알죠? 이걸 좋아해요. But, 그러나, why? Why는 무슨 뜻이에요? 왜? 그쵸? 왜? Are they called Teddy? 자, 그러면 call이라는 동사는요, 부르다, 연락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Why are they? 왜 그러면 이 테디베어스는요, 그들은요, called 테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자, 왜 그들은 이 테디라고 불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The name, 그 이름은요, 동사 찾을게요. comes,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 이름은요, comes, 다음에 from이 왔네? 자, 여기서 우리가 come from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오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from까지 같이 갔을 때 어디까지? US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뭐로부터 왔다라고요? 미국 대통령 Theodore Roosevelt의 이름에서 왔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민형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을까? 자, 그 이름은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 티오도르 루즈벨트의 이름에서 왔다. One day, 어느 날, 루즈벨트, 주어가 되겠죠? Was hunting. 뭐 하는 거예요? 헌트는 사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트는 사냥하다라는 뜻이니까 was hunting. 사냥을 하고

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로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와 함께? His friends. 그 친구하고 함께 그의 친구들이랑 함께 사냥하고 있었어요. But 그러나 he wasn't having any luck then.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는요, 주어 있고요. wasn't having 다음에 any luck. luck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이에요. 행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아, 운이 없었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냥을 잘했다 못했다? 내가 뭔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는 wasn't having any luck then. 그때 운이 잘 따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His friends caught. caught은 뭐의 과거형 동사예요? catch의 과거형 동사죠. His friends. 자, 그의 친구들은요, 주어 나왔고, 동사 caught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A little bear. 여기까지 목적어가 되겠죠. 뭘 잡았는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작은 곰을 잡았어요. For him. 그를 위해서. But, 그런데요, 그러나, he felt. felt는 뭐의 과거형 동사예요? feel이라는 과거의 동사죠. fee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He felt 뭐예요? 느꼈다. 뭘 느꼈다? Sorry. 미안함을 느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sorry. 미안함을 느꼈어요. 자, 미안한 감정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디 뭐 for if 그 잡힌 곰에게 좀 미안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let it go. 우리 이거 알죠? 어디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그 영화 있죠? Let it go. Let it go. 자, 여기 let it go 나오는데 뭐 했다? 바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end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end 다음에 let it go 하면 우선에 이거 주어 뭐예요? 자, 이거 어디에 우리가 같이 묶여져 있냐면 가장 앞에 있는 여기 he felt 첫 번째 동사 felt. He felt sorry for it.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he 뭘 느꼈다? 뭐였다? He let it go. 그래서 그 곰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풀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에서 선생님 여기 주어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주어가 어디? 이 end로 여기 같이 묶여져 있는 거다. 동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냥을 나가서 루즈벨트는 사냥을 나갔는데 운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 잡았는데 친구들이 곰을 잡았는데 이게 곰한테 너무 미안해서 루즈벨트가 곰을 풀어줬단 말이죠. 자, toy maker 뭐예요? 장난감 제작자입니다. 자, toy maker heard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와 동사 갑니다. 무슨 자, this touching story 뭐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heard라는 건 듣는 건데 무엇을 들었는데 목적어 필요한 동사예요. 그리고 he made a bear doll and named it. 자, 그럼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he 주어 왔고요. made라는 첫 번째 동사 한번 볼게요. made a bear doll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곰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주어 없는데 주어 어디 갔다? 주어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보면 되겠죠? He named it. 뭐 했다? name이라는 거는 명사로는 이름인데 동사로는 이름을 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Teddy's Bear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Why? 왜? Teddy was 누구? Roosevelt's nickname. 닉네임은 뭐냐면 별명이에요. 자, 그럼 별명이 뭐였대요? 테디였대요. 그래서 아, 루즈벨트와 관련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인형의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인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무엇에 관한 건지 볼게요. 첫 번째, 루즈벨트의 진짜 이름. 두 번째, 초기 테디베어의 인기. 세 번째, 테디베어의 탄생 배경. 자, 이거 뭘까요? 바로 테디베어라는 그 인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요약을 한다거나 다른 문장으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잘 외우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잘 분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평소에 많이 외워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bears got their name from President Roosevelt 뭐뭐뭐 테디 after he let a 뭐뭐뭐 go wild 뭐뭐. 자, 이렇게 했는데 오 선생님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은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bears가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잖아요. 뭐예요? 테디 bears. 테디베어스, 여기가 주어예요. 테디베어스, got은 get의 과거형이죠. get은 얻다라는 건데, 얻었어요. 자,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데? 무엇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their name. 오, 테디베어는요, 그들의 이름을 가졌어요. 여기까지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전치사죠. 전치사는요, 누구랑 제일 친하냐면 명사랑 친해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아, 명사가 오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알수 있어요. from이라는 건 무엇이다? 바로 어디 어디로부터. 자, 누구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나요? President Roosevelt, 뭐뭐뭐. 테디라는 건 여러분 뭐였어요? 그래서 읽었을 때 우리 이 대통령의 뭐였다? 별명이었다. 그러면 별명, 별명이라는 단어가 뭐지? 그냥 네임 아니고 닉네임이 되겠죠. 그래서 President Roosevelt 닉네임. 여기 apostrophe S는요. 무엇 무엇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닉네임이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 닉네임이 뭐다? 테디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순표가 있죠? 아, 테디. 그리고 이 루즈벨트의 닉네임이 테디였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after 뭘까요? after는 뭐뭐 후에. 자, 뭐뭐 후에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after가 전치사로 나오거나 또는 접속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접속사로 나왔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 기억할 거 있죠? 접속사로 쓰였을 때 접속사 다음에는요. 항상 주어와 동사가 나오거든요. 오, 근데 히히히히 주어 나왔죠. 그쵸? 그리고 뭐 나왔어요? 오, 여기 let이라는 동사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아, 뭐뭐 후에 그가 let 놓아줬어요. 뭘 놓아줬죠? 뭐뭐 뭐뭐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let something go 무엇무엇을 풀어주다 무엇무엇을 놓아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hile 앞에 한번더 끊어볼게요. 자, 그럼 무엇을 놓아줬다 그랬어요? 아, 작은 곰 잡힌 그 곰을 놓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he let a little 뭐예요? little bear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리고 while 이라는 거, 별표 while 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하는 동안 이 곰을 놓아줬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He was hunting. 헌팅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while 여기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hunting 한 단어로 이렇게 헌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 와 누가 헌팅해요? 이 헌팅을 하는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he가 이 앞에는, 생략되었구나. 그러면은 he was 과거 진행형에서, 아, he was hunting. 아, 헌팅하는 동안 이걸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생략된 거고요. 뭐뭐 하는 동안. 아,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고, after 뭐뭐 후에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아,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단어로 표현하니까 단어를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글을 잘 읽었으면 우리가 아, 적재적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잘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럼 오늘 과거 진행형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일두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과거 시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제,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 시제로 완성을 해주면 됐었어요. 자, 시간은 금이다 라는 속담은 Time is gold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는 쿠키들을 먹는 중이다 라는 문장은요, I am eating cookies 라고 써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우리 과거 시제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나는 어제 숙제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 과거 시제로 쓰인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어떤 동사를 써야 하는지 강의를 잘 들으며 고민해 보고 한번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과거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과거의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줄 수 있는데요. 나는 아기였었다 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우리 그동안 현재 시제로는 비동사 쓰는 방법 알고 있죠? 자, 나는 아기다 어떻게 쓸까요? I am a baby 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과거에는 전부 다 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am이라는 비동사를요,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쓰냐? I는요, 동사 was를 취합니다. 그래서 I was a baby. 나는 아기였었다 라는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 한번 볼게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그는 차를 샀다. 자, 우리 사다 라는 동사 bu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buy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과거형으로 써보는 겁니다. He bought a car. 이렇게 써주면 그는 차를 샀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 이미 끝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요, World War I, 1차 세계대전은 broke out,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In 1914. 자, 여기 보면은 지금 broke out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 동사의 원형을 적어

보면요. break out이요, break out. break out이라고 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break라는 동사의 원형이 과거형으로 쓰면 broke가 됩니다. broke out,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나 부사구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yesterday, 어제라는 뜻이고요. last는 지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라고 하면요. 우리가 last week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하면 last Sunday 이런 식으로 뒤에 우리가 어떤 요일을 붙여서 지난이라는 시간의 부사를 써줄 수 있어요. 자, ago는요.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시간 전에, 2 hours ago, 1분 전에, a minute ago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뒤에는요. 염도가 올수 있어요. 아까 전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라고 할때 우리가 전치사 인드의 염도를 써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시점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in the museum. 자, 지금 동사 과거형 쓰였죠. 비동사의 과거형 was입니다. 나는요, in the museum,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An hour ago, 1시간 전에라는 뜻입니다. 나는 1시간 전에 박물관에 있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 was 썼던 거 기억나죠? 나는 아기였었다. I was a baby라고 썼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딱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m과 is의 현재형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면 was가 된다. or은요. worry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공부할 게 줄어들었어요. 원래 현재형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형태였는데요. 과거형일 때는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쵸? was랑 were. 의미는요, 무엇이었다,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The concert, 콘서트는 흥미진진했다. 3인칭 단수명사 나옵니다. was를 써주죠. The concert was exciting. 자, 그 다음은요. The students, 학생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학생들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were 써줬죠. The students were in the library.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was랑 were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일단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규칙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ed를 붙입니다.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이는 형태이다. 그래서 help는요. ed를 붙여서 helped가 돼요.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이를 굳이 안 붙이고 그냥 뒤를 붙여주면 됩니다. live 살단데 lived 살았다가 되는 거죠.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요, y를 뭘로 고친다? i로 고칩니다. 그리고 뒤에 ed를 써주는데요, study 그냥 ed 붙이지 않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를 붙여서 studied가 되는 겁니다. 자,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자음 플러스 y랑은 다르게 ed를 붙여주면 되죠. 자, play, played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쓴다. stop, 멈추다. 과거형은 다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stopped, 멈추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규칙적으로 변하는 과거형 봤는데요. 이번에는 불규칙 과거형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다른 형태로 바뀌는 동사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do는요, did가 됩니다. 하다, 했다. go, 가다는 went, 갔다가 되고요. come, 오다는 came, 왔다가 됩니다. have, 가지다, had, 가졌다. see, 보다, saw, 보았다. make, 만들다, made, 만들었다. 자, take, 가져가다, took, 가져갔다. buy, 사다, bought, 샀다. let, cut, put. 마지막 이세 가지 동사들은요.
현재형, 과거형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같은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레슨요.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했다. 컷은 자르다, 잘랐다. 그리고 풋, 놓다, 풋, 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눈이 내렸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눈이 내리다. snow가 원래 동사 형태인데요. 여기에 뭘 붙여줬어요? ed를 붙여서 눈이 내렸다 과거형으로 써준 겁니다. It snowed yesterday.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he came back to Korea last week. 자, last week이라고 하면 지난주라는 과거의 한 시점을 표현해주는 시간의 부사구입니다. 지난주에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여기 보면 came back, 돌아왔다라는 과거형 동사가 쓰였는데요. 원래는 오다, come이라는 동사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came이 된 겁니다. come은요, 과거형으로 쓰면 네, came이라는 동사가 된다. 자, 우리 이어서요. Practice 1으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유나가 지난주에 한 일을 쓰고 말해보는 건데요. 바르게 썼으면 smiley face.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sad face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Last Wednesday.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유나는 무엇을 했을까? Do her homework. 숙제를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동사 둘을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나 주어를 써주고요. 두의 과거형은 did입니다. 유나 did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Make some cookies. 쿠키를 만들다가 나와 있는데 make의 과거는 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Some cookies. 쿠키를 만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동사 두는요. did로 바꿔주고 make는 made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한번 가볼게요.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나는요. Go shopping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과 쇼핑을 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의 과거는 went가 됩니다.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유나는요. 갔습니다. Went shopping. 쇼핑을요. 자, 누구와 함께 갔나요? 그녀의 친구들과 갔습니다. With her friends.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friends까지 보이시나요? 네, with our friends.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요.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는 무엇을 했냐? Clean her room. 여기 보면 clea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clean은요.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동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유나는요. 청소를 했습니다. cleaned. 무엇을요? 그녀의 방을요. her room.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들 바르게 쓰고 말했으면 smiley face 아니면 이 sad face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랑은 다잘 해봤으니까 다 이렇게 smiley face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어 카드의 동사를 이용하여 각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점. 필요한 경우 동사 형태를 어떻게 알아? 바꿔 써라. 자, 1번 보겠습니다. Alexander Graham Bell. 자, 이 벨이라는 사람은요, the telephone,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발명하다라는 동사 invent를 쓸 텐데요. 이 동사는 네,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lexander Graham Bell invented, 발명했습니다. The telephone, 전화기를요.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Yesterday, 어제는 매우 추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를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3인칭 단수주어 이세 맞춰서 wa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was very cold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의 부사 같이 써져 있죠.
어제입니다.

어제. 자, 3번은요, Mom, 엄마는요? 나의 학교로 왔어요. 언제? An hour ago. An hour ago는요,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에 학교로 오셨다. 자, 그러면 학교로 왔다. come의 과거형인 came으로 쓰면 되겠죠. Mom came to my school. 엄마는 나의 학교로 오셨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트는요, 빈칸, a new coat, last Saturday. 자, last Saturday는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새로운 코트를 샀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buy, 사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써볼게요. 뭐죠? bought가 됩니다. bought. buy의 과거형은 bought다. 자, 이어서 5번. I 하고 빈칸 a thank you card to my teacher last year. Last year, 작년이다. 나는 작년에요. 나의 선생님에게 감사 카드를 썼습니다가 되어야겠다. 자, 써다, 쓰다, write인데요. write의 과거형은 wrote, 썼다가 되겠죠. I wrote a thank you car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지금 과거 시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동사 뒤에 not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딱두 가지 형태 있었죠? was랑 were 있었는데요. 뒤에 not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not 축약하면 wasn't, were not은요 축약하면 weren't가 됩니다.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현재형을 생각해 볼게요. 현재형으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 우리 무엇의 도움을 받았죠? 누나, no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과거형에도 똑같이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조동사 did의 도움을 받는다. 자, 두랑 does는 현재형이었다면 과거형일 때는 did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did not 써주고요. 축약하면 didn't가 됩니다. 여전히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동사는요. 원형,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then, 이 그때요, 그때. 나는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 비동사를 써주고요. not이 붙었죠. 그래서 I was not at home then. I wasn't at home then.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도 볼게요. 우리는요, 어제 화가 나지 않았다. 지금 어제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We. we라는 주어에 맞춰서 were 써주고요. not을 붙이면 we were not, we weren't angry yesterday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나오는 과거형 부정문입니다. 자, I did not do my homework. do는요, 숙제를 하다라는 동사 원형인데요. 동사 원형 앞에 did not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되고요. 또 다른 예문. 그녀는 집에 가지 않았다. She didn't go home. 집에 가지 않았다가 됩니다. did not을요. 우리가 줄임말로 쓰면 didn't가 되는 거죠. 현재형일 때는 우리가 do와 not을 썼지만 과거형일 때는 그래도 did 하나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네. did not으로 우리가 부정문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문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 자, 질문입니다. 비동사는요,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로 쓰인 비동사를 문장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로 쓰면 돼요. was, not, were 주어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요, 긍정의 대답일 때는 주어 다음에 was. 또는 주어 다음에 were 써주면 됩니다. 대명사 주어로 쓰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부정의 대답일 때는요, was 뒤에 not을 붙여서 wasn't,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weren't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대답은요, 마찬가지로 did로 질문했으니까 did로 대답을 해줍니다. 대명사 주어 did, 부정의 대답은 주어 다음에 did not 축약해서
didn't

힌트로 대답을 해 줍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Was sh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셨니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비동사 주어의 순으로 의문문 쓰여져 있죠. 네, 그랬어라고 하면 응, 그랬다. She was로 대답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았어. No, she wasn't로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그들은 바빴니? 지금 they라는 그들 주어에 맞춰서 앞에 were 쓰였죠. Were they busy?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 동사는요.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did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did you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했니? 라는 질문인데요. Yes, I did. 네, 했습니다. No, I didn't.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id, didn't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해서 풀어볼게요. 자, 지원이는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잠자리에 일찍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했나요? Until late, 늦게까지 TV를 봤대요. 자, 그러면 일단 지원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부정문을 써볼게요. 지원하고 didn't, 과거 있었던 일이니까 did not, 줄여서 didn't를 쓰고요. 동사 원형, 여기 go를 쓰면 됩니다.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란 뜻이거든요. Didn't go to bed.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Early, 일찍이요. 자, 그녀는요. TV를 봤죠. 자, watch라는 동사는 과거형 어떻게 만드냐?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She watched TV until late. 그녀는 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진수는요.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걸렀어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didn't have breakfast라고 써야겠죠.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아침을 걸렀어요. skip, 걸으다, 건너뛰다란 뜻입니다. 자, skip이라는 동사는요, 단몸,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잠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제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땠다? Sunny, 화창했습니다. 라는 문장 써볼게요. It was, 그리고 not을 같이 써서 wasn't라고 쓰면 되겠죠. It wasn't rainy yesterday.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땠냐? It was sunny. 화창했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요, 방학 때 학생들이 한 일을 기록한 표를 보고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건데, 1번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Did Mira go to the library during the vacation? 자, Mira는요, 지금 보니까 방학 도중에 도서관에 갔네요. 그러면, yes. 그리고 미라는 여자의 이름이니까 she라고 지칭하죠. Yes, she did. She also 또한입니다. 또한 뭘 했냐? Visit a museum.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she also visit 뒤에 ed를 붙이면 방문했다가 되겠죠. She also visited a museum. 그녀는 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Did Sue watch movies during the vacation? 자, 우리 Sue는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 운동을 했어요. Exercise. 자, 그러면 일단 아니요라고 답을 합니다. No, he didn't. 자, 그는요, 운동을 했습니다. He exercised. Exercise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써주려면 그냥 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 Did 지원 and 주찬. 자, 지원이와 주찬이 두 명이 나옵니다. 지원이와 주찬이는요, visit a museum. 박물관을 방문했나요? During the vacation? 어때요? 지원과 주찬은 근데 보니까 영화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No. 그리고 지금 지원이와 주찬이 두 명이니까 그들은 이라고 쓰는 겁니다. No, they didn't. 자, 그들은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they watched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practice 2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장으로 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친구의 대화가 나와요. 일단 대화의 괄호 1번과 2번에 알맞은 동사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Hi, Kevin. Hi, Mira. How was your trip to England? 영국까지 여행 어땠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미라가 영국으로 여행을 갔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좋았어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국으로 여행을 간 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이미 다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뭘 써줘야 될까?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was를 써줍니다. It was great. 그래서 1번은요, 과거형 동사 was를 써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이 케빈이 What did you do there? 그곳에서 무엇을 했니? I saw Big Ben. 나는 빅벤을 보고 visited London Bridge. 런던 브릿지를 방문을 했대요. Oh, did you buy anything? 혹시 무언가를 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sure. 나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샀어. 뭐와 같은? Like postcards and candies. 엽서나 사탕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샀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like는요, 여러분, 그 동사 like랑 달라요. 동사 like는 좋아하다인데 여기에서 like는 전치사 like로 뭐뭐와 같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엽서나 사탕들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샀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샀다 과거형 bought입니다. bought. 자, buy는요, 과거형 bought예요. 그래서 was bough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3번의 동사의 형태를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어딨죠? 3번? 네, 여기 나와 있네요. Wow, you have a wonderful time. Wonderful time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란 뜻이죠. 정말 좋은 시간을 너는 보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have가 지금 원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have의 과거형. had입니다. 그래서 you had a wonderful time.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3.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What did Mira do in England? 미라는요, 영국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일단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I saw Big Ben and visited London Bridge. 이 내용이랑요, I bought many things like postcards and candies. 나는 엽서와 캔디와 같은 많은 것들을 샀다. 이두 가지 문장을 다 적어 볼게요. 일단 미라는 she죠. 그래서 she, 그녀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빅벤이라는 걸 보았대요. And 그리고 visited,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런던 브릿지를 방문을 했다. 네, 미라가 일단 이러한 곳들을 갔었고요. 그 다음은요, 산 것도 적어야겠죠. 그리고 she, 그녀는 bought, 샀습니다. 뭐 many things, 많은 것들을요. 뭐와 같은 like postcards, 엽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candies, 사탕들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candies까지 잘 적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다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포인트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과거 시제 부정문 배웠습니다. 과거 시제 부정문,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법 한번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먼저 비동사로는요, was, 그리고 were 이라는 동사의 과거형 형태 배웠었죠. 뒤에다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did를 써줬죠. did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는데, 동사는 어떤 형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시제 부정문을 만드는 거 배워봤고요. 자, 이어서 의문문도 배워봤습니다. 자, 의문문은요, was랑 were를 주어 앞에다가 써주죠.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자,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는요, did를 써줍니다. did, 주어,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줄수 있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를 오늘 같이 배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해 볼수 있으실까요? 두 가지 문장을 적어서 닉네임과 24강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한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2강. 자, 화요일 순서고요. 완료 시제의 개념 여러분들과 정리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드리진 못해서 두 가지만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과 완료적 용법 관련된 내용으로, 자, 오늘은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읽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구문 분석하고 정확한 해석 하신 다음에,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단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로 끊겨 있고 되게 기니까 뭐 MD겠죠, 뭐. 그죠? 그 다음 어때요? 이거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사잖아요. 이거 목적어고요. 그럼 나머지 다 수식어고요. 그런데 얘는, 자, decrease가 어떤 분야에서의 감소인지를 in 이하에서 수식하고 있으므로 ma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after a good la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좋은 웃음 이후에, 자, 또 decrease를 나타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아이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서 시제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연구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뭐를요? 명백한 연관성이죠. 링크니까.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연관성인가요? Between A and B. 요거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웃음과 고통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어떤 연구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여줘 오지 못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고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감소가 또 어느 시점에 왔나요? 바로 자, 좋은 웃음이죠. 그러니까 한바탕의 웃음 이후에 감소, 고통의 감소. 됐습니까? 이것을 자, 보고를 해왔다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현재 완료 시제는 둘다다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있긴 하지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연구도 이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혹은 자, 그 좋은 웃음 이후에 고통의 감소를 뭐 보고 한다. 이게 대략적으로 대충 현재나 아니면 과거로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아주 정확하게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계속이면 완료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 영어에만 있는 듯한 자,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그 뉘앙스를 좀 살려서 가시면 자, 아는 만큼 영어가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자, 문장은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 짓고요. 자, 저희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암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hough no studies have shown a clear link between A and B. A는 뭐였어요? The laughter. B는요? 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A, B가 반대였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제 중요하죠? Have reported. 됐죠? 자, 무엇을요? A decrea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decrease가 무엇의 감소인가요? 자, in pain 되겠고요. 자, 언제 감소가 됐대요? After a good laug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게 이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주의만 좀 하시면 기울이시면 충분히 좀잘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요. 매우 잘하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자, 이건 뭐 간단하네요. 나. 자, 요거는 진가를 인정하다죠? 무엇을요? 모든 노력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 모든 노력을 고마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얘 목적어가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100% 뭐예요? 이건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거나 관계부사가 생략된 것인데 put이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자, 그 얘기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MA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have put. put는 두 단어 오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다가 teaching이라고 하는 분야에다가 두고 놓아왔던,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두었고, 현재까지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요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당신이 티칭에 두어왔던 모든 노력, 당신이 티칭에 놓아왔던 모든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것을 나는 고마워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자, 구문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복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appreciate all the effort. 모든 노력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노력이 어떤 거예요? 시제가 중요하죠? You have put in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도 마무리를 짓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도 좀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뭐 까이까 뭐 별거 있겠어요. 자, 맨 앞에는 뭐예요? 요거는 M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MD가 자,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굉장히 시제적으로는 있죠. 그 2005년 5월은 분명히 지나간 과거입니다. 근데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분명히 완료 시제로 이제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쓰이겠고요. 주어는 어딨나요? 있잖아요. 자, 그래서 average time. 평균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이 좀 길긴 한데요.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뭐와 뭐 사이에 자 평균적인 시간이 어떻게 됐다? 2005년도 5월달에도 늘었고요. 계속해서 늘어왔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역시 여기에 있는 현재 완료도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늘었는데 어디로부터 늘어난 거예요? 바로 19시간으로부터 늘어난 거고요. 어디까지 늘어난 거예요? 바로 34시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hours가 19 다음에 생략이 돼 있는 것이고요. 자, 두 개 모두 다 MD,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정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되셨을 텐데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시간이에요. 자, 어떤 사이의 시간인가요? Consumer's first visit. 자, 소비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첫 번째 방문이에요. 자, 그리고 end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또 뭐가 수식어가 또 붙었어요. 뭐 수식어구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에 대한 방문인가요? To a website.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첫 방문이 되겠어요.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첫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Actual bu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매가 발생하겠죠. 자, buy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실제로 명사로 자주 쓰지는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순 법칙상 형용사로부터 수식받고 있고, 그 다음에 between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A and B가 자, 형용사가 앞에 있으니까 이건 빼박 명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처리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한 첫 방문과 그 다음에 실제 구매 사이의 평균 시간이 어떻게 된대요? 옛날에는 19시간이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대요? 34시간으로 늘어왔대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첫 방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뽑아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도 암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 May 2005, the average time has increased.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and B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죠. 뭐와 뭐 사이의 시간이었나요? Between. A consumer's first visit to a website and an actual bu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는 뭐였어요? 자, from 19 to 34 hours.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또 여러분들, 제가 이거 on 살짝 발음했어요. An actual buy.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on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주어네요. Hotels, two conference rooms. 회의실을 우리가 conference room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호텔에 두 개의 회의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reserved 라고 했어요. 이거 예약되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예약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예약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예약이 됐고 지금도 예약된 상태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행위의 현재 결과까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요런 거를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는 두 개의 회의실이 예약됐어요. 라고 과거 시제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현재의 상태는 그냥 정황상으로 추정하거든요, 한국말은.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과거에 예약이 됐고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가 아직도 예약적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다만
현재 완료인데다가 수동태까지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have been reserved, have been reserv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우리가 시제를 공부하는 그런 주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끝났고요. 나머지 다 수식어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바로 International Symposi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Symposiu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등용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한국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학술대회 따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도 많이 쓰고 거의 그 외래어화 돼 있는 자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께 뭐 중등용 단어는 아니지만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글쎄요, 좀 기대가 좀 되는데, 여러분들 해석을 좀 잘 하셨습니까? 온에 대한 해석이 막힐 때는 about로 해보시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about로 잘 해석을 하셨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AIDS라고 하는 건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자,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AIDS에 대한 AIDS research 연구와 관련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심포지엄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위해서 어떻게 돼 있다? 바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시면 뭐 문장이 꽤 길었지만 네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요. The hotels, two conference rooms have been reserved for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AIDS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간단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4번도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도 지금 요거는 2002년 이래로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므로 시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D고요. 주어, 동사. change는 자타동사가 둘다 되는데 뒤쪽에 부사구가 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이래로 멕시코가 변해왔다죠. 이건 계속이에요. 계속적으로 변한 겁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해왔다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되고 있죠? 네. 뭐로부터 뭐로? A로부터 B로. 요거 둘다 MD예요. 네, 끝.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붙어 있는 애는 누구예요? 바로 importer를 수식하는 자, 형용사적 수식어 MA로 보시면 되겠죠. agricultural이라고 하면 농경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agricultural products 그러면 농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자, 수입국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변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자, 구조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구문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좀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2002, Mexico has changed from an exporter to an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까지 자, 마무리. 오늘 약속된 문장들에 대한 구문 분석들, 그 다음에 시제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보셨으니까, 이제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읽고 따라해 보시고, 자,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Although no studies have shown a clear link between laughter and pain, many patients have reported a decrease in pain after a good laugh.

0: Since 2002, Mexico has changed from an exporter to an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이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 읽기와 쓰기로 반복해서 적용해보는 과정이 없다면 사실은 숙달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들, 자,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복습하시면

0: 하시면서 정리 잘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1: .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실력을 한번 쑥 올려보도록 할까요? 책을 읽으면 확실히 실력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많은 영어를 접하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카울릭스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non-fiction, 즉 fact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 내용이 좌측 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emicolon, colon은 어떻게 쓸까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들도 친숙해지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바로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Cowlicks, written by Pam Schoeneman,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Cowlick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wlicks도 지난번 Lion Mane's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좌측편에는 fact가 나오고요. non-fiction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fact가 먼저 나오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Young female, 어린 암컷이 되겠죠. 어린 암컷 cattle, cattle이라고 하면 바로 소가 됩니다. 그냥 소가 아니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암컷 소들은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heifer, heifers라고 되어 있는데 heifer이라고 하면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라는 것은 아직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cattle와 cow를 비교해드릴게요. cow는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cattle이라고 하면은 송아지, 암소, 숫소 모두 다 포함하는 집단적인 소입니다. 그래서 cattle은 cattle's라고 하지 않아도 cattle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개의 집단적인 소이기 때문에 are이라고 적는 것이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었죠. 새끼를 아직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인데, 그런데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라고 돼 있네요. 뭐한 후에 female cattle,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calves라는 것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단수형은 뭐냐면 calf가 됩니다. calf. 근데 송아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calf는 바로 단수인데요. 여기에서 L이 묵음이라는 점입니다. calf라고 읽지 않습니다. calf라고 읽습니다. L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복수형이 되었을 때도 calves라고 하지 않고 calves라고 합니다. L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송아지를 낳은 후에 they are called cows. 이제는 암소라고. 즉, cow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fiction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Mrs. O'Leary is a proud cow. Mrs. O'Leary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 is a proud cow. 암소긴 암소인데요. 어떤 소냐 하면, 이제는 그냥 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소냐 하면, 바로 자랑스러운 소입니다. She is the owner of Moo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라고 되어 있네요. She is the owner. 그녀는 주인입니다. 무엇의 주인이냐면, Mootown's. 소가 어떻게 옵니까? 무, 이렇게 울죠. 그래서 Mootown. 이름이 Mootown입니다. Mootown에 하나만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냐면, Cool Licks가 되겠죠. 자, 우리 지난 강의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두점에서 콤마 있었죠. 이 콤마, 우리 기호나 이 구두점, 콤마를 찍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샵의 이름을 이 추가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랍니다. 저기 쿨릭스 바로 앞에 콤마가 찍혀있죠.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콤마가 우리 지난 시간에 콤마와 피리어드 이 마침표죠. 이것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응용해서 세미콜론, 맞죠? 저기 앞에 있는 세미콜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세미콜론과 콜론이 상당히 글에 은근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세미콜론과 콜론은 어떻게 쓸까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 속에서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먼저 적어 보았어요.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한다. He prefers tea. 그는 차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She부터 지금 T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세미콜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미콜론의 의미는 and, 그리고의 and나 혹은 그러나의 but이나 혹은 그래서의 so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 and, but, so,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의미를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내 보겠습니다.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는 차를 선호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러나를 넣을 것 같아요. She loves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는 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세미콜론인데 그러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맞죠? 원래는 우리가 but이나 이런 and 같은 걸 적어주는데 그걸 적지 않고 대신에 세미콜론을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또 다른 어떤 접속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독자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적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연관했을 때 아,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겠거니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He loves playing soccer. He enjoys watching it too. 자, 이렇게 또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여기에 PD님께서 그죠?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러면 세미콜론 있죠. 그 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는 즐긴다. 무엇을 즐기냐면 그것을 보는 것 또한 즐긴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이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어떤 것? and의 의미를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he love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라는 의미가 바로 세미콜론이고 그 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d, but, so 혹은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런 세미콜론을 한 번씩 써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만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콜론입니다. 콜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she loves fruits.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pples, oranges, bananas가 나왔습니다. 아, 예시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줄 때, 예시를 알려줄 때 이렇게 콜론을 찍어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fruits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apples, oranges, and bananas를 이렇게 알려준다.

0: 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또 컬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로 많이 쓰는 거두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He has a goal. 그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맞죠? 꿈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컬러는 즉, 다시 말하면 맞죠? 즉, 다시 말하면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으로도 되고요. 혹은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미콜론과 콜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0: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Fact. 이 non-fiction, 비문학 내용이 나오네요.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있습니다. There are 예전에 나왔었죠. 뭐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라고 하지 않고요.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가 있냐면 many types of cows. 여러 종류의 소가 있다라는 것이요. 라는 것이죠.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혹은 Holstein이라고 해도 됩니다. The most common dairy cow.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가장 흔한, the most common, 가장 common, 흔한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diary가 아닙니다. 일기 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diary는 이렇게 씁니다. D-I-A-R-Y고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은 D-A-I-R-Y입니다. dairy라고 있습니다. dairy라는 것은 유제품의, 이 우유와 관련된 낙농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흔한 dairy cow라고 읽어야 됩니다. dairy cow 아닙니다. dairy cow라고 하면 우유와 관련된 소이기 때문에 바로 젖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젖소가 뭐냐면 the black and white, 맞죠? black and white, 흑백의 뭐다? Holstein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Holstein은 Holstein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Holstein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 Holstein이라고 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olstein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자, 이제 다시 fiction이 나왔습니다. 창작 이야기입니다.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생각만 해도 좋네요. Calves라고 하면은 바로 송아지가 되겠죠.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들과 즉 송아지들과 and cows 그리고 소들, 암소들이 from near and far 가까이 있는 그리고 멀리 사는 송아지들과 소들이 gather. gather이라는 것은 바로 모이다가 되겠죠. 모입니다. here. 여기에 모입니다. 언제 모이냐면 each Saturday. 매 토요일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그들의 매주, weekly라고 하면 오늘 제가 fun reading tips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주 먹는, 매주 일어나는 아이스크림 treat, treat이라는 것은 대접, 이렇게 대접해준다 혹은 간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주 먹는 간식을 위해서 여기에 매주 토요일에 모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간식을 위해서 매주 여기에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dition 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attle county 라는 이 동네의 이 마을의 전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간식을 먹고요. 자, 팩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라고 되어 있네요. The spots, spots라고 하면 반점이나 무늬가 되겠죠. 반점이라고 할게요. Holstein 소, Holstein 종 소에 있는 그런 반점들은 are unique. unique라는 것은 고유한이라는 의미예요. To each cow. 각각의 소들에게 고유하다라는 것은 이 소들의 반점이나 무늬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같은 무늬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uni라는 것이 숫자 1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유하게 이 숫자 하나에게만 있다. 이 한 소에게만 이런 무늬가 있고 또 다른 소에 가면은 동일한 무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아, like snowflakes, 눈송이들처럼.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송이들처럼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두 마리의 소의 markings라고 되어 있죠. Marking이라고 하면 바로 무늬 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 마리의 무늬 반점은 are alike. alike는 바로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소도 두 마리의 소에 있는 marking, 무늬 반점이 서로 비슷하지. 저기 제랍해 보니까 no가 있죠. 비슷하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들은 반점이 다 다르게 생겼겠죠.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휘들도 알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휘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 Cattle, cattle.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Calf, calf.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Dairy, dairy.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Tradition, tradition.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Alike, alike.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확장해 보려고 하냐 하면 ly를 붙이는 것입니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 않는가? 맞아요.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어떤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ly를 붙였을 때 주기적인 빈도나 기간, 반복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자면 day가 있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있는데 ly를 붙이면 여기 있는 y가 i로 바뀌었지만 daily, 즉 매일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onthly 있죠. month라고 하면 달이죠. 달, 한 달. 한 달. 근데 ly가 붙었으니까 매달이라는 의미. 그리고 year 이런 거 있죠. year. year이라는 것은 365일, 1년이 되죠. 그래서 ly가 붙어서 매년. 그 다음에 hourly라고 하면 또 훨씬 더 작은 단위. 1시간, 2시간 할 때 그 hour, 시간, 1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hourly니까 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y가 붙었을 때 주기적인 빈도로 바뀐다는 점 기억하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글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허리 퇴출 넘버 3 이렇게 캡치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을 반드시

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전화기나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스웨덴의 전설적인 그룹이죠? 아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요즘 뭐 10대나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맘마미아, 댄싱 퀸 이런 노래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위너 텍스 잇 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노래도 유명했죠. 이랬던 아바가 사실은 그룹이 쪼개졌습니다. 1982년인데요. 40년 만에 이번에 다시 뭉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의 베니스 국제 영화제가 이번에 개막을 했고요. 오늘 뭐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봉준호 감독이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베니스 영화제 어떤 상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아바에 관한 소식이죠. 아바 딜라이트 팬스 위드 뉴 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새로운 앨범으로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2: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0: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요. 고유명사가 나오는 것은 앨범의 이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표현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come to pass.
2: To come to pass.
1: Quartet.
2: Quartet.
0: 첫 번째 표현은 to come to pass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는데요. happen, 발생하다, 생기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Quartet, 4인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바가 이제 여성 두 명, 남성 두 명, 4인조 혼성 그룹인데요. Quartet,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ticipated, 기대하고 고대하고 학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팝 문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컴백이죠. 컴백 가운데 한 건이 마침내 이번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콜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뭔데? 그래서 콜론은 항상 앞에 나왔던 주절에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우리말로 즉이라고 얘기하면 한 90%.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 나머지 10% 정도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The Return of ABBA. 그렇습니다. 아바의 Return. 복귀가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그 이제 팝송으로 이제 영어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아바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흥겨운 그런 노래인데요. 정말 40년이군요.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그렇습니다. 마지막 앨범을 1981년에 냈군요. 마지막 앨범이었던 1981년 The Visitors라고 하는 앨범의 발매 이후,

0: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The Swedish Pop Quartet, 바로 이 스웨덴의 4인조, 혼성, 여기서 혼성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혼성 그룹이 has reunited for Voyage.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뭉쳤습니다. 왜 뭉쳤을까요? Voyage라고 하는 새로운 앨범을 내놓기 위함이었어요. An album, a brand new songs. 그렇습니다. Boys라고 하는 이 앨범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담은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앨범은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11월 5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They split up in 1982. 아, 그리고 이 아바는 81년에 마지막 앨범을 내고 활동하다가 82년에 그룹이 쪼개졌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2: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0: 두 번째 소식입니다.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아, 스타들과 그리고 아바들 다 return을 하는 주간인가 봅니다. 자,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별들이, 스타들이 이제 베니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 상당수가 불참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2: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bank on.
2: To bank on.
1: Protocol.
2: Protocol.
1: Capacity.
2: Capacity.
0: 첫 번째 표현은 to bank on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딘가에 의존하다. 뭔가를 확신하다. 조금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할 때 depend on 이런 느낌이고요. 확신하다라고 할 때 be confident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otocol, 요거는 이제 지침이나 절차를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뭐 외교상의 protocol이라고 하면 외교상으로 지켜야 될 절차라든가 의전 같은 걸 얘기하죠.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 다 의전에 따라야 되는데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protocol이라는 얘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설명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capacity, 수용력이라든가 능력을 얘기해요. 만약에 생산에 있어서 capacity라고 하면 생산 능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체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객들을 100%를 받을 것인지 50%를 받을 것인지 그때는 수용 능력이라든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보면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일단 열렸죠.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가 이번에 막을 올렸는데요. 이때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rich는 많다,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죠. 출연자들의 목록도 라인업이 되겠고요. 출품 작품들도 라인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이 너무너무 다채롭고 많고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이번에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something trouble-fre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러블이 없는 거니까요. 자, 영화제 조직 위에서는 말입니다.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1일 동안 치러지는 국제영화제가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bank on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믿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무슨 뜻일까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t full이 아니고 half capacity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자리 끼워서 한 자리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영화관에서는 관객들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50%만 받아들이게 되겠고요.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Screening이 상영이기 때문에 영화 상영 관람하시려면 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백신을 접종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health pass라고 하죠. 보건 패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음성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최신 결과를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2: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0: 투데이즈 패런츠,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익숙하게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o bank on, 어디에 의존하다, 뭔가를 확신하다라고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문도 오늘은 짧게 두 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은 길어 보입니다만 영어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Bank on 쓰면 전부니까요.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저지하기 위해서 to curb the pandemic. 끝입니다. 그래서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o contain the pandemic.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he pandemic.
2: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he pandemic.
0: 오늘 두 번째 Today's Parents의 예문이 되겠는데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 성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 성장을 확신하다. 이럴 때도 bank on을 씁니다. 자, 6%의 경제 성장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Bank on 다음에 여기 명사 혹은 명사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hrase로 만든 거죠.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만약에 이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꾼다면 is confident 말 쓰시면 돼요. The government is confident that the economy will grow 6% this year. 그 다음에 confident 다음에 절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듣고 따라해봅니다.
1: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2: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Safety at film festivals. 영화제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입장할 때 체온을 재고요. 체온 측정하죠. 극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모든 영화는 인터넷 예매를 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국제

0: 영화제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세로 굳었습니다. 떠오르지 않나요? 대세가 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Today's Parent에서 한번 봤던 표현인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조치가 국제영화제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 대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안전조치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크게 뭐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Safety measures가 되겠죠?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blank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세가 되다, 일반적이 되다, 보편화되다.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나야 되겠죠? Become the norm. 그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혹은 8시간 근무가 뭐 다반사되고 있다, 대세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봤던 부분이니까요. 자, 안전조치가 국제 영화제에서는 뭐 이제는 이거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upon은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입장 시에 일단 temperature checks. 물론 목에 대진 않겠습니다만, 체온 측정하고요.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극장에 들어가면 이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취하다라고 할 때, take social distancing measures라고 많이 쓰죠. take measures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조치를 취하다기 때문에 take social distancing measures. 그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screening은 상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매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그 상영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safety measures 혹은 precautions라고 하는 안전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듣고요. 좀 길긴 합니다만 따라해 보시죠.
1: Safety at film festivals.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norm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2: Safety at film festivals.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norm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Today's Expressions로 엮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정리합니다.
1: To come to pass.
2: To come to pass.
1: To split up.
2: To split up.
1: To bank on.
2: To bank on.
1: To become the norm.
2: To become the norm.
0: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되었던 모든 영어 내용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2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가장 간단한 부분,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는요, not을 활용합니다. not. 그런데 이 not의 위치가 중요해요. not의 위치는 바로 비동사 뒤에입니다. 비동사 뒤에. 자, 그래서 be not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be not. be not 이니까 우리 비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에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am not. am not.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입에 계속 붙어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am not. a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임말은 따로 없습니다. am not이라고 적어줘요. 그 다음에 is not. is not. is not은 줄여서 isn't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줄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not에서 o를 지워줘요. 그리고 o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apostrophe를 콕 찍어주고요. 다 붙여서 적어주면 짜잔! 줄임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are not. 이것도 읽어볼까요? are not. are not도 마찬가지로 not에서 o를 떼고 그 자리에 apostrophe 콕 찍어주면 줄임말이 됩니다. aren't 이렇게 읽어줘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도 똑같습니다. 비동사 과거형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돼요. was not, was not. 줄이면 not에 o를 떼고 그 자리에 apostrophe 콕 찍어서 wasn't, wasn't 이렇게 써줘요. 또요, were not. were not. not의 o 지우고 그 자리에 apostrophe 찍으면 weren't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비동사의 부정문 어렵지 않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am not a hardworking student. am not. 자, 주어가 I예요. 1인칭 단수죠. 그래서 비동사는 am으로 적어줬고요. 부정문 만들 때는 그 뒤에다가 not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am not은 줄여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I am not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That is not a great idea. 저것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is not은 줄여서 isn't라고 할 수도 있죠. 이때 주어인 that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 비동사 써둔 것도 체크해 주세요. The movie was not very interesting. 이번에는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 영화는 was not 비동사의 과거형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끝에 물음표도 붙여줘야 되겠죠. 대답할 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Yes. 그 뒤에 대명사를 적어줘요. 자, 주어가 의문문에서는 주어가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때 대답을 할 때는 대명사를 활용해 줍니다. He, she, it, they 이런 것들이 대명사죠. 그리고 나서 역시 대답할 때도 비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No라고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No 대명사, 비동사 뒤에 not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비동사와 not은 같이 붙여서 줄여서 쓰고는 합니다. 한번 예문 볼게요. Is he your friend? 자, 주어는 he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썼는데요. 의문문이니까 주어 앞에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Is he your friend? 그는 너의 친구니? 라고 하는 질문이죠. 대답, yes, he is. 응, 그는 내 친구야. 라고 할 때는 yes, he is. 라고 하고요. 아니, 그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요? No, he isn't. 이렇게 No, he is not 이라고 하기보다 isn't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re they busy these days? 이번에는 주어가 they네요. 자, they는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를 쓰죠. 비동사를 주어 앞에 적어서 의문문 만들어줬습니다. Are they busy these days? 그들은 요즘 바쁘니? 응, 그들은 바빠. 어떻게 써요? Yes, they are. 비동사까지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안 바빠. No, they aren't. 이번에도 are not 이라고 안 하고 aren't 이렇게 줄여서 썼죠. 대답할 때는 비동사와 not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Was his speech boring? 자, 이번에는 주어가 뭐예요? His speech, 그의 연설입니다. 그의 연설은 3인칭 단수니까 과거형으로 쓸 때 비동사 was를 쓰죠. Was his speech boring? 그의 연설은 지루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응, 지루했어. 어떻게 써요? Yes, it was. 자, 이때 주어 자리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의문문에서는 his speech가 주어였지만 대답할 때는 his speech라고 쓰지 않고요. 대명사로 씁니다. 그의 연설을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it이 되겠죠. 응, 그것은 지루했어. 역시 비동사 과거형 그대로 사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것은 지루하지 않았어 할 때는 no, it wasn'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비동사 의문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당사자끼리는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Am I lazy? 나 게으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답할 때 응, 게을러, 너 게을러 라고 할 때 Yes, you are 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요? 물어본 사람이 나 게으르니 라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게을러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문문에 보이는 주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I거나 U일 경우에는 이 점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너는 게으르지 않아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No, you aren't. You 라고 써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Are you shy? 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 이런 뜻이죠. 응,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 이렇게 대답할 때는 Yes, I am. 주어 자리에 I를 써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 나 부끄러움 많이 안 타. 라고 할 때는요. No, I'm n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am not은 줄였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할 때 am not을 줄이지 않고 I'm을 줄여서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쓰곤 합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 드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더 연습해 볼게요. 주어진 주어에 맞는 비동사의 부정형과 의문형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현재도 써보고 과거도 써보라고 하니까 우리 다 연습해 볼게요. 먼저 주어가 I일 때 이때 필요한 비동사는 뭐죠, 여러분? 1인칭 단수 주어니까 am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am 쓰고 그 뒤에 not 붙여주면 그게 바로 현재 부정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문형 만들 때는 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Am I blah blah blah 이렇게 쓰면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볼게요. I가 주어일 때 비동사는 was를 써주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줍니다. I was not. 줄이면 wasn't. 자, 의문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was I, was I 이런 형태로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부터 해볼게요. 이번에 주어는 he입니다. he. he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에서 현재형 비동사는 is를 씁니다. 그쵸? 그래서 he is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not 붙이면 완성이에요. he is not. 줄여서도 쓸 수 있죠. he isn'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의문형은 어떻게 써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니까요. is he, is h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일 땐 어떻게 될까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쓰죠. 다 똑같아요. is만 was로 바꾸면 됩니다. he was not 줄여서 wasn't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의문문 만들 때는요. was h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하면서 이게 손에 익고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볼게요. 3번 it 역시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주어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쵸? it 현재면 is not 줄여서 it isn't도 가능하고요. 의문형일 때는 is it, is it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과거형이면 뭘까요? it was not 줄여서 wasn't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요. was it, was it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4번 you, you 너는요 2인칭입니다. 단수이든 복수이든 항상 비동사는 are 써주고요. 과거일 때는 were 써주죠. 자, 우리 현재부터 적어보겠습니다. you are 그 뒤에 not 붙여주면 돼요. 줄여서 you aren'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의문형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니까 are you, are you가 되겠죠. 과거일 때는 are만 were로 바꿔주면 됩니다. you were not 줄이면 weren't. 의문형일 때는요, were you, we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다음 5번, they, they, 그들입니다. 그들은 복수니까요, 비동사 못 써줘요. are, 과거면 were, 그러니까 they are not 이렇게 쓰면 돼요. 줄여서 aren't도 가능합니다. 의문문 만들 때는 are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 어떻게요? are they가 되겠죠. are they. 그리고 과거형일 때는 이 are만 were로 바꿔주면 됩니다. They were not, 줄이면 weren't. 의문형일 때도 마찬가지로 are만 were로 바꾸면 돼요. Were they, were they 이렇게 되겠죠. 6번 Sally. 자, Sally는요 사람 이름인데요. Sall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입니다.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에 필요한 비동사는 바로 is가 되겠습니다. 과거형이면 was. Sally is not, 줄여서

is만 was로 바꿔주면 되니까 Sally was not 줄여서 wasn't도 가능합니다. 의문형은요 was Sally 이렇게 써주면 돼요. 7번 Americans 미국인들이래요. American의 S가 붙었습니다. 복수 명사죠. 복수 주어니까 비동사는 are 과거면 were 써주면 되겠네요. Americans are 써주고 부정형 만들 때는 are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그래서 Americans are not 줄이면 aren't 이렇게 써주고요. 의문형 만들 때는 are를 주어 앞으로 보내죠. Are Americans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일 때는 are만 were로 바꿔주면 돼요. Americans were not 줄이면 weren't 의문형은요 were American 이렇게 되겠죠. 다음 8번 The library 여러분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은요 요거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하죠. 그러면 비동사 못 써줘야 돼요. is 그쵸 과거형이면 was 써주면 됩니다. The library is not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시고요. 줄였으면 isn't가 되겠죠. 의문형 만들 때는요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줘요. is the library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과거형일 때는 is만 was로 바꿔주면 된다. The library was not 줄여서 wasn't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의문형일 때는요 Was the library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이렇게 우리 주어에 맞는 비동사 부정형, 의문형 전부 다 1번 I am a fool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 나 정말 바보야. I am a fool 나는 바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요거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Be not 그래서 am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 am not a foo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의문형은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요? 주어 앞으로 보내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am I a fool? 이렇게 써주면 돼요. I am not a fool. 나는 바보가 아니야. Am I a fool? 나 바보인가? 나 바보니? 이런 문장이죠. 이렇게 부정문 의문문 만들어 보는 연습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번 Mark is a lazy student. Mark는 게으른 학생이다 래요. 자 부정문부터 써볼게요. not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비동사 뒤에 be not 그래서 is 뒤에 not을 붙여줄게요. Mark is not a lazy student 이렇게 될 거고요. 의문형은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의문형 만들 때는 is Mark a lazy student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 적어준다. 그리고 줄여서 isn't라고 쓸 수도 있다. 의문형은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준다.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Mark is not a lazy student. Mark는 게으른 학생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Is Mark a lazy student 하면 Mark는 게으른 학생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This novel is interesting. 이 소설은 흥미롭다 래요. 자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not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is 뒤에 그쵸 비동사 뒤에 This novel is not interesting. 혹은 줄여서 This novel isn't interesting.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소설은 흥미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써요? 비동사를 어디로? 주어 앞으로. 그래서 Is this novel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소설 재밌니? 라는 뜻이에요. 4번 The vegetables are fresh. 야채들, 채소들은 신선하다라네요. 자 그러면 부정문부터 써볼게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되죠. The vegetables are not fresh. 줄여서 The vegetables aren't fresh.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채소들은 신선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어디로? 주어 앞으로. 주어 앞으로 보내세요. Are the vegetables fresh?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채소들은 신선하니? 이런 뜻이에요. 다음 5번이요. His jokes were funny. 그의 농담들은 재밌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부정문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과거형 비동사가 쓰였는데요. 규칙은 똑같습니다. 부정문 쓸 때는 be not.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주는 거죠. His jokes were not funny. 이렇게 쓸 거예요. 줄여서 weren'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의 농담들은요.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니까 Were his jokes funny? 이렇게 되겠죠? 그의 농담들은 재미있었니? 이런 뜻입니다. 자, 과거형이니까 그의 농담들은 재미있지 않았다. 그의 농담들은 재미있었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This activity is really exciting. 이 활동은 정말 재미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부정문부터 써볼까요? 비동사 뒤에 be not,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This activity is not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줄여서 isn't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활동은 정말 재미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재미있지 않다.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세요. Is this activity really exciting? 이 활동 정말 재미있니? 이런 뜻입니다. 7번 His advice 주어인 그의 조언은요 was helpful 3인칭 단수라서 was라고 비동사 과거형 썼습니다. 그의 조언은 도움이 되었다. 자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 뒤에 not 붙이면 되죠. His advice was not helpful 줄여서 wasn't라고 해도 돼요. 그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문문은요 w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was his advice helpful 이렇게 쓰면 그의 조언은 도움이 되었니? 라는 뜻입니다. 8번. They were at the meeting. 그들은 회의에 있었다. 자, 그들이 주어라서 비동사 were 써줬는데요. 부정문 만들 때는 were 뒤에다가 다시 써주죠. They were not at the meeting. 줄여서 they weren't at the meeting. 이렇게 써도 돼요. 그들은 회의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문문은요. were를 주어 앞으로 보내니까요. Were they at the meeting? 그들은 회의에 있었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 해보려고요. 다음 질문에 yes, no로 답하시오래요. 자, 1번. Is he right?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가 오라? 그러면 응, 그가 오라 라고 할 때는 yes, he is 라고 써주고요. 아니, 그가 옳지 않아 할 때는 no, he isn't 라고 써주죠. yes, 그 뒤에 대명사로 주어 써주고요. 긍정의 대답일 때는 비동사까지만 쓰면 되고 부정의 대답일 때는 비동사와 not의 축약형, 줄임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해볼게요. Are they hardworking students?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응,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어떻게 써요? 주어가 they니까요. Yes, they 써주고 they에 해당하는 비동사 are이죠. 그래서 yes, they are 아니라고 할 때는요. No, they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Was your father a pilot? 너의 아버지는 조종사셨니? 주어가 너의 아버지네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너의 아버지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는 남자니까 he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yes, he was. 여기 있는 비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과거형으로 쓰였다면 대답할 때도 과거형으로. No라고 할 때는요. No, he wasn't가 되겠죠. 응, 그는 조종사셨어. 아니, 그는 조종사가 아니었어. 이런 뜻입니다. 4번. Was she shy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Was she shy? 그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니? 라고 합니다. 주어가 she예요. 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대답할 때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Yes, she was. No, she was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5번. Are you afraid of your teacher? 주어가 you, 너죠. 너는 너의 선생님이 무섭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해요? 응, 무서워 라고 할 때 you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you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무서워 라고 해야 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죠? 5번 별표. 그래서 대답할 때는 주어를 I로 바꿔줘야 되고요. 주어가 I로 바뀜에 따라서 비동사도 바뀌어요. Are you?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때 주어는 I이기 때문에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Yes, I am 혹은 No, I'm not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응, 나 무서워. Yes, I am. 아니, 나 무섭지 않아. No, I'm not 이라고 해줘요. 6번, was the meal delicious? 그 식사는 맛있었니? 자, 주어가 뭐죠? The meal, 그 식사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뭐예요? 그것, it이 되겠죠. it을 활용해서 대답해 줄게요. 자, 비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대로 과거형으로 쓰면 돼요. Yes, it was 혹은 no, it wasn't. 응, 그것은 맛있었어. 아니, 그것은 맛있지 않았어. 라는 뜻.

7번, were you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늦었니? 주어가 유예요. 자, 유가 주어면 또 주의해야 되죠.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I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게 지금 were이라고 해서 비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럼 대답할 땐 뭐라고 해야 돼요? I was. I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적어줘야겠죠. 응, 나 늦었어 할 때는 yes, I was. 아니, 나안 늦었어 할 때는 no, I wasn't.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8번, is this river deep? 이 강은 깊어? 주어가 this river입니다. 이 강,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is이겠죠. 응이라고 할 때는 yes, it is. 아니라고 할 때는 no, it isn't. 이렇게 답해주면 완성입니다. Are cats clever animals? 고양이들은 똑똑한 동물이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주어는 cats, 고양이들입니다. 그럼 고양이들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 뭐예요? They가 되겠죠. 응이라고 할 때는 yes, they are. 아니라 할 때는 no, they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10번, was your trip to India exciting? 자,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조금 긴데요. Your trip to India. 너의 인도로의 여행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뭐죠? 그것, it이라고 하면 되겠죠. 응, 재밌었어라고 할 때는 yes, it was라고 해주고요. 아니, 재미없었어 할 때는 no, it wa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문에 대답하는 것도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대화의 질문을 영어로 쓰고 yes, no로 답하래요. 이제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봐라라는 거네요. 1번, 너 바쁘니? 자, 너 바쁘니까 현재 시제로 그냥 쓰면 돼요. 주어는 너, you니까. 비동사 are 써주면 되겠죠. Are you busy?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변 뭐라고 해요? 너 바쁜이라고 했는데요.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 나 바빠. 아니면 나안 바빠.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I가 되겠고요. I 주어에 맞는 비동사 am 혹은 am not을 적어서 대답을 하면 되겠죠. Yes, I am 혹은 No, I'm no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낸시는 어제 모임에 있었니? 주어가 누구죠? 낸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요, 낸시, 3인칭 단수에 맞는 비동사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시제를 볼까요? 어제 모임에 있었니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동사는 was가 되겠어요. 그래서 was Nancy at the meeting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대답 갈게요. 주어인 낸시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는 she가 되겠죠. 응, 있었어 할 때는 yes, she was. 아니, 없었어 할 때는요. No, she wa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남자아이는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니? 주어가 누구예요? 그 남자아이죠. 자, 그 남자아이는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무서워하니라고 했으니까 현재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예요? 그럼 비동사는 is를 쓰겠죠. is로 시작해서 적어 볼게요. is. 그 다음 주어. 그 남자아이, the boy라고 적어주고요. 무서워한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에다가 afraid of라는 표현을 적어줘요. 그래서 is the boy afraid of the dark? 이렇게 질문 만들어주면 됩니다. 응, 그는 무서워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어인 the boy를 받아주는 대명사 뭐라고 써야 되죠? he가 되겠죠. 그래서 yes, he is 또는 no, he isn't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4번. 너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수줍음을 타니? 자, 요것도 만들어 볼게요. 주어가 누구죠? 너예요. You. 그러면 비동사는 are. 적어줘야겠습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요. 그러면 수줍음을 타니? shy. 요 표현 쓰면 되겠네요. Are you shy around others? 요렇게 쓰면 질문 완성이고요. 응, 나는 수줍음을 타. 뭐라고 해요? 너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선 I니까요. Yes, I am 또는 No, I'm no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5번. 너의 부모님은 너의 성적에 만족하시니?랍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너의 부모님, your parents입니다. 자, 두 분이시니까 복수죠. 이때 필요한 비동사는 are이 되겠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니까요. 그래서 are, 주어, 그 뒤에 만족한이라는 의미로 뒤에 happy라는 표현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r parents happy? 이렇게 적으면 돼요. With your grades. 너의 부모님은 너의 성적에 만족하시니? 응, 그들은 만족하셔. 뭐라고 할까요? 주어인 your parents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 they가 되겠죠.

앞에서 yes they are 또는 no they ar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그녀의 연설이 재미있었니? 자 주어가 뭐예요? 그녀의 연설입니다. Her speech라고 하면 되겠어요. Her speech라고 할 때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럼 필요한 비동사는 is 또는 was일 텐데요. 여기서는 재미있었니? 라고 했어요. 과거형으로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was를 사용해 줄게요. Was 주어 her speech 써주고요. 재미있었니? Interesting 이렇게 채워주면 질문 완성입니다. 자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Her speech, 그녀의 연설을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 it을 활용해서 yes it was 또는 no it wasn'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7번, 이 활동이 흥미진진하니? 주어는 이 활동, this activity이고요. 이 활동이라고 하는 건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it을 쓰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니까 is this activity 적어주고요. 흥미진진하니라고 했어요. exciting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죠. 대답할 때 역시 대명사를 써야 돼요. 이 활동을 받아주는 대명사 it이 되겠습니다. yes it is 혹은 no it isn't 이렇게 답변해주면 돼요. 8번 너의 학급 활동들이 재미있니? 자 주어가 뭐예요? 너의 학급 활동들입니다. 주어가 복수네요. 그럼 필요한 비동사는 are이 되겠죠. 재미있니? 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are 뒤에다가 주어인 너의 학급 활동들 your classroom activities 적어주고요. 그 뒤에 재미있니? interesting까지 붙여주면 질문 완성입니다. are your classroom activities interesting? 자, 답변할 때는 이 주어를 대명사로 적어줄 거예요. 너의 학급 활동들, 대답할 때는 나의 학급 활동들이 될 텐데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 they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yes they are 또는 no they aren'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배워봤는데요. 다음 문장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주세요. The food was cheap. 음식은 쌌다. 라는 뜻인데요. 부정문은 어떻게 쓰고 의문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가치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2, 3, 4.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자 신강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특히 오늘은 더 환영해주고 싶은데요. 야, 이제 우리 다음 강이면 이제 30강대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막 느껴져. 그 열의가 느껴지고. 사실 여위의 파트는 우리가 사실 도입부에서 만나게 되는 초중반으로 이제 들어오는 빈칸 추론의 바로 직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29번 유형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파트입니다.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어도 자꾸 틀리라 그래요. 틀릴라 그래? 그럼 맞추면 되지. 그죠? 이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시작하면,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지금 얘를 선택지로 넣어놨구나 라는 게 지금은 바로 느껴지진 않아도 이제 조금만 더 문제를 풀면 분명히 감이 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만든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고요. 선생님이랑 한번 오늘도 하나하나씩 볼 텐데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노력해야 발전을 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실패도 없겠지. 하지만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틀리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너무 이리일비하지 말고, 그거 하나 맞았다고 막 좋아하고 조금 하나 틀렸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failure is proof.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 틀리고 있다라는 건 바로 증거예요. You're trying.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야 뭐한다? 발전한다. 자, 오늘도 한번 어휘추론 가볼 텐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휘추론은 뭘 머릿속에 탁 탑재하고 가라? 그렇지. 이상하다 싶을 땐 반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트형의 문제도 나와요. 세트형의 문제를 봤을 때 9번 문제가 그렇더라. 9번 문제 보면 A, B, C 세트의 단어들의 조합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우리 이따가 볼 텐데, 보면 사전적인 그냥 그 의미 자체로는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반이어가 아니지만 맥락상으로 넣어보잖아? 그럼 약간 아, 좀 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 봐도 반이어지만 A와 C의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세트형은 봤을 때는 반대말이 아닌 것 같은데 관련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맥락상으로 풀어서 넣어보면 아, 얘네가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도 한번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뭘 잡고 중요한 흐름을 먼저 잡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 이상하다 싶을 땐 반대말의 의미 넣어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출발 가보겠습니다. Internalization. 전 시간에도 internal이라는 표현 나왔었는데요. internal이라는 표현이 내적인이라는 뜻이죠. 내적 갈등이라고 할 때 맞아. internal conflict이라는 표현을 나왔었습니다. internalization 이라고 하면 내면화라는 뜻이에요. 내재화. 내 내면으로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내재화, 내면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면화는요, depends on 뭐에 따라 달라져요? support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딱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올라오잖아? 아, 그러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진 주제문입니다. 자, 내재화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예, 자율화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내용을 자율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Context, 맥락이에요. 뭘 사용하는 맥락? Use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요. 통제하는 전략이 뭐지?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자,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뭐하는? 두드러진 salient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두드러진 보상. 보상의 반대가 이제 처벌이 되겠죠. 잘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아니면 evaluative, 평가하는. 평가한다는 게 뭔데? self-esteem, 자존감을 hooking, 건드리는, hook, 낚는 거죠.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압박과 같은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요? are입니다. least likely to. 거의 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사람들로 하여금

as their own. 자신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least,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해석은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잘했을 때는 두드러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잘했어. 그럼 엄마가 아이고 오늘 잘했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게임할 시간이라든가 맛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숙제를 다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 거야. 벌도 손 들고 그러니까 못하지. 이런 식으로. 이건 외재적인 전략이란 얘기입니다. 통제하는 전략이에요. 누굴 통제? 어떤 사람, 어떤 아이나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긍정자극이든 부정자극이든. 이렇게 하는 건 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활동을 자신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것으로 나만의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내면한, 내재화. 이 활동은 내 거야. 이거는 나만의 활동이지. 내면화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자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율성이 만약에 보장이 되면 내면화도 존재할 수 있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여길 것 같은, 그죠? 외부에서 이런 어떤 통제 전략이 있게 되면 내면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 말 되지? 그러니까 리스트란 표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This is not to say. 근데 이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Controls. 어떤 통제가 don't work. 효과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하는데?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뭔가 잘했을 때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랬을 때 여러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십 년간의 조작적인 심리학은요. Prove, 입증합니다. That they can.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Can 다음에 생략된 건 뭘까요? Can work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입증한다고요. 이때 can이라는 건 사실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사 어법에서 배웠잖아. 그치? 딱 와닿지 않았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 생략된 걸 한번 찾아보시면 아 뒤에 있는 내용 아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쓸 수 있지 can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지 이 can의 생략된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it is rather. 그거 못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자, 그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오히려 the more salient, 오히려 the more, 더 비교급이죠. 더 두드러진, 외적인 통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이 더, 외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외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likely to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 more likely to라고 하면 가능성이 더 있다. least likely to라고 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most likely to라고 하면 거의 그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 굉장히 높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외적인 통제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외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그 사람은 단지 오직 어떻게 외적으로만 규제되고 외적으로만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외적으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외적인 부분에서 통제만 좌지우지 될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행위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야? 자율성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내면화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맥이 비슷하죠. 그죠?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율성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요. The person does not.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Does not develop. 만들어낼 수 없고 개발하지 못합니다. 뭐를요?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s. 행동에 있어서 어떤 가치 그리고 투자를 개발해내지 못해요. 자, 그러지 못하고 대신에 remains, 남아있게 됩니다. 어디에 남아있게 돼요? External controls, 외적인 통제 dependent on, 여기에 의존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외적인 것이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외적으로 규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가치나 혹은 투자, 그 행동 자체에 대한 투자나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고 외적인 통제에 따라 좌지우지, 거기에 의존적으로 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us, 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내면화, 자율성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parents,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their to do homework.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보상을 주고 강요하고 cajole이라고 하면 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유하는 그런 부모들, 즉 외적인 통제를 주는 그런 부모들은요, are more likely to 더 뭐일 것 같아요? To have a child, 어떤 아이를 갖게 될것 같아요? 자율성이 없는 아이가 되겠죠? Who does not so only 그렇게 하는 아이입니다. Only when 어떨 때만 그렇게 rewarded 보상이 주어지고 cajoled 회유가 되고 or forced 강요될 때 그럴 때만 하는 아이들을 갖게 될 겁니다. 하는 얘기예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숙제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외적인 통제에 대한 두드러짐은요. 외적인 통제가 아주 딱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두드러짐은 drives. 촉진시킵니다.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습득을 촉진시킨대요.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얻는 걸 촉진시키고 늘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 외적인 어떤 통제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뭐, 약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설지에서는 어떤 단어를 주어줬냐면, undermines라는 단어를 주어줬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밑에를 파. 근데 계속 파. 그러면 그 기반이 약화되죠. 약화시키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습득을 약화시킨다라고 반대말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Alternatively, 대신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부모들일까? Who supply reasons? 이유를 제시하고.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아,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외적인 incentive, 외적인 유인책은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부모들은 are more likely to, 더 모일 것 같아요. cultivate a sense of willingness. willingness가 자발성입니다. 그 자발성을 길러주고, 자발성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고,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그들의 아이의 그 과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 가치에 대한 어떤 그 판단력 혹은 선별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필요해라고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자율성을 길러줘야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Drive라는 단어가 운전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2, 3학년 지문에서는 어떤 상태로 몰아가다, 만들다, 혹은 이렇게 촉진시키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게 돼요. 명사로 쓰일 때는 욕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Desire의 의미로 쓰여요.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잘 해결했어. 자, 이제 7번 갑니다. 자, bazaar economies에 관련된 거예요. bazaar라고 하면 상점가라는 뜻입니다. 상점. 뭐, 시장,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상점? 시장에 있는 그런 그, 노점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시장의 상점들을 bazaar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점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들에 있어서의 경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점가 경쟁은요, feature,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상점가 경쟁은요, 뭘 특징으로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겉으로 보기에는,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flexible. 이거 뭐예요? 그렇지. 유연한이라는 뜻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유연한. 가격 설정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격 설정이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유연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 설정의 유연한 메커니즘은 바로 뭐냐? Sit atop. 어디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공유된 문화라는 ties. 유대예요, 유대.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공유된 문화라는 보다 지속적인 유대 위에 만들어진 가격 설정, 유연한 가격 설정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상점가 경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 상점가 경제는 어떻대요? 네, 가격이 유연하대요. 유연한 가격.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에 위에 놓여져 있대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건 공유되어지는 문화의 유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유됐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그 문화 안에서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가 알고 있는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내용을 들어가서 볼게요. Both the buyer and seller.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요, aware of. 무엇을 알고 있어요? Each other's restrictions. 서로에 대한 제한을, 제약을 알고 있대요. 뭐, 이를테면, 쌀한 포대를 200만 원에 거래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제약을 알고 있다라는 건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무엇이 필요로 하지 않은지도 대충 알고 있고, 이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는 걸, 그 제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공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뭣도 알고 있다? 그렇지. 서로에 대한 제약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나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In Delhi's bazaars. 특정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델리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그럼 델리의 상점가도 뭐야? 상점가 경제에 해당이 되는 바로 사례가 되겠죠? 자, 이 델리의 상점가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요, can assess. assess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맞아,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가를 합니다. To a large extent, 대개는요, the financial constraint, 재정적인 constraint, 압박을 평가한대요. 근데 그 압박이 바로 뭔데? That other actors, 다른 행위자들이 have in their everyday life,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재정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뭐야? 아, 이 사람이 이 물건을 A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지불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경제적인 압박.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고가의 물건은 팔리지 않겠다.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역시 뭐예요? 공유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압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2번도 역시 괜찮습니다. assess라는 게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understand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estimate. 추정하거나, 아니면 혹은 좀 미루어 짐작하거나, 이해하거나, 이 사람이 상대가 어떤 압박을 가질지를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좋아요. Each actor belonging to a specific economy, economic class. 특정한 경제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행위자는요. 뭐 이를테면 중산층 혹은 상류층, 중상류층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경제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각 행위자는요, understands 이해하고 압니다. 뭘요? What the other 상대가 sees 보는 것을 알아요. 뭘로? 무엇을 unnecessary 필수품으로 보는지 and luxury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중산층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가의 물건들을 필수품으로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필수품으로 보고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뭐야? 그치. 중요한 건 공유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점가 경쟁에서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In the case of 어떤 경우에 어떤 사례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어디에서는요? Electronic products like the video games.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there are not a necessity.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을 필수품이라고 보나요? 아, 선생님, 저는 인생에서 비디오 게임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없다고 죽진 않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죽을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지만, 비디오 게임을, 사실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필수품으로 보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필수품이 아닙니다. At the same level. 동일한 수준에서의 필수품이 아니에요. 뭐와 동일한 수준?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그렇지. 식품과 같이, 이 가정에서 쓰는 가정 구매품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필수품으로 그걸 보진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음식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필수품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necessary, not a necessary라는 표현에서 부정어를 같이 붙여서 어때요? 괜찮죠? 네, 이렇게 같은 줄은 볼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So, 그래서요, the seller, 판매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델리의 상점가에서 뭔가 판매를 하는 사람. 근데 뭘 판매하는 사람이겠어? 아마도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요, is careful, 주의를 기울입니다. 뭐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냐면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부정어를 붙입니다. 선생님, 얘는 왜 여기 끼어 있어요? 네, 부사가 이렇게 투부정사 사이, 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대요. 뭐에 대해서?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대요. 낮은 가격을 왜안 부르지?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면, at no point, 그 어떤 지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라고 해서, 결코 뭐뭐지 아니다라는 네버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얘가 지금 no가 붙은, 부정어가 붙은 전치사 구, 부사가 문장에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Because라는 절 안에서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구매자가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뭐를? Possession of them. 그 비디오 게임에 대한 possession, 소유를 as the absolute necessity,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거 필수품으로 안 봐요. 필수품으로 안 보니까 뭐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 비디오 게임이 필수품이 아니니까. 낮은 가격을 부르지 않아야 돼? 아니지, 높은 가격을 부르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필수품이 아닌데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필수품인 경우에 사실은 고가를 불러도 사람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를 살수 있죠. 하지만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맥락상으로. 인정?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low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high. 잘했어요. high prices.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다.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자, 이런 유형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요. 이런 유형의 지식을 접근할 수 있어. 즉, 같은 공유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어떤 게 필수품이고 어떤 게 사치품인지 아는 거야. 자, 이런 접근은요. establish, 형성하게 됩니다. establish a price consensus. 가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게 돼요. 뭐와 관련해서? by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그 서로에 대한 선호, 그리고 서로에 대한 limitations, 제한과 관련해서요. 자, 근데 이 서로에 대한 선호나 제한은 뭐에? A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비슷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세상에 소속이 된,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선호, 그리고 제한에 관련해서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합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공유된 문화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뭐가 필수품이고, 뭐가 필수품이 아닌지, 사치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합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못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야. 한쪽은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한쪽은 안 사고, 그러면 가격 흥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세상이라고 만드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similar라는 단어.

0: 가치가 why so important?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얘기예요.
1: 장소에 대한 가치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런 뜻입니다.
0: 자, 장소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건 장소가 어쨌든 중요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중요한지는 좀 더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until the 1700s,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텍스타일의 음들 섬유입니다. 섬유 생산, 아, 직물이죠, 직물. 파이버가 섬유고. 자, 직물 생산이 was a hand process, 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수작업 공정이었다는 얘기예요.
1: 아, 옛날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그 직물을 짜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섬유를 만들어서 직물을 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뭘 사용했죠?
0: Using the fibers, 얘가 섬유예요. 섬유를 이용한 수작업 공정이었죠. 이 섬유는 어디에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For example, cotton, wool, silk, and flax. 면, 양모, 실크, 플렉스가 뭐 아마 섬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처럼 지리적인 그런 이 지역, 특정한 그런 지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섬유들을 이용한 수작업 공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장소가 중요했겠어? 특정 지역에서만 나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가치는 꽤 중요했다. 언제까지는요? 1700년대까지는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섬유산업에서는. 섬유산업 혹은 섬유에서는, 섬유생산에서는 중요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trade among regions, 지역 간의 무역이, 지역 사이에서의 그런 무역이 increased, 증가시켰어요. 늘렸죠. 뭐를?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 made from the fibers. 이러한 섬유들과 그리고 그 섬유들로 만들어진 관련된 연관성 있는 그런 직물들의 이용 가능성을 늘렸습니다.
1: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섬유들 혹은 직물들 다른 곳에서 갔다가 거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용 가능성을 늘렸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래 지역의 이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뭐 하면서 무역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장소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장소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겠죠. 무역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무역이 떨어지면서 장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용 가능성이 어디에나 이게 이용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거니까. 자, 계속 볼게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기술적인 진보, 발전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Manufactured fibers, 제조된 섬유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이것이 added the fact that ER라는 사실을 증가시켰습니다. 늘렸어요. 자, 어떤 사실을? Fibers and textiles, 섬유와 직물이 were no longer place-bound.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다. Bounce라는 게 여러분들 얽매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소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어. 봐봐, 무역이 점점 성행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장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어. 더군다나 뭐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뭐 또? 기술 발달도 일어났어.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직물 그리고 섬유와 관련된 것은 장소와는 어떻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건 장소의 가치가 역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계속 봅니다. Fashion companies created. 패션 회사는 만들고 and consumers, 소비자들을 could acquire textiles and products. 직물을 그리고 상품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상품은 뭘로 만들어진 상품이야? Made from textiles with little or made from textiles. 직물로 만들어진 상품도 얻을 수 있었고 직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뭐와는 관련이 거의 없거나 no, 아예 관련이 없는 채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To where, how, or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와 관련이 거의 없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그리고 직물을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야? 장소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장소의 가치는 직물이나 섬유산업, 패션산업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

0: 떨어지게 되었다. 거의 관련이 없게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죠? 굉장히 많이 가치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1: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거든.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뭐 물론 우리가 이런 이 정도의 긴 문장은 뭐 이제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목적어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박했습니다. 무엇을 반박했지? disconnect. 단절을 반박했어요. 일단 disconnect가 하나의 목적어. 그 다음에 무엇을 반박했지? a loss. loss라는 게 상실을 반박했다. 쭉 가다가 또 어디 나오지? disregard. 경시, 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무시하다, 경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unassociated disregard라고 해서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세 가지가 여기 있는 counter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반박했다라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앞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뭘 반박했대?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a daily basis. 그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과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단절을 반박했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 직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알아요? 섬유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그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사이에서의 단절, 그 장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절을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반박했어요? 아니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 없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첫 번째 목적어 부분만 읽더라도 necessar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의 이해와 appreciation 평가. 평가에 대한 상실. 이해도 못하고 상실, 평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진지, 뭘로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리고 and an associated disregard. 관련된 연관된 경시. 뭐에 대한 경시?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product creation.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작하는 데,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되어지는 자원과, 천연 자원과 인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관련된 경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렇지. 5번에 있는, 4번에 있는 counte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볼게요. 자, therefore, 따라서요. 자,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무관심한 거잖아. 어떤 제품, 어떤 자원이, 천연 자원이,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너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renewing, 새롭게 하는 겁니다. A value on place. 자, 이제 다시금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reconnect. 단절됐던 게 어떻게 다시 재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reconnect A with B. A랑 B를 연결시키는 거죠. 회사와 어떤 걸 만드는 그 기업, 회사와 소비자를 뭐와 연결시켜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a particular location.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걸 만든 사람들, 그리고 geography, 지형, 지리, 그리고 culture, 그런 문화와 다시 재연결을 하게 만듭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게끔 이해도가 높아지게끔 만드는 게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장소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 이 문제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counter라는 단어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 똑똑복하로 뭐 해드렸죠? 맞아요. counterpart. counter의 의미가 against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against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조금만 더그 입장, 단어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사연이 없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다 단어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눈여겨서 보셔도 단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가봅니다. 누구예요? 세트형의 문제입니다. 세트형의 문제 A, B, C 이렇게 세트로 묶였고요. Compensate이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는데 보완하다라는 뜻,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걸 보완하거나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주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prepare, 그치? 대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Randomly라고 하면 맞아. 임의로, 무작위로 라는 뜻이 되겠고, purposefully, purpose라는 단어가 목적이잖아. 목적을 가지고, 즉

뭐야? 고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임의로, 고의로. 딱 봐도 반의어입니다. 그다음 protective. 그치, 보호하는 이라는 뜻이 되죠. 방어적인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independent, 독립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가 그냥 딱 봤을 때는 B번에 있는 선택지들의 세트만 반영인 것 같아. 그치만 우리가 읽으면서 얘네들을 왜 같이 묶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o the extent that, 어떠한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An agent. 어떤 agent가 relies on, 어디에 의존하는 경우에?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그것의 설계자, 그 에이전트의 설계자의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 Rather than, 무엇이라기보다는 뒤에 것이 아니라 on its own percepts. 그 자체, 그 에이전트의 지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원래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 라는 얘기야. 봐도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뭐라고 딱 지금 여기까지 읽었으면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생각하는 주체 혹은 생명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냥 딱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의 설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기계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물론 AI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learning을 deep learning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럼 얘를 AI라고 봐야 되나?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we say that 우리는 that이야라고 말하죠. The agent 그 에이전트가 lacks autonomy 자율성이 부족해라고 이야기한대요. 왜요? 설계한 사람의 사전 지식에만 딱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신의 지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는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되죠? 계속 볼게요. A rational agent. 자, 그러면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should be autonomous.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돼? 그렇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에이전트입니다. 얘가 갖춰야 되는 필수 요건이 뭐야? 그렇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 있었던 그걸 설계했던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좀 더 볼게요. 자, it should learn. 그것은? 그렇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What it can do.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pensate or prepare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그 원래 설계자가 줬던 사전 지식이 되겠죠? 사전 지식. 그런데 그 사전 지식이 어때? Partial, 부분적이야. 즉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은 사전 지식 혹은 incorrect, 정확하지 않은, 틀린, 잘못된 이런 뜻이 되겠죠? 잘못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배울 줄 알아야 돼? 자신이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배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사전 지식에 대해서 대비해? 사전 지식을 잘 준비해? 아니지. 사전 지식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지. 그래야 잘못된 거는 고치고 그래서 학습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compensate이라는 단어 어때요? 괜찮죠? 그 여러분들 맥락상 보세요. 그냥 이거에만 대비한다.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완하고 그것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틀린 걸 맞게 바꿔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됐어요? 자, 그러면 몇 번, 몇 번, 몇 번? 1, 2, 4번. 셋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계속 갈게요. For example. 자, 좋아. 예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요. A vacuum cleaning agent. 요즘엔 인공지능으로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그 vacuum cleaning을 하는 진공청소 에이전트가요. 뭘 하는 에이전트예요? That learns. 학습할 수 있어요. To foresee. 예측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하는 이런 진공청소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뭘 예측해? 어디에, 언제 또 다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거야. 그냥 딱 설정만 해놓는 게 아니라 얘가 가면서 먼지가 더 있네, 여기 가면 더 먼지가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vacuum cleaning agent는요, will do better, 더 잘할 거예요. 일을 더 잘할 거란 얘기예요. than the one that does not, 그렇지 않은 그 주체보다, 에이전트보다요. 그쵸. 딱 거기에 prior knowledge에만 갇혀있는 애는, 설계에만 따라서 가는 애는, 걔보다는 학습을 해서 더 많은 먼지가 있는데 가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애가 청소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one seldom require. 자, one이란 건 일반적인 사람이나 어떤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사람은요, 뭐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seldom은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자율성을 from the start. 애초부터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뭐가 없다면? Little, 거의 경험이 없거나 no, 경험이 아예 없다면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렇다면 it would have to, 그것은 뭘 해야 돼요? Act, 행동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Unless, 뭐뭐시? 없다면, 그죠?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If not의 의미입니다. 뭐가 아니라면요. The designer, 그 설계자가 gave some assistance. 약간의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할까? 아예 경험도 없어. 거의 경험이 없어. 청소해본 경험이 없다고. 근데 설계자가 도움을 주지 않아. 거기에 prior knowledge를 넣지 않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행동할까? 마구잡이로 다니지 않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맞아요? 그렇지, randomly. 임의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randomly라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아까 몇 번이었니? 1, 2, 4번이었지? randomly가 들어간 건 오, 1번, 2번, 4번에서 1번과 4번으로 좁혀지네요. 그쵸? 자, 이제 C번 마지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So, 그러니까요, just as 라고 하면 마치 뭐뭐와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요? Evolution, 갑자기 웬 진화? 진화가 제공해 준 것처럼요. 누구한테 뭘 줬어? 동물들한테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자, 내재된 충분한 reflexes, 반사작용, 반사신경을 줬어요. 예,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반사적인 그런 그 신경의 기능을 줬다는 얘기예요. 반사신경을 줬어요. 뭐 할 정도로? To survive, 생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요. 뭐 하도록? To learn for themselves, 스스로를 위해서 학습하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재된 반사신경을, 충분한 반사신경을 동물들한테 진화가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져서 만약에 아파. 그럼 어떻게? 학습해서 이제 그 더 이상 안 만져. 이런 반사신경을 충분히 갖고 있고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줬던 것처럼 it would be reasonable. 뭐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해요? It to 가져진 조입니다. To provide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드디어 나왔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뭘 줘야 돼? Provide a with it, 동일한 형태입니다. Some initial knowledge,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지식을 줘야 돼요. Prior knowledge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도요? An ability to learn, 학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한테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더 잘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그치, 자율성.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자율성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after sufficient experiences of its environments, the behavior of rational agent,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그런 행동. 근데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뭐예요? 그 자체, 즉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겪은 후에, 충분한 경험을 했어, 학습을 한 거죠. 자, 그런 후에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can become effectively 어떻게 될 수 있죠? 효과적으로 그것의 원래 주어졌던 사전 지식을 이제 뛰어넘겠죠. 아까 A번에 뭐 있었니? Compensate 있었잖아요. Compensate.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죠? 네, 보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이거 보완해서 맞는 것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 사전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전 사전 지식으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있죠. 이전의 그런 그 사전 지식들을 어떻게 보호한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independent란 단어가 적절합니다. 자, hence, 따라서요,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학습에 대한 통합은 allows, 가능하게 하죠. Want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단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에이전트는 바로 어떤 에이전트예요? We succeed in vast variety of environments.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갖다 놔도 얘네들이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 잘 적응해서 업무를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에이전트,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런 에이전트. 자, 그래서 아까 1번과 4번이었는데 independent라는 단어까지 예, 같이 합해주면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적절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잘 해결해봤습니다. 자, C번 선택지도 가만히 봐봐요. 네, 사전 지식을 잘 보호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지. 사전 지식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보완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걸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C번도 언뜻 보기에는 딱 봤을 때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단어의 묶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가보자고요. 자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리는 데가 어디든지 우리가 몸을 돌려 혹은 고개를 돌리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그 어디든지 간에 we hear 우리는 듣습니다. 각 곳에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almighty cyberspace. Almighty라고 하면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신한테 많이 쓰이는데요. 전지전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못할 게 뭐야?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서 뭐야? 극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완전히 대박이야. 이렇게 극찬하는 거야, 극찬.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거 사실 뭐 빈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The hype. Hype이라는 단어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과대 광고입니다. 과대 광고는요. that 이하를 약속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대 광고라는 거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하지 못하지.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지. 그치? 도피의 하나의 그, 장소는 될 수 있지만, 공간은 될 수 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almighty 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이 과대 광고는 뭘 약속해요? We'll live. 우리가 떠날 수 있다고요. Our boring lives. 우리의 지루한 삶은 떠나고. And put on goggles and bodysuit. 뭘 착용함으로써? 고글이나 바디수트를 착용하고. And enter. 그리고 나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Some metallic. 어떤 금속성의 3D-dimensional, 3차원의 multimedia other world. 멀티미디어로 만들어진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과대 광고는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지루하십니까? 사이버스페이스로 곡을 착용해보시고 들어가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other world 들어갑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건 뭐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the hype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산업혁명이 도래했어요. 뭐와 함께?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그것의 위대한 산업혁명의 그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혁신, 위대한 혁신이 바로 뭐야? 모터였죠, 모터. 그죠? 엔진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죠? 에 모터, 모터가 등장했을 때, 도래했을 때, we didn't live.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Our world.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간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o to some remote motor space. 외딴, 어떤 외딴 멀리 떨어진 모터의 그런 공간, 모터성으로, 모터의 공간으로 떠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부 다 기계로, 기계바로 다 쏠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여기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어요. 산업혁명에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지. 그죠? 어떤 세상? 모터. 모터가 있는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our world.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떠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새로운

세계는 있었지만 우리의 세계는 그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로 멀리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요. We brought, 우리는 가져왔죠. The motors into, 어디로 이 모터들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의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automobile, 자동차, 냉장고, drill, 그리고 연필깎이 이런 걸로 실생활로 얘네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의 생활 안으로 얘를 들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바로 뒤에 봤던 일단 리모트 어때요? 그치. 우리의 세상이 아닌 저 먼 외딴 세계, 외딴 모토성, 모토의 세계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모토의 공간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괜찮습니다. Disabsorption. 그래, 이 단어가 아주 찾고 있었던 단어야. 이러한 흡수는. 자, 산업혁명의 이런 모토의 세계가 어디로 들어왔어? 우리의 세계로 흡수됐죠. 그죠? 자, 이러한 흡수는요. Has been so complete, so that 구분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요. 너무나도 완전해서 we refer to, 우리는 일컬었죠. 이 모든 도구들을 뭘로 일컬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일컬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뭔데? That declare their usage. 그들의 사용을 분명하게 말하는, 명명하는 그런 이름으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동차, 연필깎이, 냉장고 이렇게 그 사용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름을 딱딱딱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갖고 들어왔어?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이름을 딱딱딱 붙여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not their motorness. 그들의 그것들의 그 모토성이 아니라 그들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딱딱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혁신은요. led to, 어디로 이어졌죠?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주된 사회경제적인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요? Precisely because they entered. 그것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가리키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그 기계들, 기계와 모터들, 이런 도구들이 되겠죠? 이런 도구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아주 깊게 영향을 미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주된 사회 경제적인 운동으로 이러한 혁신들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뭐 innovations라는 건 여기 데이가 기는 거 바로 이런 혁신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혁신들 안에 그 기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affected,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괜찮죠? 그죠? 많은 영향을 준 건 맞으니까. 2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자,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는 have not changed,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뭐, 여러분들 뭐, 우리의 그 전체 이런 그, 장기나 이런 것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technology, 기술은요, changes constantly,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기술은 계속 변화해. 왜 변화해? 인간이 우리의 생활 안으로 갖고 와서 우리에 맞게끔 쓰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사용에 맞게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it, 그 기술이 is the one, 바로 어떤 대상이에요? That must adapt to us. 우리 인간에게 적응해야만 하는 대상은 바로 그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바로 적절한 시각이죠. 기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술은 누굴 위한 거? 우리 인간을 위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끌어서 들어갔고 올지언정 우리가 그 세계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That's exactly what. 이것이 정확하게 what will happen.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With information technology. 이 정보 기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and its devices. 그리고 그 장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디 하에?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의 그 하에, 영향력 하에 그 사용이나 정보의 정보 기술과 그것의 장치들과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뭔데? 기술이라는 건 인간에게 적응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cyberspace가 almighty cyberspace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를 데려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란 얘기죠. 그죠? 그 기술은. 자, the longer,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뒤에 봤더니 뭐가 또 나와? 그렇지. The longe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더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뭐라고? Computers, 컴퓨터들이요. Will take us.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요. 어디로? To a magical new world. 새로운 마법과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the longer we will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그것들의 타고난 그런 자연스러운 퓨전, 융합이에요. 그럼 뭐랑 합해지겠어? 걔네들이랑 우리의 삶이 합해지는 걸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었어? 얘네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못된 믿음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삶에 얘네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흡수가 되는 걸더 유지시켜 줄까요?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우리의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서의 융합을 저지한다. 혹은 막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maintain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이러한 융합들을 저해하고 막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the hallmark, 특징입니다. 뭐의 특징이에요? Of every major movement, 주된, 모든 주된 운동의 특징이에요. 어떤 운동이었지? That aspires to be called a socio-economic revolution. 사회경제적인 혁명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된 운동의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야? 그치.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치? 얘네, 우리가 그 기술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융합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늦춰지겠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혹은 늦춰진다, 혹은 지연시킨다라는 delay라는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혁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요? 네, 좋아요. delay란 단어가 지연시키다. 뭐 아니면 여기서는 유지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혹은 그 안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차라리 그냥 delay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네, 못하게 한다 보기보다는. 자, 오늘의 똑똑복화 들어왔습니다. compensate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com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도 그래요. co. 그래서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cooperate, 같이 작동하는 거, 협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o가 들어가거나 com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togeth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compensate이라고 하면 같이 저울을 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다른 한쪽에 뭔가 무게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무게를 달아서 어떻게? 똑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부족하면 거기에 한쪽을 보상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상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 compensation이라는 명사, AT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드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TION이나 그냥 ION을 붙여서 만드네요.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ompensate, compensation. 요두 개의 단어 많이 나와요. 특히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꼭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출원 어때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휘출원에 푹 빠지시면 이 영어가 정말 독해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맥락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특히나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어휘출원 완성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네. that in your hand?
1: 아.
0: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꼭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부심이
1: 경쟁심.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1: 아우.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2: 아,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2: Yep.
1: I saw. 그래도 박수.
2: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2: Good eye,
1: 아,
2: kiddo. I was just
1: 예.
2: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2: kiddo.
1: 봐요. 예.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샤.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이거 하는데도
0: 여기서요?
1: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 애는
0: 아,
1: 너무, 우와!
0: so
1: 이러면서
0: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치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0: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0: That's
1: 네,
0: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0: 바로 up close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0: 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0: I'll make this coin.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 하게 네. 만든다.
0: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0: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0: disappear.
1: 아~
0: 그다음에 watch. 자, 스펠링 D-I-S-A-P-P인가요?
1: 네.
0: P-P-E-A-R.
1: P-P-E-A-R.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very nice.
1: 이런 건 좀 강해요.
0: 어,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빈도는 떨어지죠.
1: 네.
0: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마술에서.
0: 네, 이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1: 오.
0: 그래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1: 야.
0: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1: 우와.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0: Right.
1: 네.
0: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make는 만들다.
0: 만들다.
1: 네.
0: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0: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0: disappear 하게.
1: 네.
0: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1: 자,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1: 네.
0: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있잖아요.
1: 네, 무조건 세트예요.
0: 그래서 네.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1: Magician.
0: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0: uh-huh.
1: made the lady disappear.
0: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1: 어색해요.
0: 그렇죠? Right. 네.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1: 오.
0: 직역을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렇죠.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그러네요.
0: Make me cry는 나 좀 울려봐요. 그렇죠?
1: So 한번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0: So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1: 예.
0: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Al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 씨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1: 어.
0: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네.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 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1: watch를
0: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1: 어.
0: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I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아.
1: 그리고 사라졌다.
0: Uh-huh.
1: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 I
0: 내 손을 비비다.
1: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0: 아.
1: And it's gone.
0: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가네요. 창의력이.
1: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0: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1: 비다? 아, rub.
0: rub이죠. rub.
1: 맞네요.
0: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네. 이렇게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네.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네. So,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So, 보통 그 마술사들 보면
1: 맞아요.
0: 막 이러잖아요. 그거
1: 그렇죠? 많이 해요.
0: 네.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뭐야? like this.
1: 이것처럼.
0: 네, 이것처럼 이렇게.
1: 이렇게.
0: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1: 그럼요.
0: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1: 네.
0: 행동으로 보여주죠.
1: 그렇죠.
0: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예? 양다리예요.
1: 예?
0: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자, move your leg like this.
0: 아, 어,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1: legs.
0: Legs. Like this.
1: Like this.
0: 네,
1: move
0: 거죠.
1: your leg like, like this.
0: Legs like this.
1: 어렵네요.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그죠?
0: 묘사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과거 진행형으로.
1: 네.
0: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1: I was walking like this.
0: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1: 네.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Okay.
0: So, 뭔가 describe를 할 때 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1: Move your legs like this.
0: Oh, I was walking like this.
1: I was walking like this.
0: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1: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0: 맞아요.
1: 네.
0: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로 가버린, 완전 가버린.
1: Yes.
0: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1: 오,
0: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1: 슬픈 노래.
0: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1: 아, 정말.
0: 있어요.
1: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있는데.
0: 아, 그러니까요.
1: 혼자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아, 지금 발언이에요.
0: 분위기 깼어요.
1: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0: 오.
1: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0: 그럴까요?
1: 네. Dropped it.
0: Okay.
1: D.
0: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1: 그죠.
0: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1: 그죠.
0: 자, sir, I saw you dropped it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1: 왜?
0: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 네.
0: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1: drop, drop.
0: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갑자기 표정이 너무
1: 반가워. 너무 알죠.
0: 지각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동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 메이크가 사역동사예요.
0: Yes.
1: 아,
0: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자, 그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1: Smell.
0: 느껴지는 거,
1: 네.
0: 이런 것들.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1: 예.
0: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1: 와, 이거구나.
0: 그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우와.
0: 이제. 느낌 와요?
1: 네네.
0: Okay, so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1: I saw you cry.
0: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1: 네.
0: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1: 네.
0: 너 나 봤어? 웃는 거?
1: Did you see I laugh?
0: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1: laugh?
0: 그렇게 써야 돼요.
1: 아.
0: I가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아, 그래요?
0: Right. So did you see me laugh?
1: Did you see me laugh?
0: Uh-huh.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1: 네.
0: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1: 네.
0: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1: 똑같이?
0: 이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 잘 봐.
1: Watch me dance.
0: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1: 아.
0: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조금이나마
0: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1: 사실. 네,
0: 오케이.
1: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1: Sir, I saw you drop it.
0: 자, 이랬을 때
1: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0: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금 아니었어. 이러면서 사라지세요.
1: 예,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0: 아니면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팅을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네. 수 있죠. I was just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0: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내가
1: I was just,
0: 아니,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0: 에. 진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 네, 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이거죠.
0: Okay. So I was just test you. Good eye, kid. 네.
1: 오!
0: Testing you.
1: 아,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1: 네.
0: 라는 식으로 해서요. I was testing you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1: 오.
0: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아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1: Yes.
0: 시험한 거야.
1: Okay.
0: So, I was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하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I was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1: 네.
0: 일단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렇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1: the exam.
0: Yes. 이렇게
1: yes.
0: 과거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 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1: for.
0: This.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eye.
1: 좋은 눈.
0: Good eye, 좋은 눈.
1: 좋은 눈.
0: 네, 자, good eye.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쵸?
1: 그쵸.
0: 눈썰미 좋아.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1: 네.
0: 아우,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오,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그라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키로.
0: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키로.
1: 키드.

0: kid가 들어가 있죠.
1: 네.
0: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kiddo, 꼬마 아니면 녀석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kid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0: 그냥
1: 부르다 보니까?
0: kiddo예요. 네. 마치 girl 대신에 gal 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네.
1: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0: Well,
1: 하게 됐나?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Oh, good eye, kid. 이렇게
1: 아하.
0: good eye, man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Obviously,
1: 그렇죠.
0: right? So
1: 예.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왕초보 영어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오,
1: 예,
0: that's
1: yeah, 저희
0: good.
1: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0: 있으신
1: 언니,
0: 분들이
1: 오빠들이
0: 많이
1: 많이
0: 계시고요.
1: 보시니까. 근데, 아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이, 언니,
0: 근데 갑자기 기억 안
1: 그라이.
0: 나는 거 아니죠?
1: 어?
0: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0: 손에
1: 돼요.
0: 아예 이렇게 써놓고
1: 예,
0: 다녔어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라이, 그라이.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0: 오케이.
1: 그라이.
0: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네.
1: 와우.
0: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oh,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1: 으흠.
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0: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Good eye, kidd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1: 다시 우리
0: 됩니다.
1: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0: 네,
1: 외쳐볼까요?
0: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1: 네.
0: 이 행동하는 걸 볼까 보이는 거예요.
1: 으흠.
0: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1: I saw you
0: 우는 거
1: cry.
0: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1: I saw you drop it.
0: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1: 네. Did you see?
0: 호동. 너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1: 너나 봤니?
0: Did you?
1: Did you me?
0: Did you see
1: See me.
0: me?
1: Did you see me laugh?
0: 그렇죠.
1: 아.
0: Did you see me laugh?

0: 보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1: 네.
0: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1: I was washing my face.
0: 그죠? wash 안 되고
1: washing my face.
0: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역시. 연기, 네. 닦아서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Yeah.
5: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Oh, sir, I saw you drop it.
5: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Yeah.
5: Good eye.
1: Good eye. Wow.
0: A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1: 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오.
0: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1: 네.
0: 저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Popularity입니다.
0: 네, popularity. Popularity, popularity. 인기예요, 인기. Mm-hmm.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which is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
1: It's overrated.
0: 네.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든 씨입니다.
0: That's right. 조든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든 씨,
0: 나와주세요.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장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mm-hmm.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1: Yeah.
0: 여기서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m-hmm. 잠시 후에 진짜 전체 클립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Hmm. Alright, but for now,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2: 네,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아까 봤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like you,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understand you, 이해해주고, 나의 관심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입장 같은 걸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be friends with you,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직 별로 없을 때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조던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now, when you're in school, 이렇게 지금
1: right.
2: 풀어주고 있어요.
1: You want a genuine connection with people.
2: Yeah.
1: But is that what popularity is? She says next.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2: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좀 길게 말했었잖아요.
1: Yeah.
2: 이걸 짧게 줄이면 yeah. 그냥
1: To be honest가
2: 되겠네요. To be hon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에서 그냥 TBH라고 많이 줄여서 하더라고요. TBH 혹시 보이면 아 To be hones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솔직히 That's not what popularity is. 인기는 그런 게 인기가 아닙니다.
1: Yeah.
2: Okay.
1: Right. So what is it? She tells u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2: 네, 그래서 인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1: Right.
2: 그걸 이해한다라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인기가 아니다. Popularity isn't About,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1: Right.
2: Having
1: genuine connections. Genuine.
2: Genuine 하면 진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를 가리켜요.
1: Mm-hmm.
2: It's a genuine work of art.
1: Yeah.
2: Or it's a copy.
1: Oh, yeah, copy.
2: Something
1: right.
2: like that.
1: It could be a copy or genuine or like maybe it's a 명품 like 가방, right?
2: Yeah.
1: This is a genuine blah, blah, blah bag,
2: mm-hmm.
1: right?
2: Yeah.
1: It's not a fake.
2: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genu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genuine connections는 정말로 진심 어린 진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Right.
2: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right.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그 관계, 진짜 관계는 popularity가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1: So it's not popularity. So what is popularity?
0: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1: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2: Yeah, it makes sense in many cases.
1: Yeah, for sure.
2: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조던 씨가 생각하는 인기라는 건 뭐냐면, it's just 그냥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그런데 slightly.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긴 아는데 약간만 아는 거예요.
1: Slightly.
2: They might misunderstand you, they might be, I don't know, thinking too well of you.
1: Yeah, they think too highly of you. Maybe yeah. you're the most pretty girl at school.
2: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Right? So it's like, oh, she's the prettiest girl yeah. in school. She likes peanut butter.
2: Mm-hmm.
1: But that's all you know.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는 게 인기라는 거죠.
1: Uh-huh. And so she says,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2: Which isn't great,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and 마지막에, If you think about it, mm-hmm. 생각해 본다면, if you think about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지만, if you really think about yeah.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고요.
1: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네. it's just this,
2: yeah.
1: right?
2: Doesn't really mean anything. 아무런 yeah.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next.
0: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0: forefront of people's minds.
1: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2: 네. 파퓰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mm-hmm. 특히 지금 조던 씨의 예는 학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Yeah.
2: 학교 다닐 때 이제 저 학생이 정말 인기가 많고 다들 저 학생이랑 친구가 되고 싶고
3: mm-hmm.
2: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mm.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3: Right.
2: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만 다 지금 교류하고 지내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3: Yeah.
2: Connec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You can connect as in you talk with people.
3: Oh yeah, you talk with people. Oh,
2: yeah.
3: we have a connection.
2: Yeah.
3: I think we talk well.
2: Yeah.
3: You know, we're good friends.
2: Or you connect as in you understand each other really
3: oh, yeah.
2: well.
3: You understand. You can connect with what someone said
2: 네.
3: even.
2: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커넥트라고 할 수 있겠고
3: mm-hmm.
2: 또는 뭐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면 잘 통한다라는 것도 커넥트인데요. 여기서는 교류라고 일반적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류하는 것도 아니죠.
3: Mm.
2: 아니고
3: Right. She says,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2: 그리고 you don't get any value.
3: Value.
2: 네. 물론 인간관계를 다 가치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you don't get any value from 그걸로부터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해요. Having them be your friend.
3: Yeah.
2: Have someone do something 하면 누군가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기만 있는 거는.
3: Yeah, it's just the popularity,
2: yeah.
3: right? Lastly, she says,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2: 네, 지금 forefront를 이야기하시면서 mm-hmm. forehead를 만지셨는데
3: oh, yeah.
2: 네, 이마, 네, 네 yeah. forefront는
3: It's your forehead.
2: 네, 맨 앞,
3: yeah.
2: 선두.
3: Yeah, the forefront, right in front, right? 네. So the thing that you think about most.
2: Mm-hmm. 그래서 진짜로 for도 앞이란 뜻이고
3: mm-hmm.
2: fro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전선이란 뜻도 있고 한데
3: mm-hmm.
2: 여기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3: Mm-hmm.
2: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or at the back of somebody's mind
3: 일 oh, yeah.
2: 수도 있겠고요.
3: That's 그 true.
2: 앞에 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3: Right. And if it's the back of your mind, it's something you don't really think about.
2: Yeah. You remember it. You're
3: But it's like,
2: kind of thinking about it.
3: It's yeah. not.
2: 네.
3: It's not at the forefront, right?
2: 네. 앞, 뒤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3: Mm-hmm.
2: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앞에 있는 존재,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면 안 될 것 같대요.
3: Yeah.
2: 무엇이? Popularity.
3: Popularity,
2: 인기가.
3: right. Especially in school, find people who you have genuine connections with.
2: Yeah, just
3: build
2: three,
3: good friendships,
2: three,
3: even if you guys
2: people.
3: aren't popular.
2: Exactly. You don't need like 200 friends.
3: Exactly.
2: Right? You
3: And
2: can't.
3: It's hard to manage them. You
2: exactly.
3: can't have connections with them all.
2: Yeah.
3: Right?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4: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2: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s not about 동사 ing 하면은 뭐뭐는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역하자면은 뭐뭐에 관한 게 아니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a as much as B 하면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은 양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패턴인데요. 문장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Authenticity. Be authentic. Popularity is overrated.
1: 네, 다시 한번 볼까요?
0: Jamie says,
1: I learn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Mm-hmm.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but kindness never is.
0: That's right.
1: 네, 인기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but kindness is never overrated. 뒤에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Kindness never is overrated.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친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0: Kindness is awesome.
1: Yeah.
0: So Irwin says,
1: when you seek popularity, 인기를 얻고자 하면 mm-hmm. seek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 거, 얻고자 하는
0: you
1: 걸 말해요.
0: You want to get it, right?
1: You might have to ditch. Ditch는 버리다. Mm-hmm. Your authenticity. Mm-hmm. Authenticity 하면 진실임, 진짜임 mm-hmm.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
0: Yeah, yourself. Your authenticity. What you 네. like. Your interest.
1: 그렇죠.
0: Yourself.
1: 네. 인기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be authentic. Yeah. 진짜 모습을 유지하세요.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0: Yeah.
1: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거니까.
0: That's right. Don't lose yourself for popularity.
1: Exactly.
0: Because it's overrated. Just be your authentic self and real friends will come who yeah. like the real you.
1: Nice speech.
0: Thank you. I tried. Okay,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도전해 보기에 늦은 때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이자 환경운동가죠. 제인 폰다 씨가 말한 명언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자, 행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문장인데 과연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기에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o late to be happy. Too late to be happy.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아니면 많은 교재에서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앞에 too가 들어가요. 이 too는 too죠. 너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too가 쓰이는데 이 too는 그냥 to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그 t 그리고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요 to 부정사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표현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너무 형용사 해서 이 to 부정사에서 말하는 동작을 내가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서 부정의 의미로서 이 표현이 해석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우리가 조금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해서 오늘의 연습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를 준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참고로 이거를 우리나라 말의 뜻, 지금 제가 적어놓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 요거에 꼭 딱 그대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그 영어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It is too cold. 너무 추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무 추워요. To go outside, 밖에 나가기에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셔도 사실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못 나가겠다,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고 꼭 그 우리말 뜻을 너무 추워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와 같이 해석하실 어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밖에 나가기에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참고해서 다음 문장도 우리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날 우리가 그냥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한 번 더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자, 이거를 읽고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딱 맞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문장 읽으시면서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요. 뭐 하기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To work anymore. 더 이상 일하기에. 난 너무 피곤해요. 더 일하기에. 정도로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라고 적혀있죠. 자, 먼저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너무 늦은 때라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겁니까? To be happy. 행복해지기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뭐랄까요? positive한,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자고요. 라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용된 too late to be happy.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해주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들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아, 이 책은 내 가방에 넣기에 너무 커요. 책을 내가 샀는데 내 가방은 요만한데 책은 이만한 거예요.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주어를 뭘로 가져가야 되지? 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책. 이 책을 주어로 삼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책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해서 This book is. 이 책은요. 이 책은요. 자, 어떤 거예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니까 to 붙여서 too big 이렇게 이어가 주시면 돼요. This book is too big. This book is too big. 이 책은 너무 커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에 큰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영작을 해줘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to 용법을 쉽게 쉽게 문장에 적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oo big 너무 커요. 뭐 하기에 to fit, to fit 사이즈 맞게 넣기에. 사이즈 맞게 넣기에 to fit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In my bag. In my bag. 문장이 완성됐죠.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영어 문장 자체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나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한 번 더.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좋아요. 한 문장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성급해요. 이거 좀 뭐랄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편 먹고서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제 막 그거를 잘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겪어요. 그리고서는 와 성공한 것 같아. 그럴 때 누군가 한마디가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일러. 아직 성급히 판단하기는 일러.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s too early.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일러요. 뭐 하기에? 판단하기에. 자, 판단하다. 이때 동사 tell 쓸게요.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It's too early to tell. 판단하기에 너무 일러요. 그렇죠? 뭘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아닌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적중했다. 이런 식으로 our plan has worked. Our plan has worked.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too early to tell if our plan has worke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메시지 정말 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해지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아까 배웠던 자세 복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입니다.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they might as wel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차라리 라는 뜻입니다.

0: 차라리 혹시 모르셨었죠? 차라리 you might as well. 제가 아까 전에 if you want more twist, you might as well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시지 말고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할때 you might as well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문 보시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So eat something.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eat something. 그럼 뭐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 싫어요. 안 돼요. I'm doing this intermittent.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간헐적 단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Intermittent fasting thing 까지 붙였습니다. thing.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그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h, well, you might as well just eat.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You might as well just eat. 그냥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fficiently, 효율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드시고 일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Getting to Boston from New York.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I agree.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It's so much cheaper.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떻게 보스턴으로 가고 있니에요? So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디서? From New York.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He's taking the train. Taking the train. 기차를 탄대요. 글쎄.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Waste. 낭비라는 뜻이죠. 완전 돈 낭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a waste of money. 이러니까 I agree. 나도 동의를 합니다.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오늘의 표현 나왔죠?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차라리 버스를 타지 그랬어요. He might as well. 이렇게 왜 버스를 안 타고? It's so much cheaper. 훨씬 더 저렴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s what I told him. 그게 내가 딱 걔한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버스나 기차나 둘다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싼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you might as well, he might as well, might as well 이란 표현 배워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So we did a spinal twist with our butts on the floor. Seated spinal twist.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a forward fold, but with a bent leg. That's also seated. 그래서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접어 전굴이라는 자세 할 겁니다. 역시 바닥에서 하는 자세이고요.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차라리란 뜻이었어요. you 뿐만이 아니라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이렇게 다 넣어서 쓸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Eat well, okay?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행자가 해발 몇 미터를 걷고 있다고 하는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지 곧 숫자 캐치 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Mate.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네, 캐치캐치 잘하셨어요. 3,800 meters, 해발 3,800m 거기까지 그런 높이에서 걷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Al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현지인들의 말은요, 여행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좀 길죠, 여러분. 자, 과연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서서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뜻 함께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자,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보이셨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때때로 현지인들의 말이요, 여행객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내용 파악이 되셨는데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Mate.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time? All right, let's give it a shot. 첫 번째 listening point입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말할 때 들리는 소리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들리거든요. While이 빨리 발음되는 경우 while, while 이런 식으로 훅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While I, while 그리고 뭐뭐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접속사 인칭 대명사는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예요. 그래서 덩어리 청크로 연결돼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While I look around에서도 look의 크 자음 around의 모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Look, look around 그리고 island 앞에 I 앞에 더는 D로 아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0: 힘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기능어 뽑아보세요. 내용어에 힘을 준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The words of the local, 로컬 아니고 loca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Can be a big comfort. Come, 이 부분에 강조해 주시고요. 전치사 for는 약하게 comfort for travelers. 강세 주시면서 억양 느끼면서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너무 길죠? 그래도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셨어요.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비교 잘 하시면서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Residents of the island, 섬의 거주자들, 사는 사람들이죠? Blank travelers,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greet이라는 동사죠. 반기다, 뭐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행객들을 환영하는데 어떤 여행객들? Who traveled for 3 hours, blank from 우로 쟀습니다. 빈칸 두 번째 들어갈 말들이 by boat, 배로라고 말하게 되는데 전치사 by 뒤에 교통,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붙여서 말을 하면 뭐뭐로, 배로, 자동차로, 뭐 버스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Uros에서 배로 3시간 여행한 그 여행객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제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he blanked me. 앞에서 연습하셨죠? 들어갈 한 단어 accompanies. 강세가 come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가 he와 연결되어져서 he accompanies me. He accompanies me.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의미는요, 동행하다, 동반하다. 섬을 제가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Blank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했는데 빈칸에 at times. 때때로 말, 누구의 말? 현지인들의 말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Can be a big comfort, 위안이 될 수 있대요. 아주 큰 위안. 누구에게? For travelers, 여행객들에게요. I can walk just fine. 저 잘 걸을 수 있어요. 잘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뭐조차에서도 even at 3,800 meter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above sea level 해서 여기 해발을 뜻하죠. 해발 3,800m에서조차도 저는 잘 괜찮게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3: 맞대.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Well, how was the stor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udy versus learn. Study versus learn. study 그리고 learn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Let's find out. 네, study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외래어로도 study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은 이음절로 sta 그래서 stu까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study study study Okay? 그래서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study, study,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study는 책을 읽거나 사실 관계를 암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한 뭔가 과정의 일환을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so study often means to learn something academically, especially through books or some sort of curriculu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Study가 아니고요. Study. 공부하다. Stud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What about you? What did you study? I studied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는 study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학부에서 뭐를 공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적인 거는 stud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to. Have to라고 할 때는 뭔가 해야 해.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를 해야 해. 자,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내일 시험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해.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Sorry, I can't go ou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kay, study abroad.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이겠죠? 너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Very goo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다음은 learn으로 넘어갈게요. 네, learn. 여기서는 중간에 R 발음, 그리고 앞에 L 발음도 있죠. 그래서 learn. 그래서 R까지 가실 때는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learn. 아닙니다. Okay? learn. learn. Very good. Okay. learn.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learn라고 합니다. So more than like studying with books, it's about acquiring knowledge, okay?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배움의 결과를 또 learn이라고 또 합니다. Okay, so learn is used not just in academics, but in all aspects of life, whenever you are acquiring something new.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Learn, 배우다. Lea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나는 아버지께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뭔가 스포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꼭 공부 아니라도 이런 거 뭐를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런 거를 learn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Oh boy, 이런 거는 감탄사처럼. Oh, 이런,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뭔가 인생 교육이죠.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이 문장은 약간 나 때 말이야, 그쵸?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 이것도 뭔가 인생 교육.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tudy는 공부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책이나 교재랑 책상에다 앉아서 이렇게 막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study라고 하고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learn은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물론 공부도 learn 사용해도 돼요. Like I'm learning English.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앉아서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stud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arn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 인생 교육 그리고 뭐 지식 그리고 꼭 기술 다양하게 뭔가 learn 할 수 있어요. Okay? So study 그리고 learn.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갖고 문장 연습을 좀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내시경 쪽으로 가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스캔이란 단어라든가 오늘은 이제 기본 검사 쪽이다 보니까 measured, checked 약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들 혹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테스트란 단어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 검사 얘기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뭐 다죠? 자, 그거부터 해 볼게요. 측정이란 단어가 있고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easure인데 measure 그러면 검사하다란 동사니까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측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get 동사를 넣어서 get one's height measured 그러면 키를 재다가 되겠죠. 그렇죠? 키를 그쪽에서 측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get one's height measured 여기는 물론 소유격을 그때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내키면 get my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이 단어를 바꿔서 weight로 바꿔주면 체중이 되겠죠? Get one's weight measured. 이것도 들어볼게요.
1: Get one's weight measured. Get one's weight measured.
0: 자, 그래서 실제 키와 체중은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 measured 이렇게 많이 쓰고 시력은 또 쓰는 단어가 measured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약간 수치나 무게 이런 어떤 수치 환산을 할 때 많이 나오고 시력 검사는 che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살짝 다르죠 단어가 measure에서 이건 checked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시력이나 청력은 checked라고 많이 합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자, 시력 검사도 받았다 할 때 들어보세요.
1: Get one's eyesight checked. Get one's eyesight checked.
0: 자, 그래서 기본 검사 중에 정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키와 체중 측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요. 내가 내 키와 내 체중, my height and weight을 measured 받았다. I first, 가장 먼저니까 여기죠. I first, 자, 요 자리 위치 보세요. first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어순이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간단하죠?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0: 오케이. 자, 기본적인 검사에다 이제 추가 기본 검사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혈액 샘플 채취,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bloo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blood, 혈압이니까 이건 pressure란 말도 같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또 측정하는 거니까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여긴 measure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et one's blood pressure measured 해도 되고 checked 해도 되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다 혹은 혈압을 측정받다.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혈압 측정을 받고 혈액 검사는 이제 검사란 단어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테스트란 단어가 나올 텐데 blood 중간에 뭐가 살짝 들어가요. blood sample test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 샘플이란 건 혈액 표본이죠. 그거를 표본을 이제 받아서 검사라는 거죠.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다시 한번요.
1: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0: very good.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다라는 말도 이제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taken.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배열이나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저쪽에서 나의 혈액을 채취해 가다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I had my blood sample taken.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혈액 검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혈액 샘플을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I had my blood sample taken. 그렇게 문장이 될 때는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원형 동사 have로 갈게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들어보세요.
1: Have a blood sample taken. Have a blood sample taken.
0: Very good. 자, 그럼 혈액 쪽의 검사들인데 난 혈압 측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blood pressure measured 혹은 checked 하면 되겠죠? I를 주로 I also 측정도니까 also 넣어주고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measured. 둘 다 가능해요? 자, 들어보세요.
1: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0: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1: Very good. 자, 그다음에 혈액 검사가 있으면 이제 소변 검사도 있죠. 소변 검사 요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죠. Urine이라고 합니다. Urine. 자, 저 잘 읽어볼게요. 노란색 여기만 칠해져 있죠. Urine. 다시요. Urine sample checked. Urine sample test. 그죠? Urine sample test. 뭔가 내가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요 테스트 단어. Urine sample test. 들어볼게요.
0: Urine sample test. Urine sample test.
1: 자, 그럼 폐활량은 폐는 lung이고요. capacity란 단어가 있어요. 요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의 능력을 검사받는 거죠. lung capacity test. 다시 한번 lung capacity test. 한번 더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0: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1: Very good. 자, 그다음에 청력 검사는 아까 eyesight가 시력이었다면 청력은 그냥 hearing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hearing.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그렇죠? 이거 띵 울려서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들어볼게요.
0: Hearing test. Hearing test.
1: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소변 검사와 폐활량 검사도 받았어. 자, 검사 받은 거니까 테스트를 이제 받다는 get이에요. 이것도 테스트 받다 할 때. 그러니까 get의 과거 I got. 도움받았다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모음 철자인데 왜 이게 언이 아니고 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철자상으로는 U인데 읽을 때 U로 읽죠. Urine. 그래서 U 발음은 모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절대 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어예요. 모음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모음처럼 철자가 보이지만 실제 읽을 땐 U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이에요, 어예요, 엽니다. A urine sample. 이해되셨죠?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관사는 어쨌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0: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1: Very nice.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죠. 키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액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거기다가 이런 검사들까지. 자, 키를 측정하다, measured란 단어. Got, get one's height measured. 한번 더요. Get one's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0: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1: 다음에 혈압 측정, 혈압, blood pressure였었죠?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먼저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얘하고 얘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0: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1: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폐, lung capacity test. 폐활량 검사,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0: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1: 여기 강세 들어갑니다. capacity.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어 정리하면서 영작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체 내부를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 와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0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요청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you help me?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돕다라는 help를 넣어서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뒤에 동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동사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을 차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t the ta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세팅하다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해서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help me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help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발음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어우 무거워,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것을 옮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mov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가구는 furnitur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하고 나서 그쵸, 바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소파라든지 침대 얘기를 하던 매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떤 껍질을 벗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peel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과일을 깎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el 하고 나서 fruit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s?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s?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병이 여러분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 병 따는 거, 병 여는 거라고 해서 그 유리병을 여러분이 j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이게 뚜껑이 꽉 껴갖고 안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0: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해서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요청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되게 상 차릴 때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야, 엄마가 지금 상 차리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뭘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정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your mother? 하고 나서 set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특정 대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your mother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특정 대상이 동작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바로 Can I help you?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다가 동사를 넣으면은 제가 당신 그거 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하고 나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구 옮기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그쵸? Can I help you? 동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elp you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I help you? 동사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I'm your host Jake. We're always here for you. 네, 바로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딱 한 문장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출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가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아는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smash hit,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은 대부분 속편 제작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후속편을 지금, 그렇죠? 그것으로서 새로운 영화를 그 후속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ng가 나올 테고요. 그거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잡으시면 되겠어요. 뭐뭐로서라고 할 때요. 자격이나 어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격을 부여해서 이런 상황으로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때 쓰는 표현.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s. 자, 그러면 이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You'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with simple examples.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짧죠? 으로, 뭐뭐로서 다 해서 후속편으로서, 예비가수로서 이거 다 줄인 거 일부러요. 뒤에 맨 끝에처럼 로서를 쓰셔도 되고요. 친구로서. 자, 알고 계신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as 다음에 대상만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속편으로, 물론 후속편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quel이라는 단어. S-E-Q-U-E-L. sequel. 우리가 sequel 하잖아요. 그게 sequel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어체선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follow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앞에 나오면 걔를 따라서 뒤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ollow up 하면은 앞에 어를 쓰면은요. follow hyphen up. 그러면 그게 후속편, 이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a follow-up. 아시겠죠? as a follow-up. 그 다음에 예비 가수로서. 가수가 뭐예요? singer. 그런데 보조 가수, 예비 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렇죠? 뒤에서, 예, back vocal. chorus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여기 나온 backup singer라고 합니다.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자, 한 팀으로서 as a team. 어렵지 않습니다. as a team. 친구로서 as a friend, as a friend.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As a friend, I'm helping you now.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으로서 우리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We're working as a team. 그러니까 튀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backup singer로서 나는 열심히 예,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거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번 네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이죠? Okay, ready? 후속편으로 sequels도 되고요. Your turn! 맞습니다. As a follow-up. 강조하시려면 as a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As a follow-up. As a follow-up. 됐죠? 두 번째, 예비 가수로 singer, your turn. 맞습니다. As a backup singer. 그래서 됐고요. 한 팀으로서 라고 할 때는요. Your turn as a team. 자, 그 다음에 친구로서 두 개 쉽죠? 맞습니다. Your turn. 이게 느낌을 잡으셔야지 글자를 F-R-I-E-N-D.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s a friend. 친구로서 말이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뒤에 말이 나올 걸 예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as a friend. 됐죠? 자, 요거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옛날에 몸마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만들고 있다니까 making. 감독이니까 the director is making. 어렵지 않죠? The director is 줄여서 the director's making. 뭘 만드는 거예요? A new film. 아시겠죠? A new film. 됐죠? 뭐로 써요? As a 뒤에 후속편이니까 follow up. As a follow 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Sequel 하셔도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이게 구어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 the make, sorry. The director, not the producer.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앨범에 보조가수로 참여했어요. 자, 이 앨범에 참여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participat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같이 일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wor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worked on. I worked on. 그래서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projec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로 써요?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I worked on this album as a backup si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팀으로 등정했어요. 다 올라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등정하다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 climb이죠. climb. 그래서 we climbed.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뭐라 부를까요? Mount Everest라고 부릅니다. We climbed Mount Everest.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I 앞에 MT라고 쓰면은 얘는 Mount, Mountain을 줄여서 M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높다 해서 Ever, EST가 붙어서 이름이 된 거죠. Everest.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As a Te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Everest Mountain 이렇게 길게 쓰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은 Mount Evere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문장 두 가지 예, 방법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딱 하나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When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그 감독이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 그 전 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director'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그쵸? As a follow-up. 그랬더니 Really? I really enjoyed. 할 때 그 저이죠? I enjoyed the previous one.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거. 예, 우리가 the previous one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즐겼었는데 기대된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e.co.kr 여러분 마음도 나눠주시고 주의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강의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 것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a lot.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0: 지금까진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ey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자신의 상황이 참 다행이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왜 다행인지 한번 이야기를 잘 듣고 파악해 보시겠어요? Give a shot.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숙박시설이 없는 아만티니에서 이 진행자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캐치 되셨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There you go. 여기 나왔습니다. 나는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낮은 벽은 모두 낯익은 것 같다. 앞에 어떤 내용이 함께 있거든요. 그거를 떼고 이것만 발췌해서 listening point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질 때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Pay attentio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2.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나는 묵을 곳이 없는 이곳, 아만타니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와,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문장이 길었지만 이해되셨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농장 마을 풍경과 낮은 벽이요, 모두 낯익인 것 같습니다. 눈에 익은 거죠. 친숙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렇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전체 이야기 좀 긴 내용들이었지만, 자,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 어떻게 쓰이고 들리게 되는지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자, I'm to a. 기는 거죠. Fortunate가 아니라 fortunate.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약해요.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강세 주시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to spend, sp, 만났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자음의 소리, 된소리,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spend. 이 to 이어지면서 뒤에 바로 나오죠.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음 현상, liaison, spend a night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네, Google Listening 2.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느끼실 수 있겠죠? Okay. Google Listening 3.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the night.
3: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0: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the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low, low, wall, wall, all.
3: 다 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혀끝이 윗니 뒤로 올라가서 턱 붙으셔야 L 사운드가 정확하고요.
0: Seems so familiar, familiar 하시면 됩니다. Low, low 아니고요. Low, wall, low wall, 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천천히 하세요. 그걸 리스닝 1.
0: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3: 그걸 리스닝 2.
0: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Alright, Google listening 3.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3: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0: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3: One more time.
0: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s so familiar.
3: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4: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2: 2.
4: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ani where they blank 했습니다.
3: 다행이에요. 장소가 있어서요. 뭐 할 장소? To spend a night. 밤을 지새울, 밤을 보낼 장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디? 여기. 어디 안에 있는? In Amantani. 그런데 이 아만타니는요,
0: where they blank입니다.
3: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have no accommodation 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없다. 즉, 숙박시설이 없는 아만타니에서, 아만타니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은 없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0: blank and all low wall. All seems so blank 했습니다.
3: 연습하셨으니까 빈칸에 the farm village scenery, 농촌 풍경과 low wall, 낮은 벽, 이것 모두가 seems so, 어때요? 익숙하다는 거죠?
0: familiar,
3: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죠?
0: blank, they give me a big welcome.
3: 크게 환영을 해줍니다. blank에 들어갈 말은 바로 most of all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그들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크게라는 거는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죠. 아주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0: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3: 마치 내가 할머니의 집에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해준다는 거죠. 그 환영 자체가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가 놓친 부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I'm fortunate to have a place to spend a night here in Amantini where they have no accommodation. The farm village scenery and low wall all seem so familiar. Most of all, they give me a big welcome, which makes me feel like I'm visiting grandmother's place.
3: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 학습 통해서 꼭 안 들리는 부분까지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

So,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I'm counting on you to get the deal. I'm counting on you to get the deal. 자, 저는 당신이 그 거래를 성사시키리라 믿어요. All right, so I'm counting on you. So to count on someone, 이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So you are depending on them. You know that they can do it. All right, so you have that sort of trust and you have faith in the other person. So 믿음, it could be many things, trust, faith, or to count on. 이런 게 다들 믿음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All right, to get the deal, get the deal. Deal이라는 그 거래죠. 그래서 모든 businesses는, you know, do we get the deal? You know, we need to get this deal.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we need to get this deal. It's so important. So, to get the deal. 그 거래를 성사시키라는 거를 믿고 있다. I'm counting on you. Okay. So,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제가 해낼게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ll make it happen. I will make it happen. So our phrase for today, make something happen. 이거는 해내는 거예요. So you are going to get the deal. Whatever it is that you need to do, you will do.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don't worry, I'll do it. 이런 거보다는 I'll make it happen은 정말 뭔가 이루어지게 만들 거다. 네, 그런 뜻인 거예요. So, 해낼 거예요. I can do it. All right. I'll make it happen. All right. So, that's what I want to hear. 참, 이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The whole phrase. That's what I want to hear. That's what I want to hear. 그게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바로 그거야. 이런 뜻입니다. That's what I want to hear. 그거야, 바로. Okay. So,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m counting on you to get the deal. Don't worry, I'll make it happen. That's what I want to hear. So these are the employees that we want. Oka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Count on someone. 이게 누구를 믿는다. 그리고 또 한국말로는 신뢰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It's part of this expression, to count on someone. You can trust that they will do what they say they're going to do. All right. The company is counting on Kristen to get the contract. The company is counting on Kristen to get the contract. 자, 회사는 크리스틴이 계약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h, I'm under a lot of pressure. 네, 그 표현 배웠죠? So, the company is counting on Kristen. So, if you count on someone, it means you will believe, absolutely believe, and know for sure. 그러니까 다 거기를 믿는 거죠. 그거 해낼 수 있다는 걸. Okay. Next sentence. You can count on Kristen. She's very reliable. You can count on Kristen. She's very reliable. 아유, 오늘 칭찬을 많이 하네요. All right. 크리스틴을 믿어도 돼요. 그녀는 매우 믿음직합니다. Right. So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가 있죠. They're not reliable. 믿음직하지 않죠. 근데 if you can count on someone, 그만큼 믿을 수 있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So to count on someone, I can count on her to do the job. 분명히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거를 제가 확실합니다. 네, to count on. Okay, next one.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뭐뭐를 실현시키다. Okay, it's gonna happen. 뭔가 할 수 있어요. All right, 해낼 수 있어요. Please make this happen. It's very important. 네, please make this happen. It's very important. 제발 실현시켜주세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직원들한테 Okay, please make this happen.
Okay, it's really important. 막 이렇게 조금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라도 해내. 이런.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iscover versus uncover. Discover versus uncover. Discover 그리고 unco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discover는 많이 사용하죠. 네, uncover 이거는 좀 mystery 영화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Let's find out what the differences are. Okay, discover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는 사실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 r만 잘 해주시면 돼요. Discover, okay? 대신 강세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scover가 아니고요. Discov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요? 네, ka에 들어가죠. 한번 해볼게요. Discover, discover, very good.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discover는 감춰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할 때 discover라고 합니다. Okay? So you can use the word discover when you find something that was unexpected or you find something that was hidden or hidden a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Newton discovered gravity. Discover. Discover. 발견하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나는 내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I want to discover. 나는 발견하고 싶어. My own talent. 내 재능을.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여기서는 mummy가 엄마가 아니고요. 미라죠. 네, 발음은 아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엄마라고 할 때 귀엽게 사랑스럽게 mommy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mummy. mummy. 오케이? 그리고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예요. archaeologist.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그 고고학자는 미라를 발견했어. Discover. Okay, the archaeologist discovered the mummy. Okay,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Newton discovered gravity.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지. 여기서도 뭐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discover가 적합하죠. Newton discovered gravity. Gravity가 아니고 gravity.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Newton discovered gravity. Newton discovered gravity. 다음은 uncover입니다.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un. un 입 모양 보세요. un 그 다음에 cover. okay? 똑같이 여기서 끝까지 r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v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uncover. uncover. very good. okay. uncover는 discover하고 다르게 숨겨져 있던 것이 뭔가 드러낼 때 그때 uncover입니다. cover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덮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숨겨져 있을 때 일부러 숨겨놓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uncover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Uncover. 알아내다. Unco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뭐 재밌는 거라도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는 uncover가 뭔가 좀 재밌는 건데 그 재밌는 거 누가 일부러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그래서 did you discover anything interesting? 하고 뉘앙스 차이가 있죠.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tried his best. 그는 최선을 다했어. To uncover the truth. 그래서 뭔가 진실이 있는데 그거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He tried his best to uncover the truth.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경찰이 그 사건을 적발했어. Okay? 그래서 모르는 사실들, 그 막 덮어 씌우려고 한 사실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The police uncovered the case.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Discover, 이거는 뭔가 발견할 때 discover, 특히나 뭔가 우연치 않게 뭐를 발견하거나 예측하지 않은 거를 발견할 때 discover. Uncover 같은 경우는 뭔가 누가 일부러 약간 덮어 씌운 거를 알아낼 때 unco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뭔가 mystery, 그런 crime 관련된 그런 영화들 uncover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Discover, uncov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I want to discover my own talent.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uncover anything interesting? Excellen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건강검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매년 받거나 2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이번 주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영어 표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과 기본검사는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초음파 찍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하는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단어들이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자,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theme based 학습에서는 사실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초음파, 엑스레이, 내시경, 이런 단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니, 왜냐면, 어디 가서, 내시경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시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는 겁니다. 조금 긴 의학 단어들 같은 게 나오는데, 한번 잡아보죠. 자, 초음파도 그래요. 초음파도 사실, 뭐,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봤으니까. Ultrasound. 자, 요 발음이,

0: 지난 시간에 유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었죠? 소변 검사할 때 유린 샘플. 똑같은 유로 시작하는데 그건 읽을 때 유로 읽으니까 앞에 관사가 어구요. A urine sample. 이거는 똑같은 유로 시작하는데 읽을 때 어로 읽어요. Ultrasound. 해보세요. Ultrasound. 그래서 어는 모음값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언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 주세요.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초음파 검사를 받아요, 이게. 자, 그럼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그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사진처럼 이렇게 현상하거나 집에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그래요? 애기 초음파. 그죠? 애기 초음파 사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요. Sonogram. 이런 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nogram. 읽어보세요.
1: Sonogram, sonogram.
0: 그렇죠. 그래서 애기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SNS 같은 데도 올리시는 분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sonogram, that's what it is. 자, 나는 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자, 위 초음파 검사를 받은 거죠. 그럼 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니까 ultrasound test를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하면 위에 대한, 자, 위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전치사 of로 연결했습니다.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I got an ultrasound test of my stomach.
0: 됐죠? 초음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쉽죠? 그냥 엑스레이가 영어 단어니까 엑스레이가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관사 잘 보세요.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엑스레이를 찍다. 자, get an x-ray scan. 자, 비슷한 말들이에요. 얘나 얘나 같은 말인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 X가 저게 왜 앞에 on이 들어갔습니까? 자, 철자는 자음 철자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에. X-ray죠? 모음 발음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음 발음이니까 on이에요. 자, 이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걸 철자로 잡고 앞에 on인지 어로 구분하신 분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철자 아니에요. 대부분 모음 철자는 모음으로 읽히지만,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X지만 읽을 때 L을 읽으니까 get an X-ray scan 해서 get an X-ray scan 그래서 언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는 발음 기준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Very good. 자, 꼭 scan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스캐너 할때그 scan이거든요. 이게 사진 찍는다는 의미로 get an X-ray taken 해도 돼요. Get a picture taken 또 마찬가지로 get an x-ray taken 해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찍어주는 거니까 객동사가 계속 따라 나오는 겁니다. get an x-ray taken 마찬가지로 관사는 on이겠죠?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taken. Get an X-ray taken.
0: Very nice. 나는 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그렇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폐에 대해서 I got an X-ray scan on 주고 뭐에 대한 of my lungs, of my lungs 나는 폐 X-ray 사진을 찍었다, 그렇죠? 결핵 검사 같은 거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0: I got an X-ray scan of my lungs, 됐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내시경 쪽 단어들이 이제 조금 챌린징합니다. 요 단어들은 정말 약간 의학적으로 쓰는 단어여가지고. 자, 요거 먼저 드릴게요. 단어, endoscopy. 자, 저랑 한세 번만 읽어보시면 자기 단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시경이라는 단어 오늘 중심 단어니까 어려워도 익힙니다. endoscopy. 한번 더요. endoscopy. 노란색의 강세. endoscopy. endoscopy. endoscopy. get an endoscopy. 자, 일반 내시경은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n endoscopy. Get an endoscopy.
0: 자, 스코피가 약간 들여본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내시경을 말하는데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get a gastroscopy. 자, gastro 이게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gastroscopy 강세가 되게 중요해요. 긴 단어일수록 무조건 어디다 힘을 주는지가 바르게 읽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이슈거든요. get a gastroscopy. gastroscopy. gastroscopy.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위 내시경입니다, 이거는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Okay, very good. 자, 그다음 대장내시경 뭐라고 하냐면요.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강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자, 들어볼게요.
1: Get a colonoscopy. Get a colonoscopy.
0: 자, 문장에 넣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위내시경을 받으면서 수면 마취를 했다. 아하, 우리가 또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이거네요. 내시경이 좀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죠? 미내시경이든 뭐 대장내시경이든 괴로우니까 수면 마취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수면은 이제 자는 거긴 한데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Put me under. 이게 수면 마취입니다. Put me under. 그쪽에서 they는 뭐 의료진들 말하겠죠. 그쪽에서 나를 잠들게 했다예요. They put me under. 이게 뭐라고요? 수면 마취라고요. 마취란 단어가 되게 거창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안 쓰고 이 단어 많이 씁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During the gastroscopy. 위 내시경이었으니까 이거죠. 위 내시경 중에 내가 수면 마취를 했다. 이 문장은 그대로 외울게요. They put me under during my gastroscopy. During my gastroscopy. 수면 마취하고 위 내시경 받았어. 그죠? 들어볼게요.
1: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They put me under during the gastroscopy.
0: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제가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쪽 이 단어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초음파 검사, 아까 기억나시죠? Ultrasound, ultrasound,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들어볼게요.
1: Get an ultrasound test, get an ultrasound test.
0: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그죠? X-ray scan을 get 한다면 돼요. Get an X-ray scan. on 붙여야 되고요. Get an X-ray scan. 자, 들어볼게요.
1: Get an X-ray scan. Get an X-ray scan.
0: 방금 전에도 또 나왔듯이 gastroscopy 위 내시경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해서 여기 강세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테스트 넣어도 되고요. 이런 건 그냥 테스트 없이 그냥 쓰더라고요. Get a gastroscopy. 들어볼게요.
1: Get a gastroscopy. Get a gastroscopy.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검사에다가 약간 심화된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일단 건강검진 소견이 나오면 그의 결과값에 따라서 더 추가 검사를, 심층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MRI나 CT까지 가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들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주제들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희 방송 교환도 전부 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려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개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리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경험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거기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여기에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여행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본 적 있느냐 혹은 어디에 와본 적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뭘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0: 현재 완료라는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요. I have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I have 하고 나서 과거 분사를 have you 과거 분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영어로는 가본 적이라는 것보다는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동사를 넣으세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장소에 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요,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서울을 어떻게? 그쵸? 서울은 영어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서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울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라는 동사, 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me이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지금 서울에 와본 적, 가본 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뭔가 go를 써야 될 것 같고 come을 써야 될 것 같고라고 자꾸 뭔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경험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잠깐 체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 경험을 물어볼 때는 비동사로 얘기를 하니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여기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Have you been to? 하고 나선 This place?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장소에 여기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this city,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 도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is city, 이 나라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is country.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Have you been to this place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is place? 라고 해서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도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혹시 EBS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EBS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EBS를 넣어서 Have you been to EBS?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EBS? 해서 EBS라는 곳에 혹시 와본 적 혹은 가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응급실. 여러분 일단 큰 병원이라는 거는 hospita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응급실은요, emergency 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해서 이번엔 응급실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장소에 가본 적 있는가 혹은 어떤 장소에 와본 적 있는가 라고 한번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Have you been to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Seoul?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this place? Have you been to EBS?

0: Have you been to EBS?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Have you been to the emergency room?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혹시 EBS 가보신 적 있어요? 라는 질문 Have you been to EBS? 였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 네, 제가 가봤어요. Yes, no,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 네, 제가 EBS 가봤어요. 혹은 EBS 못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기준이니까 I have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EBS에 가본 적이 있는 거고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 뒤에 not을 붙여서요. I haven't been to E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EBS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n't been to EBS. 해서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있을 때는 그렇죠. I have been to EBS. 그래서 haven't been to 혹은 have been to 요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서울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횟수를 물어볼 때는 그쵸? 여러분이 How many times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서울에 몇 번 가보셨나요? 혹은 서울에 몇 번 와보셨나요? 라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이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로 혹은 여기로 몇 번 와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here? 이 아니고 그때는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to를 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 가본 적 혹은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 혹은 거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자신감도 키우고 그렇죠. 네, 바로 행복감도 찾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무엇인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그렇죠, you'll be given another chance to give it a try.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또 한번 이전에 못했던 것을,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을 파악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하면은 계속해서 you'll be given

0: limitless chances. 기회가 무한히 주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해보고 내가 한 단어라도 알면 그걸 갖고 쭉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That will be a great starting point for you. 자, 그렇다면 네, 막판에 우리는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되게 길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았던, 우리가 배웠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이란 표현은 옛날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뭐 해야만 하다에 지나간 버전인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얘기할 때 야, 그렇게 해야만 했어. 해야만 했어. 영어로는요. had to입니다. had to. 빨리 하면 had to. had to. 이게 들리니까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긴 설명 필요 없이요. 바로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 지나간 일인데 그 당시에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런데 일정 변경 조용히 있어야 됐고 선택을 해야만 했고 맨 마지막에 식량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만 했던 거죠. 혼자 먹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잘한 짓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네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야만 했다.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지금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니까 we had to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하다 뭐예요? change. 그 다음에 우리의 일정이 뭐예요? 일정. schedule.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다라는 뜻으로 plan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아니면 change it. 이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e had to change it. We had to change it.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조용히 있어야만 했어. 어려운 것 같지만 앞에 나왔던 거. 야. I had to.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뭐예요? 조용히. quiet.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tay quiet. 그 다음에 일부러 노력을 가하면 keep quiet죠. 그래서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됐죠? 네. 이거를 quiet는 quiet이에요. quiet. 이거는 조용한이란 뜻이고요. quiet로 쓰면은요. 그건 quiet. 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구분하세요. 얘는 quiet, 그 다음에 꽤라고 할 때는 quite, quite good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She had to choose. 간단하죠. 뒤에 대상이 와도 되고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할 때. 자,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They had to share. 그렇죠? 그런데 뭘요? The food. They had to share the food. 뒤에 나오는 건 바꾸셔도 돼요. Share the room, share the food, share their ideas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해보시는 시간이죠. Your turn time.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The plan이나 아니면은 the schedule 대신에 it을 쓰시면 돼요. Your turn. 맞습니다. We had to change it. We had to change it.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 Your turn. 맞습니다. I had to keep quiet. I had to keep quiet. 선택을 해야만 됐다. Your turn. 네. She had to choose. 물론 어려운 단어 뭐 select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she had to choose. 아니면 뭐 pick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She had to pick. 그렇죠? A over B. B를 놔두고 A를 선택해야만 됐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들은 식량을 나눠야만 했다. Your turn. 맞습니다. They had to share the food. 나눠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우리는 막판의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앞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We had to change. We had to change what? Our plan 아니면 our schedule 다 좋습니다. 그래서 our plan. 근데 막판에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이죠. At the last moment.

아니면 at the last minute 해서 바로 at이란 단어 쓴다는 거. 어떤 시점이 쭉 연결되거나 그 중에 한 점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연속되거나 한 점을 이야기할 땐 at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at the last minute.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조용히 있어야만 됐다고 내 의견은 하도 말하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섰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had to keep quiet.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From the start. 맨 처음부터. 근데 바로니까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씁니다. Right from the beginning. Right from the start.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됐죠? I had to keep quiet right from the start. 자, 사랑과 돈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만 됐어. 자, 그러면 그를 뭐 통칭해서 여자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여자는 she had to choose. 그러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죠. Between, 그 다음에 사랑과 돈이니까 between love and money. 이렇게 쓰시면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부담되시면 여기 나오는 거 버리셔도 되고요. 딱 한 가지 문장 두 번 연습하겠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우리가 막판에 어떤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요. 아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라는 느낌이겠죠? 자, 그렇다면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oment.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안 좋은 일은 생기게 마련인 거라고 그런 일 경우도 있지. Things happen. Things happen.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겠고요.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와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많이 한번 나누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happiness, and love. Thanks a lot.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한 대부로서 인정받는 헨리 포드는 우리의 생각이 분명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자, 그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자, 오늘의 문장 어떤 뜻일까요?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이 단어 whether에 있습니다. 자, whether의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whether 첫 번째 뜻은요, 뭐뭐 이든 아니든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뭐뭐 인지 아닌지 라고 또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죠. 그쵸?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인지 아닌지, 뭔가 이제 손으로 동작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아, 뭔가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재밌는 건요, 이 두 가지 뜻이 사실 비슷하면서도 그 쓰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문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요 weather절이라는 것이, weather절이라는 것은 weather 다음에 주어, 동사 등등이 이제 쓰여서 만들어진 절을 말하는 건데, 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 부사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뭐 부사절이네 명사절이네 라는 것을 따지시기보다는 뜻 자체를 기억을 해 주시는 게 weather이 쓰였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에 적어 놓은 뭐뭐이든 아니든은 사실 부사절의 뜻이지만 부사절이라는 것 필요 없어요. 그냥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 친구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의 해석 방법인데, 역시나 명사절이라는 것보다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실전에서 whether, 절을 활용하시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사절, 명사절 제가 적어놨지만 더 중요한 건 뜻이라는 거죠. 기억해 보시면서 예문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Whether you win or lose, it's going to be fun. 자, 여기서 whether가 뭐뭐이든 아니든인지, 뭐뭐인지 아닌지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개 다 넣어보세요. 그리고도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이든 아니든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Whether you win or lose. 네가 이기든 지든, 네가 이기든 지든 whether you win or lose, it's going to be fun. 재밌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네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근데 이기든 지든 이거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보자 정도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I don't know whether it will be rainy or sunny tomorrow.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weather절이 나왔죠.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인지 아닌지 둘 다 넣어보세요. 넣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감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I don't know, 몰라요. 뭘 몰라요? Whether it will be rainy or sunny tomorrow. 내일 rainy, 뭔가 비가 올지, or sunny, 또는 화창할지, 아, 어떤지, 어떨지, 뭐뭐일지 아닐지 요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날씨가 뭐 화창할지 비가 올지 잘 모르겠네 정도의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eather절 간단하게 한번 그 뜻과 쓰임들 살펴봤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어머, 이든 아니든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미리 힌트 드리면서, 자, 그래서 뜻 어떻게 됩니까? Whether you think you can. 당신이 can,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or think you can't. 여기서 이제 you가 한번 생략된 거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당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리고 심표치고 뭐라고 나옵니까? You're right. 당신이 맞아요.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결국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당신은 할 수 있기도 한 거고 할 수 없기도 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 문장이 담고 있다는 걸 볼 수

이유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문장이니 만큼 여러분들 weather의 쓰임과 함께 이 문장 외워보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죠? 참고해 보시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먼저 읽어보면 그는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문장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완료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He hasn't decided. He hasn't decided. 그는 결정을 못한 거죠. 자, 뭘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만둘지, 그만두지 말지, 뭐 할지 말지. whether 이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만두다 동사 quit

quit 써서 whether he should quit his current job. quit는 그만두다, current는 지금의란 뜻이니까 지금의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지. 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라는 문장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hasn't decided whether he should quit his current job. 좋아요.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뭔가 말을 해야 할지 조용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종종 아이고 뭐 내가 뭐라고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잘 모르겠네. 이런 상황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모르겠더라고요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I don't know인가?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조금 바꿔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I wasn't sure.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뭔가 말을 할지 말지. 할지 말지. 뭐가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whether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죠. 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할지. whether I should say something or 아니면 keep my mouth shut. 내 입을 그냥 이렇게 닫고 있을지. I wasn't sure.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요. 시작. I wasn't sure whether I should say something or keep my mouth shu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 하든 말든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만큼 오늘의 내용 whether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오늘 같이 해본 자세 여러분 다리 열심히 풀고 계시면은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To crave for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To crave for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굉장히 당겨하다, 굉장히 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뭐가 당겨, 뭐가 확 당겨 이러면은 to crave for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o the stretch whenever you crave for a deep stretch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세를 뭐 할 때 하시라고요? 굉장히 좀 강한 스트레칭을 원할 때, 스트레칭을 당겨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 다리가 부었을 때 for your swollen legs 그랬어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을 때 하면 좋은 동작입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대화문 let's go.
1: What is she doing out there?
2: She's doing yoga.
1: In the rain? Is she losing her mind?
2: When things are bad, she craves for yoga no matter where or when.
0: 네, 첫 번째 대화 봤죠? What is she doing out there? 쟤 지금 밖에서 뭐 doing out there, out there. 저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s doing yoga. She's doing yoga. 지금 요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n the rain? 빗속에서? In the rain? Is she losing her mind? 쟤 지금 정신이 살짝 나가고 있는 거야. 미쳐가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she going crazy?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Is she losing her mind?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When things are bad, 상황이 안 좋을 때면 she craves for yoga. 쟤는 요가를 당겨해, 요가를 땡겨해. No matter where or when.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or wh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he craves for yoga. 오늘의 표현 여기에 딱 나왔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러 가겠습니다.
1: What did you crave for when you were pregnant? I craved for mom's kimchi. It was weird because I never liked kimchi. It's so interesting, isn't it? For me, it's always pizza. But you were never pregnant.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1: What did you crave for when you were pregnant? What did you crave for?
0: 뭐가 넌 그렇게 땡겼어? When you were pregnant. 너 임신했었을 때 뭐가 그렇게 땡겼었어? 이러니까 친구가 I craved for mom's kimchi. 오늘의 표현 딱 나.

맞습니다. 나는 엄마 김치가 그렇게 땡기더라. I craved for kimchi. It was weird. 근데 좀 이상했어. Because I never liked kimchi. 김치를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 김치가 그렇게 땡겼대. 음식했을 때. 그랬더니 친구가 It's so interesting, isn't it? 진짜 좀 웃기지 않아? 흥미롭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For me, it's always pizza. 나는 말이야, for me, it's always pizza. 항상 피자야. 항상 피자가 그렇게 땡겼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But you were never pregn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한 번도 임신한 적 없잖아. 임신한 것처럼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봤고요. To crave for.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마무리 할게요. Yay!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with one bent leg seated down. Good. Now, next class, we will do a boat pose. I'm so excited. 그래서 오늘 우리 다리 접어서 하는 전굴 했어요. 앉아서 하는 전굴이었죠? 다리 굉장히 많이 부어 있을 때 진짜 최고, 완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부어 있을 때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트 자세라는 거할 거예요. 배 자세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해보도록 해요. 오늘 영어 표현. To crave for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To crave for. 무언가를 굉장히 당겨하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냥 막 끼워 맞춰서 쓸수 있으니까요.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Okay? Be healthy.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Bye.

0: so important mm-hmm. to me. 저에게 정말 중요했었지만 mm-hmm. nowadays 요즘에는 I couldn't care less about it.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 No.
0: I couldn't care less about something이라고 하는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yeah.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직역을 하자면 care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1: Yeah.
0: less 그거에 대해서 덜 신경 쓸 수 없을 것이다.
1: Yeah.
0: 지금 신경 쓰는 양이 최저치인 거예요.
1: Yeah. You already care so little for it that you couldn't even care less.
0: There's no room for anything less.
1: Less, right?
0: 네, 더 이상
1: you really don't care about it.
0: 그렇죠. 더 이상 낮아질 그런 여유가 없는 yeah. 거죠. 그만큼 신경 안 쓴다. 요즘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Yeah, I couldn't care less about it.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once again.
2: Though popularity used to be so important to me as a teenager, nowadays I couldn't care less about it. Though popularity used to be so important to me as a teenager, nowadays I couldn't care less about it. Though popularity used to be so important to me as a teenager, nowadays I couldn't care less about it.
1: How about we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eah, I think that's a step that everyone goes through. When you're a teenager, you want to be popular in school, and then as you mature, you realize it's not so important.
1: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있는 사람이든 인기가 없는 사람이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나면은 덜 중요해지는 것
0: Yes.
1: 같은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 That's
1: 자,
0: right.
1: 그럼 한줄한줄 공부해 볼까요?
0: Let's start.
2: Popularity w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vers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Everybody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or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0: Popularity w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vers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1: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이 w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versation. 주 대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주된 대화 주제였어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0: Next, she says, everybody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1: 중간에 either 또는 발음할 때 이제 either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들어갔으니까 뒤에 or가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everybody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모두가 the most popular person,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나 뭐 그다음에 또 나올 텐데 either가 나오면은 또는 either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동사라면 그 뒤에도 동사 형태가 또
0: That's
1: or 다음에 나올 거고요. either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온다면 비슷하게 또그 명사의 위치에 해당되는 말이 나올 거예요.
0: Yeah, so usually it's the same. It's either a verb or a verb, either a noun or a noun.
1: 네, 여기서는 어떨까요?
0: Let's find out. Or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1: 여기 잘 보시면은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or 그냥 wanted to 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ither 뒤에 나오는 구성 요소가 or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장이 길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주어가 뭐였는지 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그냥 they를 한 번 더 넣어준 형태예요.
0: Yeah.
1: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가장 인기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0: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1: 네, 우리는 우리만의 뭘 만들었다고요?
0: They made a hierarchy.
1: 네.
0: Hierarchy.
1: 네. 빠르게 발음하면 정말로 hierarchy처럼 발음이 되기보다는 마치 대충 발음하는 사람들은 hierarchy.
0: Hierarchy.
1: 네.
0: I know I do that.
1: 네.
0: Hierarchy.
1: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계층이나 계급 위계질서를 가리키고 원래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It used to mean a sacred ruler.
0: A sacred ruler.
1: 신성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에서 와서 영어에서도 영어권 화자들에게도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0: Yeah.
1: For young people.
0: For young people.
1: 예, 그래서
0: for sure.
1: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좀 어려운 어휘처럼 그렇게
0: right.
1: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발음이 다양한데 hierarchy 우리만의 그런 위계질서를 만들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은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그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부터 가장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위계질서고요. The most popular 다음에도 the most disliked 다음에도 person이라든지 people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0: Yes, for sure. So she says next,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1: 그리고 obviously 분명하죠.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all of us were
0: miserable.
1: 네.
0: miserable.
1: Within this hierarchy, 이 위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모두 다 비참했어요.
0: Of course, especially yeah. if you don't like your place, right?
1: 만족하지 못하면.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et, we really believe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0: Yet, we really believed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1: 모두가 miserable 했다는 것이 obviously 또는 obvious 했지만 분명히 보였지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yet이
0: yeah.
1: 여기 들어갔고요.
0: Yet.
1: 네. We really believed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That our value 우리의 가치 as people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was determined by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it is more about 뒤에 나오는 내용. 자, 첫 번째 문장은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아까 about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도 how often이라든지 이런 절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가, how often you exercise. It is more about how often you exercise. 이걸 바꿔서는 how often you exercise is importan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형태로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1: Repeat after me. It is more about how often you exercise. One more time. It is more about how often you exercis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자,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It is more about how much fun you have. 이것도 뒤집어서 굳이 바꾼다면 how much fun you have is important. 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t is more about으로 시작되는 형태로 발음 연습 다시 해볼까요?
1: It is more about how much fun you have. It is more about how much fun you hav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I would much rather 형태로 I would가 발음할 때 I'd처럼 줄어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혼자 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이거는 I'd 또는 I would much rather do it alone, do it by myself 등등 발음 연습해보죠.
1: I'd much rather do it alone. I'd much rather do it alone. All righ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문장은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편이 훨씬 좋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요. I would much rather stay at a guest house. I would much rather stay at a guest house. 마지막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1: I would much rather stay at a guest house. I would much rather stay at a guest house. All right, great. Let's take a look.

0: 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0: 네, 다시 한번 보면요.
1: So Belle says,
0: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재밌는 표현이네요. 인기라는 것이 고등학교 밖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기라는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It does not.
0: 네, 그래서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그게 마치 중요하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만 그렇게 행동해라 라는 말인데요. 네, 이런 재밌는 표현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번에 내가 말을 할 때 써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Yeah, yeah. I think so for sure. It's a great one. So Patrick says,
0: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 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사람들이 인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그만 쓰는 시기가 그때겠죠.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그 중요한 것들,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때, 졸업 후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면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start caring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1: Yeah.
0: 이대로 그냥 쓰게 되면은 stop caring and stop caring more about처럼 뭔가 네, 의도하는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구어체로 보통 쓰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Right. So if you hear this, you know, or if someone says this to you, make sure you know it's, you know, start caring about something else.
0: 네,
1: right?
0: start caring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1: And we're not going to be back next time, right?
0: Are we not?
1: We will be back 네. next time, like alway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0: 감사합니다.
1: Bye.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shape and pointed nose slipped easily through the air. So, the plane is faster than sound? 엄청 빨리 날아가네요. Let's take a look. 자, sound, 이 소리가요, taking only 3 seconds to cover 1 kilometer. 친구들, 좀 과학적인데요. 네, 소리가 굉장히 빨리. It travels very fast, righ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1947년에 비행기가 It flew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자, 소리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This is called flying supersonic. 자,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supersonic은 초음속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it's flying supersonic, it's going to make a very big noise. Boom! 하게 소리가 납니다. Because it breaks the sound barrier. 자, 음속의 벽을 깨서 이렇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Concorde라고 하는데요. 와, 벌써 모양도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앞에가 되게 뾰족하고 네 그래서 이 Concorde 1980년대에 있었는데 이게 it was a supersonic jet이었는데요. 원래 친구들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한 3시간 걸렸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은 근데 친구들 지금은 이제 보통 비행기들은 한 7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Concorde slim shape and pointed nose slipped easily through the air.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slip는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비행기가 뭐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공중에 너무 빨리 가니까 샥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샥 가니까. 네, 그래서 요 앞에도 굉장히 뾰족하고 네, 아주 엄청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Future of flight. Planes have come a long way since the first flight over 100 years ag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The shape of the wings has recently changed on some planes. These plane wings look like birds' wings. In the future, planes may fly higher and faster, and passenger planes will probably get bigger. Some planes, like this one, may even visit space. Very small flying machines called drones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1: 자,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0: S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1: 자, 이 비행기가 더 가볍고, 그리고 they use less fuel. Fuel는 연료죠. 더 적게 쓰고, 이 날개를 보세요. 이 새 날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비행기는 우주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은 드론 알죠? 드론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Parcel. And that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parcel은 소포인데요. 영국에서는 parcel을 좀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뭐 package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parcel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드론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0: Planes of the future will also use other forms of energy, such as solar energy from the sun. Solar planes are fitted with panels that use sunlight's energy to drive the propellers. This solar plane made its first test flight in 2009. In 2013, it flew right across the USA.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1: solar plane.

0: solar panels. 자, 태양 에너지로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요? 네, 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Look at this picture here. You see the solar panels? 자, 솔러 패널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2013년에 미국을 횡단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자, 세계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h, so we learned a lot about planes and flying machines. 자, 처음에 hot air balloon부터 시작해서 now, maybe in the future, we don't need fuel. Maybe we can just use solar energy. And that would be so great for our environment. 네,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our book, Flying High. I'll be back with another book next time. Meanwhile, take care. Bye.
1: Why do I
2: need
3: to go? This mood?
2: Everything is guaranteed. The mood? If you follow it, this is a crisis. Your crisis also follows. Finance, not mood, but my plan.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is that thing?
1: That's a raft. It is used for sailing

We'll be right back.

some, try some. Please try some of my pasta.

소비했고.

0: 7, she has luck times 10, launching from the dock.
1: Space Rainbow! Oh!

tens, ten tens, heroes with zeros. 100. 90. 80. 70.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홍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영어책을 펼쳐서 영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볼까요? 영어 실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카울 릭스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하게 좌측 페이지에는 fact, 즉 non-fiction이 나오고요. 우측 페이지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나오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온다는 점 참고하고 이 책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현재 완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Dotty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y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0: 카울릭스,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창작 동화이죠. 픽션과 논픽션이 한번 이렇게 교차되어서 계속해서 이 책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No matter how many come, no matter how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뒤에 거 하더라도가 되겠죠.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지금 소 이야기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Mrs. O'Leary, O'Leary 여사님.

0: knows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each of them 그들의 각각을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By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많은데 아무리 많은 소가 미세스 올리어리한테 오더라도 그 각각의 소를 잘 알고 있으면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 즉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갑자기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는데요.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Dottie, I've got, 나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 fresh batch. fresh라는 것은 신선한, 맞죠? 아주 신선한 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batch라는 것은, 아, 우리 친구들이 약간 낯선 그런 어휘일 수가 있습니다. batch라는 것은, 한번 먹을 1회분의 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회분.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기계로 내려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먹을 양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콘이나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계를 통해서 쭉 내리는 직원분께서 상점의 직원분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쭉 내려주면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나오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배치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내리는 양, 이게 한 회분의 양인데,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한 국자, 한번 먹을 양이 한 국자의 양이라면은, 그게 또 하나의 배치가 될 거요,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다 다르지만, 한번 먹을 한 회분의 양을 배치라고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신선한 한 회분의 양이 있어. 무엇이 있냐면,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여기 체리 아이스크림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Bessie야, your bowl of chocolate. 이 초콜릿 한 그릇, 한 그릇이 is almost ready. 거의 준비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Dottie, Bessie 전부 다이 소들의 이름을 Mrs. O'Leary가 전부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팩트가 나옵니다. 이제 픽션을 또한 페이지 보았으니까 팩트, 이 사실을 보는 거죠. 논픽션, 비문학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Dairy cows. 이거 제가 예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Diary 아니고요. Dairy라고 했습니다. 유제품의, 낙농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Dairy cows라고 하면 바로 젖소들이 되겠죠. 젖소들은 spend,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Up to. 자, up. Up이 뭐죠? Up은 위죠. 맞죠? Up to. 위까지. 아, 위로까지. 그래서 최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위로까지니까 어떤 많은 양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은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젖소들은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해요. 얼마까지? 최대 8시간. A day. 매일 8시간을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Eating. 그렇죠. 계속 먹습니다. 24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을 먹는 데 사용한답니다.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마십니다. 무엇을 마시냐면 25에서 50 gallon. 혹시 우리 친구들 gallon 잘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liter를 쓰잖아요. 리터 단위를 쓰는데 영어권 국가의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gallon이라는 걸 쓰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갤런이 좀 다릅니다. 3.8리터 혹은 4.5리터, 약 3.8에서 4.5리터 정도인데요. 이게 나라별로 이 갤런도 약간 단위가 그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에서 50갤런 정도, 그렇죠? 갤런이라고 하면은 액량, 맞죠? 액체의 그량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는 리터가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25에서 50갤런 갤런의 물을 a day 매일 마신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픽션이 또 나오네요.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읽었을 때 아, 문장이 좀 긴데? 이거 어디서부터 의미 파악을 해야 되지? 라고 모르시겠으면은 중간이나 아,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가장 앞에서부터 가장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Dirty, dirty는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존경하다, 감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존경하다로 한번 볼까요? Dirty는 Mrs. O'Leary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so much, 아주 많이 존경을 해서 that 그 결과 she likes to stay, Dirty는 she likes to stay. 좋아한답니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머무르는 것. 누구와 함께? 여기 딱 적혀있진 않지만 바로 머무른다? 누구와 머무르겠습니까? Mrs. O'Leary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Mrs. O'Leary와 함께 머무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And have a soda. Soda라는 것은 탄산음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들이 진짜 실제로 탄산음료를 마신다기보다는 지금 픽션이잖아요. 맞죠? 창작 동화잖아요. 그래서 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냐면 언제 탄산음료를 마시냐면 after the others have gone, 다른 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라고 되어 있네요. Dottie가 묻습니다. Mrs. O'Leary한테 묻습니다. Mrs. O'Leary, O'Leary, will you teach me?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As wonderful as yours. 멋진 아이스크림이죠. 맞죠? 근데 어떻게 멋지게 만드는, 멋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as wonderful as yours. 자, 여기 as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있는 as 뒤에 거, yours, 당신 것만큼. 여기서 당신 것은 바로 Mrs. O'Leary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Mrs. O'Leary 당신 것만큼이나 wonderful, 멋진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 인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네요. 한마디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물은 것은 아,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은 만드는 방법도 알고 싶지만 하나 좀 먹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와 어떻게 다르며 이 현재 완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forgot his wall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forgot his wallet. 아,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지갑을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과거에 지금 여기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 거죠? 과거에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찾았을 수도 있고 다시 집에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분실했는데 찾았을 수도 있고 뭐 다시 가방에서 꺼냈을 수도 아 여기 있었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일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걸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혹은 has plus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부터 이 행동이나 이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 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도 그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 이미 지나간 예전의 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W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우리는 집을 치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집 청소를 했다. 자, 그러면 언제 청소를 했죠? 과거에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단정한 상태로 있습니까?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단서가 없죠. 왜? cleaned라는 단순히 과거 시제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we hav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치웠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근데 시제가 어때요?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과거에 어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에 집을 치웠는데 지금도 집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은요. She went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갔다.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죠? 유럽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보면 She has gone to Europe이라고 하면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 유럽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완료죠. 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갔고 유럽에 갔고 지금도 유럽에 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안에는 그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라고 돼 있네요. 소들은 do not have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냐면 top front teeth 바로 앞 윗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고 했을 때이이 앞에 있는 윗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랫니만 있나 봐요. Cows grab grass.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소들은 grab 잡습니다. 무엇을 잡냐면 grass, 잔디, 풀을 잡습니다. By 뭘 함으로써 twisting it 그것을 twisting 휘감음으로써 around their tongues라고 돼 있네요. 그들의 혀로 휘감으면서 잔디를 잡는답니다. And pulling it. 그리고 그 잔디를 혀로, 이제 이 팔이나 손이 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입에서 나와서 잔디를 잡는데, 그리고 나서 pulling it. 그 잔디를 당기거나, or breaking it. 그거를 끊어낸답니다.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아, 앞, 아랫니로 그것을 잘라내거나 당긴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에 tongue이라는 거 발음 한번 주의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fun reading tips에서 이 발음 관련된 거 조금 더 보...

0: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No matter how. No matter how.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Batch. Batch.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Up to. Up to.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Admire. Admire.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Tongue. Tongue.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단어를 학습할 때 발음 연습이 필수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 단어를 고르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보았는데요. 한 개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ngue, Island, Island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습니다. Island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is, is가 보이니까 Island라고 하고요. 혹은 여기에 psych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psycholog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사실은 이 철자 규칙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는 어떤 일률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규칙들도 있지만 예외적인 규칙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들립니다. 자, 예를 한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저 섬을 Island라고 계속해서 읽고 있다면 어떤 음성에서 Island라고 했을 때 Island가 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즉, 발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학습할 때 꼭 입을 열고 사전에서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따라 읽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만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오늘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1: 근데 되겠는데요.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네.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0: yes.
1: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